눈총을 받기 딱 좋죠. 그래도 저는 후덕하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고 정이 많다는 거죠. 추석을 앞둔 하늘의 달도 하루하루 후덕해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차오르고 조금씩 둥그러지고 마침내 환한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넉넉한 자리 하나쯤 생기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푸근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곡은요. 지코 아무 노래 5016님이 신청하셨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후덕한 사람들 있잖아요. 푸근함이 느껴지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덕이 두텁고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의 후덕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정겨운 말 아닌가요? 후덕하다. 조금 더 넉넉히 웃어주고 누군가 실수해도 살짝 눈 감아주고 그렇게 자기 사람, 자기 이웃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 후덕한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달도 하루하루 차오르고 시장에는 햇가일 횟곡식이 풍성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는 그런 추석 준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준비로 분주한 이야기들, 고향 갈 생각에 벌써 설레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B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피아님, 오늘도 햇살이 따뜻해요. 운동하기가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임유리님, 오늘 책 읽는 화요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과 가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여의치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날 있어요. 내 마음은 뭔가 기획을 하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전원을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7: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창가. 커다란 참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되었죠. 각종 열매도 그 여리디어린 꽃잎이 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단단하고 작은 씨앗 하나가 또 연글게 되죠. 그 작은 씨앗은 한 생애의 결실이자 뜨거운 계절을 인내해온 모든 땀과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결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찬사를 보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꽃잎이 열매를 익어가는 계절. 모내기에 초록바람 불던 5월의 그 푸른 벌판이 이제 누런 황금빛 벌판으로

맵다라는 말은 과실이나 곡식이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는다는 뜻이죠. 동시에 빛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짙어지고 왕성해져서 제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일도 연그러서 단맛을 더해가고 벼도 연그러서 알차게 익어가는 이 계절, 우리의 마음도 이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조금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잘 연글고 잘 여물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Bells of Romney Birds였어요.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속에서 다시 씨앗 하나가 연금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 그땐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조금 더 깊고 넓게 만들어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덕분에, 그때 그 일 덕분에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기억.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해오셨나요? 어떻게 지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아, 이거는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준 사람이었어.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훈님 어서 오세요. 지난 주일 신부님께서 추석 연휴에 싸우지들 마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하는 말씀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후덕한 마음가짐 장착이 필수겠죠? 그럼요. 특히 추석 때는 서로 분주하고 바쁘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또 이렇게 또 안테나를 조정하려면 감정의 안테나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후덕하게 일단 들어가면 서로가 릴렉스가 되면서 좋은 말이 오갑니다. 후덕한 마음 꼭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2037님 오늘 아침도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침에 참 좋은 오늘 들으면서 하루의 행복을 그려가봐요 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매월 다섯 분에게 1년 구독할 수 있는 책 보내드립니다.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살리에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루피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상욱의 피아노 독주에 슈베르트와 20세기 작곡가 앙리 듀티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날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피아노 해주세요. 저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책 한 줄 행복 만나는 날이죠. 추석을 앞두고 또 고향길에 피어난 코스모스처럼 마음을 환하게 반겨주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는 책 속의 한 줄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만의 또 책 한 줄 또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백은혜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의 추억의 노래는요. 박혜성의 경화, 박강선 문 밖에 있는 그대 두 곡 듣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보영 시인의 시 코스모스의 추석을 전해드리는데요.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이나 고향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방송톡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두 팔 벌려 오시는 님 환영합니다. 연분홍 고운 얼굴 치장을 하고 고향 찾는 마음들 반겨줍니다. 지친 삶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가족들과 쉬고 가라고 푸근함 가슴 가득 채워가라고 마을어기 길섭에 도열을 하여 환한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Brothers for Try to Remember, Peter, Paul and Mary, Early in the Morning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간줄의 행복은요, 오보영 시인의 시 코스모스의 추석과 함께했습니다. 짧은 시인데 이게 왠지 마음속에 그 고향길 하나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 하면 떠오르는 어떤 풍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고향에 오는 줄 알고 대문 밖을 한 번 더 내다볼 그리운 분이 계시겠지만 먼저 내다보는 그 존재가 바로 코스모스 아닐까요? 고향역 하면 코스모스잖아요. 이 고향역 하면 고향길이 떠오르고 이 오래된 풍경이 떠오르는 세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에게는 그런 풍경이 있나요? 고향역에 피어있던 코스모스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니 집 장독대일 수도 있고 골목 끝에 작은 가게나 집 앞 감나무 한 그루. 어떤 풍경이 그려지세요? 고향이 너무 멀어졌거나 이제는 돌아갈 옛집이 없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마음속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향하면 이것이 떠오른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마중 나올까요? 강아지? 코스모스? 물론 부모님이시겠죠. 그 풍경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은우리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698님, 제가 중학교 때 한때 좋아했던 가수 박혜성 오빠 노래 경화를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요.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나오네요. 깜쌈따라고 하셨어요. 7698님. 노래 한 곡이 우리를 정말 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마 7698님께서는 오늘 경화라는 노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7278님, 정감 어린 시구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추석하면 넉넉한 마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들은 복이 많아요. 사계절도 그렇고 오곡백과도 풍성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 복이 많고 우리도 그 조상님들의 그런 어를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복이 많죠. 4868님, 인도 시인 가자리 쓴 시 중에서요.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전해졌을 땐 난 이미 제가 돼버렸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땐 사랑의 열병을 앓던 때도 아니었는데 왈칵 눈물을 흘리며 책장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우,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경험을 꼭 하지 않아도 그 모든 19절이 나의 이 삶 자체로 덮어올 때가 있어요. 아마 4868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을까. 제가 지금 이 글을 읽는데도 저도 감동인데요.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전해졌을 때 난 이미 제가 돼버렸을 거다.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래도요. 저는 당장 부모님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늦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나의 마음, 이걸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그분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눈물 나려고 하네요. 4868님. 이어지는 노래는요. 631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인수 장미의 미소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한 줄의 행보 오늘은 오보영 시인의 시 코스모스의 추석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코스모스가 외래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리야리한 복고풍 색감의 토종 코스모스 구경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그 길목의 정서 여전히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아, 오랜만에 가도 이 코스모스가 먼저 알아봐주는 것 같은 느낌. 마을 어귀에 오래된 나무도 익숙한 골목도 계절마다 피던 꽃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경은 어떤 풍경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잘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풍경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씩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9889님은 커피 잘 마실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 스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꼭 챙겨 드세요. 한 달 안에 드셔야 돼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739님, 코스모스 하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요. 교장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생일 때 시골 길가에 모든 학생이 코스모스를 심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맘때만 되면 아버지가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운 아버지. 코스모스에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코스모스 하면 어렸을 때 씨앗 받으러 다녔던 기억. 마찬가지로 지금 4739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거리, 가에 코스모스 심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때 그 중심에 아버지가 계셨군요. 추석이 되면 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박혜영님, 고향하면 어린 시절 칠남매가 옹기종기 모여서 엄마가 손수해줬던 송편 먹으면서 앞마당 들마루에 앉아 보름달 보며 소원 빌었던 추억이 생각나요. 이번 추석에도 보름달 보고 싶은데 보름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이 좋아야 보름달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 생각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면요. 휘양 찬란하게 뜰 것 같습니다. 후덕하다라는 말, 달도 하루하루 둥그러지고 있고요. 들판의 곡식도 열매도 모두 익어가고 우리의 그 넉넉하게 품어주는 자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잘 연그러서 추석 때 우리 모두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후덕한 마음 장착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 박학기 향기로운 추억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0: 엄마, 여기 꽃.
1: 고마워.
2: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6: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6: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6: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스페셜 진행 맡은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어떤 일은 출발선이 분명합니다. 달리기나 경주가 그렇죠. 오늘부터 1일이라고 선언하거나 날짜를 정해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계절의 시작을 느끼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긴팔 옷을 처음 꺼내 입을 때,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잠들 때, 또 선풍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때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우리의 가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샤를 트른의 가을의 노래, 카운터 테너 필리프 자루스키, 피아노의 제롬 듀크로, 에벤 콰르텟과 함께합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네, 장희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하는데 많이는 알지는 못해요. 네, 약간 그런 상태여서 긴장을 좀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덕분에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마음이 놓여서 저도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 주실 거죠? 미리미리 진짜 미리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 뭐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나 격려의 응원 혹은 뭐 우리 백장님 어디 가셨어요? 다 좋습니다. 뭐든 다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나 CPBC 라디오의 빵톡을 통해 정말로 많이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앨런 맨컨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중에 Under the Sea. 너무 신나죠?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지휘의 에릭 쿤젤,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인디아나 대학교 싱잉 후지어스가 함께 만들어줬습니다. 아는 곡을 클래식 버전으로 들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제가 혹시 좋아하는 음악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클래식으로 편곡하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 어떤 분들은 이른바 과일 탑백에 오른 인기곡만 골라 듣는다고 하던데, 클래식에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30곡, 꼭 들어야 할 클래식 50곡, 이렇게 늘 순위 안에 드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순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명곡인데요. 아름다운 선율의 뜨거운 열정과 낭만적인 감성을 담은 곡. 오늘은 펠릭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1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바이올린의 슈샨 시라노시안, 지휘는 야콥 레만이고요. 아니마 에테르나 브리헤와 함께합니다.

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1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바이올린의 슈샨 시라노시안, 야쿱 레만의 지휘, 아니마 에테르나 브리헤아 함께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희범의 유쾌한 클래식 제작진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사전에 미팅을 할 때 클래식을 좋아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유명한 곡으로 해주시겠다고 선곡을. 그래서 저도 아는 곡이 나오니까 좋네요. 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이 아침 함께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들으시니까 하루가 활기차시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주자는 클래식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유단히 기억에 좀 남는 분입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연주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클래식 무대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대담하고 화려한 드레스와 개성 있는 옷차림으로 늘 시선을 끌죠. 하지만 이 화려한 의상만으로 주목받는 연주자는 결코 아닙니다. 뛰어난 기교와 폭발적인 타건, 눈부시게 빠른 속주로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자 왕입니다. 아, 왕이에요. 심지어 왕. 진짜 왕이시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성을 앞에 두거든요. 그래서 중국식 이름 순서로는 왕유자입니다. 그녀의 연주 가운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작품 번호 214 피아노는 유자왕이 멋진 연주 들려줍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야, 저랑은 다른 인종인 것 같아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작품 번호 214 유자왕의 피아노 실력을 마음껏 들어봤습니다. 자, 장기범의 유쾌한 클래식,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뮤지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데이비드 보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 1960년대는 록 음악의 황금기였습니다. 영국에선 비틀즈와 롤링스톤스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미국 음악 시장까지 뒤흔들었고요. 미국에선 밥 딜런과 도어스, 비치 보이스 같은 음악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록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절정을 맞죠. 사흘 동안 약 50만 명이 모인 우드스톡은 같은 해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사건만큼이나 젊은 세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은 진흙탕에서 춤을 추고 전쟁에 반대하며 사랑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난 뒤 히피 문화가 꿈꾸던 이상도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의 열기가 가라앉던 그때 영국에선 글램록이란 화려하고 매혹적인 음악이 꽃을 피우는데요. 짙은 화장과 굽이 높은 신발,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남자가 무대 위에 올랐죠. 이런 데이비드 보위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는데요. 보수적인 사회는 그를 비난했지만 젊은 팬들은 보위의 도발적인 무대와 기존의 권위를 비웃는 듯한 태도에서 짜릿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붉게 물들인 머리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의상, 보위는 자신을 지구에 내려온 외계인 록스타로 꾸미고 노래했는데요. 관객들은 한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듯 그의 무대에 빠져듭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오늘 예술가의 항구 첫 곡은요, 데이비드 보위의 Life on Mars입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영향력은 영화를 향해서도 뻗어나갔습니다. 1975년 영화 로키호러 픽처쇼와 2001년 영화로 제작한 헤드윅에서도 글램록과 보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1998년 토드 헤인즈 감독은 글램록의 전성기를 그린 영화 벨벳 골드마인을 만들죠. 제목부터 보위가 1971년에 녹음한 노래 벨벳 골드마인에서 가져왔고요. 주인공 브라이언 슬레이드 역시 보위가 창조한 무대 위 아티스트 지기 스타더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위는 영화에 영감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영화와 TV 드라마 30여 편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했는데요. 1976년 지구로 떨어진 사나이에서 처음으로 상업 영화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역할이었는데요. 당시 보위가 지닌 신비롭고 낯선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죠. 이후에도 보위는 꾸준히 연기의 폭을 넓혀 1983년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출연했는데요. 전쟁 포로가 된 영국군 장교를 연기하며 류이치 사카모토와 강렬한 호흡을 보여줍니다. 또 1996년 영화 바스키아에선 실제로도 알고 지냈던 예술가 앤디 워홀 역할을 맡았는데요. 워홀 특유의 말투와 표정까지 살린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죠. 이처럼 록과 영화, 미술을 자유롭게 넘나든 보위는 클래식 음악에도 깊은 애정을 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아낀 작품 가운데 하나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였는데요. 보위는 이 작품을 기념비적인 음악이라고 표현했고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가 노래한 연주를 초월적이라고 극찬합니다. 이 음악은 그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전했는데요. 자, 들어봐야겠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슈트라우스 작품 번호 중 296, 4번 저녁 노을 속에서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 지휘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고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자,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 예술가의 항구, 또 배가 한 차례 떠났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데이비드 보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음악 두 곡을 들어봤죠. 첫 번째 곡이 데이비드 보위의 Life on Mars, 샘 스왈로우의 노래, 니콜라스 콜론의 지휘와 오로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두 번째는 초월적이고 기념비적인 음악을 함께 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슈트라우스 작품 번호 296중 4번 저녁 노을 속에서 군둘라 야노비츠가 소프라노 멋진 노래 들려줬고요. 지휘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베를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아, 참 하루하루 만나고 있는데 우리 데이비드 형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인데요.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과 스페인 민속 음악의 정열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5악장은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가 돋보이는 밝고 힘찬 마지막 악장인데요. 오늘은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중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이올린 이츠하크 펄먼, 지휘 다니엘 바렌보임, 파리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중 5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츠 하크팔먼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하루하루 앉아가지고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니까 점점 더 재밌고 신나네요. 이러다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때도 턱시도를 입을 것 같아요. 아, 행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아쉬워라, 세상에. 아우, 그래도 여러분 2부에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니까 유쾌한 초대석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믿고 있을게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의 1부 마지막 곡은 좋은 곡입니다. 또 제가 아는 곡 나오니까 바로 또 리액션이 나오네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OST 중 테마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룻의 엠마누엘 파위, 지휘는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고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유쾌한 초대석에서는요, 오늘 하모니시스트죠. 네.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명현님과 함께 하고요.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반드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0: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악기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작지만 놀라운 표현력을 가진 악기 하모니카. 이 하모니카를 평생의 악기로 선택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노르웨이 음악원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며 세계적인 하모니시스트 지그문트 그로븐을 사사했습니다. 최근엔 하모니카 연주자로 살아온 시간과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한 권의 책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를 펼쳐내 사랑받고 있는 분이죠. 연주자로서의 이야기뿐 아니라 음악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음악이 가지는 의미까지 진솔하게 책으로 담아낸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선생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명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이 선생님부터 우리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 또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명현 쌤.
2: 네, 저는 피아니스트 김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했는데 네, 명현 선생님 처음부터 그렇게 인사를 버벅거리시면 어떡해요?
2: 네, 갑자기 긴장되네요.
0: 아, 긴장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피아노 치실 때만 살짝 긴장해 주시면 돼요.
2: 알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8월이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도 우리 이윤석쌤의 책,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오늘은 요 책 중에 일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낭독을 해드리고 그 글과 함께 연주도 청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한 권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와서 읽어봤는데 아우, 이거는 연주하시는 분이 쓴 글이 아니라 전문 수필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평소에도 글을 좀 많이 쓰시나 봐요.
1: 메모하는 건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메모를 했는데 예, 예. 그걸 이제 하나의 좀 글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0: 멋있습니다. 네,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게 통과되는 공통적인 지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이 있어도 아, 오늘 기분 참 좋다 이러고 그냥 갈 길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윤석 선생님은 아, 이 순간을 글로 남겨야지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쓰시는 거예요. 아, 근데 1인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1: 예, 제가 직접 출판사도 만들어서 낸 책입니다. 네.
0: 왜요?
1: 일단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출판 이나 이런 뭐 편집 이런 기획 이런 것도 원래 관심이 많았어서 예, 예. 제가 직접 하모니카에 관련된 책도 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 그 에세이 말고도 이전에 하모니카 교본 배울 수 있는 교본 그리고 하모니카 악보집도 냈었는데 이렇게 산문집으로는 처음 또 책이 나왔습니다.
0: 아, 계속 그러면 본인 1인 출판사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1: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2: 와, 너무 신기해요 저는.
0: 그러니까
2: 상상이 안 가요.
0: 그러니까
2: 아니, 가정 자체가
0: 주변에 1인 출판사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 말씀이시거든요.
1: 네. 오히려 저는 네.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취미인데 조금 열심히 하는 취미로 생각을 하니까
0: 아하.
1: 제가 연주자로 살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스트레스를 아예 다른 일로 이렇게
0: 어머나, 세상에.
1: 좀 푸는 일일 것 같아요. 네.
0: 24시간이 모자르시겠어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워커홀릭인데 완전히.
0: 진짜 멋있다.
1: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혹시 그럼 다음 책도 내시게 되신다면은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1: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책에 네. 이제 미처 못 들어간 글들도 조금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조금 모이면 또 다른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니까. 다음 권 다음 책 같은 때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1: 네.
0: 시리즈 연장물로다가 그 다음에
1: 좋은 아이디어죠.
0: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렇게 연직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제목이.
1: 맞습니다.
0: 예. 네. 아니 우리 명현 선생님은 글 좀 쓰십니까?
2: 저는 글하고는 좀 머리가 있대. 거리가 좀 있습니다.
0: 긴장 풀라 그랬잖아요, 김 쌤.
2: 갑자기 막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0: 왜 빨려요?
2: 모르겠어요.
0: 가장 멀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2: 죄송합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손가락 네. 풀고 계세요 계속.
2: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우리 이윤서 선생님 하모니시스트셔가지고 저는 처음 뵙니까 찾아보니까 저는 당연히 전공이 하모니카겠거니 했는데 서울대 작곡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윤서 선생님은 혹시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아 저는 서울대 작곡 전공입니다. 그러면은 오면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서울대니까. 오. 아 그러면은 주로 다루는 악기는 뭐세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 저는 하모니카. 예?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쪽 길로 이렇게 표현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좀 이런 하모니카라는 걸 어떻게 만나게 되시고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1: 네, 하모니카는 제가 취미로 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한 거고요.
0: 아, 문센에는 키즈 발레만 있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1: 문센 네. 키즈인 거죠.
0: 아, 제가. 예.
1: 그러다가 이제 취미로 열심히 그냥 배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모니카가 대학에 전공이 없어요.
0: 아, 없어요?
1: 네, 아예 없어요.
0: 한국에는 없어요?
1: 한국에 없어요.
0: 아~
1: 네. 그리고 외국에도 거의 없어요. 다고 보는 게 맞아요.
0: 약간 네. 마이너한 악기긴
1: 네,
0: 하니까요,
1: 많지
0: 사실.
1: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하모니카는 좋아하는데 네. 이걸로 어떻게 꿈을 펼쳐야 되나. 근데 뭐 전공이 없으니까 제가 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음대는 가야겠다.
0: 일단은.
1: 네. 네.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제 작곡과의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대로 하고 연주자 생활을 조금씩 프리랜서로 시작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노르웨이까지 유학을 가게 된 거죠.
0: 예. 일단 첫 번째 놀라운 지점이 네. 일단 하모니카를 하기 위해서 음대를 가야겠다고 했는데 서울대 작곡과를 이 지점에서 이미 되게 그 하모니카에 대한 열정이 크셨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탄탄한 밭을 만들어 놓고 그럼 노르웨이는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유년 시절에 배울 때 여러 이제 외국 연주자들의 CD를 듣게 됐어요. 예, 하모니카 예. 연주자의 CD. 그 CD 중에 하나가 지그문트 그로븐. 제가 이제 노르웨이에서 배우게 됐던 스승님인데 너무 소리가 깨끗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클래식 예. 장르를 하모니카로 연주하시는 거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의 유일한 분이세요. 네. 하모니카로 카네기 홀도 가셨거든요.
0: 진짜요?
1: 그래서 이분에게 배워야겠다. 내가 이거를 평생 하려면 예. 그래서 노르웨이까지 갔게 됐습니다.
0: 근데 또 만났을 때 우리 지 선생님께서 그죠? 그래.
1: 지 선생님. 네.
0: 가르침만 하겠다 하시니까 받아들여 주신 걸 거 아니에요.
1: 이것도 사실은 그 말씀드리자면 긴데 이 많은 재미있는 내용은 지금 이 책에 사실 예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책을 또 사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0: 아주 좋습니다.
1: 네, 사실은 네. 그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팬레터를 보냈어요 이메일로 그 중고등학교 때 근데 답이 없었다가 네. 우연히 운명적으로 내한 공연을 오시게 됐고요. 제가 대학생 때 내한 공연 때 딱 이제 가서 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메일 주소를 틀리게 제가 보냈던 거더라고요. 그때 인연이 이제 돼서 제가 계속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
0: 어머.
1: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르웨이까지 가게 된 거죠.
0: 와, 그러니까 네. 바라는 게 있으면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요. 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은도 선생님께서는 잘 받아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책에서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부분은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혼자 결정했다라고 쓰셨는데요. 보통은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 이렇게 좀 조언도 구하고 선배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고집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1: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성향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저는 하모니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거를 내가 네. 하려면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그 하모니카 연주자 이렇게 하겠다고 주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그거 밥벌이가 되냐고.
0: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네. 네, 할 것 같아요.
1: 이거 연주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주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 모델, 롤 모델이 있어야 상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하모니카 연주자가 직업인 거를 상상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주위 분들도.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아, 많이 배웁니다.
3: 그러니까
0: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우리 명현 쌤 피아노 칠 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3: 아니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 피아노 많이 피아노 붐이 일었을 때 세대라서.
0: 야, 시류에 휩쓸리는 타입.
3: 약간 그런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하시는 거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 거겠죠.
3: 네, 노력을 나중에 와서 많이 했죠.
0: 잘했어요.
3: 훌륭하십니다.
0: 이제 두 분의 함께하는 연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첫 곡 그라나다 준비했는데 곡 소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원래 성악곡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거든요. 네. 고음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곡. 근데 오늘은 하모니카 다양한 기교를 넣어서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부분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낭독을 할 거고요. 두 분은 이동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사람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다르다. 여러 의견을 참고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그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일수록 더 그렇다. 나는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겠단 마음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실패하고

0: 와. 와. 야,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네, 듣고 왔습니다. 와. 이야. 이야. 와. 아니,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고 잘 부세요? 깜짝
1: 진짜
0: 놀랐어요,
1: 저
0: 진짜.
1: 너무 신기해요. 하모니카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0: 너무,
1: 저는.
0: 숨은 언제 쉬세요?
2: 중간중간에
0: 아,
2: 요령껏
0: 요령껏이요?
2: 쉬겠습니다. 네.
0: 예. 아우, 야, 아우, 저기, 우리 앞에 얘기하는 거 듣고, 우리 명현쌤도 살짝 제가 얕봤었는데. 아, 예, 역시 사람은 본업을 해야 돼요.
1: 본업을 해야 합니다.
0: 본업 모먼트가, 아, 이런 표현 너무 좀 초면을 좀 죄송할 수 있는데, 두분다 너무 섹시했어요. 진짜,
1: 오,
0: 예.
1: 감사합니다.
0: 치시고 부시는데, 계속, 오늘 인터뷰고 뭐고 됐고, 곡만 계속 듣고 싶은 만큼,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7709님, 정말 멋지네요. 신세계가 열린 듯요. 연주 고맙습니다. 연주 고맙습니다, 정말. 네.
2: 감사합니다.
0: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3249님이 주신 거, 이윤석 선생님, 이명주 씨와 목소리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성악가, 유명하신 우리 팝페라 가수,
2: 네.
0: 예. 노래도 잘 하시나요?
2: 노래는 잘 못합니다.
0: 좋아는 하시나요?
2: 좋아할까요?
0: 잘 빠져나가네요. 원래 요거 하는 노래는 좋아는 하죠. 그러면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곡 짧게 한 소절 요거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2: 하모니칼도 좋아하는 것
0: 아,
2: 같아요.
0: 예. 와, 하모니카. 네, 하모니카 외계를 걷고 있는 뇌줄타기 우리 이효석 선생님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두 분이 합이 너무 잘 맞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명현 씨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1: 저희 그
0: 네.
1: 공영 한국 공영 방송사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되나요?
0: KBS
1: 아, KBS 공연 대구에 사는 게 있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 뵀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0: KBS
1: 사실
0: 대구에서 공연하실 때
1: 네.
0: 예.
1: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하모니시스트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예, 뵙게 되고 뭐 같이 뭔가 함께 하게 되고 그랬어요.
0: 아, 뭔가 이제
1: 네.

0: 가 필요한 자리에는 항상 오시고
1: 항상 계셔요.
0: 항상 오시고
1: 항상 계십니다.
0: 망구석처럼 항상 계시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우리 명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배처럼 들렸다가 갔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
1: 네, 맞아요. 오,
0: 그럼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으셨죠. 되게 젠틀한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0: 완전.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오늘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지적인 게 이제 이렇게 정말
0: 그러니까
1: 한도 초과처럼 느껴져요 지금.
0: 그러니까 약간 지하철 지나쳐도 지나쳤네 이러실 것 같은.
2: 그걸 또 메모로 남기고.
0: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지나치는 순간마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네. 그러면은 이윤석 씨가 보는 우리 김명현 씨는 어떻습니까?
2: 일단 너무 멋지시고요 당연히.
0: 너무 잘생겼어요.
2: 네, 너무 멋지시고요.
0: 곽동현 씨 닮았어요. 네. 배우 곽동현 씨.
2: 오.
0: 사자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한번 나중에.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름 기억해 두겠습니다.
0: 네. 네. 곽동현 씨 배우. 네.
2: 그리고 연주도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제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다 하모니카로 연주하다 보니까 네. 그 조금 유연한 연주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반주와 같이 딱 맞는 그렇지, 분들이 그렇죠. 있어야 네. 연주가 이제 잘 되게 되는데 굉장히 뭐 어떤 곡을 드려도 잘 해주셔서 제가 항상 믿고 감사합니다. 연락을 드립니다.
0: 멋있다.
1: 네. 자주 연락 주세요.
0: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이훈 선생님한테는 언제 숨을 쉬세요? 이게 궁금한 거고 맥현쌤한테는 언제 악보를 넘겨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저는 빠른 곡 칠 때 네. 오른손을 한 넘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요즘에는 발 페달이라고 옆에 따로 두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페달로 또 합니다. 네. 손은 쓸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 그러면 뭐 엄청난 건 아니었네요.
1: 그럼
0: 그것도 엄청난 거죠. 이게 발 두 개를 패드로 밟으셔야 되는데. 네. 첫인상 얘기를 조금 하는 김에 우리 윤석 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은 첫인상 어떠셨어요? 노르웨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분의 홈그라운드에 간 거잖아요.
2: 그렇죠. 저는 네. 저에게는 완전히 아이돌이신 분이라서
1: 그렇지.
2: 사실 저는 지금도 매일 들어요. 저희 선생님 그 소리를.
0: 네.
2: 그래서 뭐 굉장히 편안하게 생기셨고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편안한 나라잖아요. 자연이 또 이렇게
0: 네,
2: 있고 피오를
0: 할 것 같은.
2: 네. 그래서 그런 인상을 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느낌이 그 연주에도 깨끗하게 평화롭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약간 술록들 앞에 두고 연주하실 것 같은 살짝 네. 그런 게 평온하고 깨끗한
2: 그렇죠.
0: 느낌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2: 하모니카가 들숨 날숨을 둘 다 쓰는 관악기거든요.
0: 네, 보통은 맞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2: 이제 하나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 있는 악기다. 호흡의 연장이다 이렇게
0: 어머나.
2: 하모니카를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야 한다고
0: 네.
2: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0: 지금 그러면 호흡 잘 하고 계십니까?
2: 첫 곡은 잘 한 것 같아요.
0: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호흡이 잘 이어지는지 두 번째 곡도 들어볼 텐데 두 번째 제가 낭독할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음악도 권태를 겪는다거든요. 네. 오늘은 하모니카 불고 싶지 않다 하는 순간이 있으시긴 한가요? 일어났을 때 아 오늘은 왠지 하루 좀 이렇게 쉬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일 때.
2: 하루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연주자라는 거는 악기를 매일 사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0: 네.
2: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오늘은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예, 예.
2: 근데 그럼에도 악기를 짧게라도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너무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면 제가 좋아했던 음악, 하모니카에 정말 빠지게 했던 그런 음악들, 저 선생님 음악들이 네네. 많이 들었겠죠. 그런 음악들을 한번 들으면서 이래서 내가 했었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끊임없이 초심을 찾아가면서 권태기를 극복하시는 거네요. 네. 명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내가 오늘은 왠지 내 손가락을 좀 쉬게 하고 싶은데 이런 날이 있으신가요?
1: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일 그리고 사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연습 시간도 사실 되게 길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또 계절이 또 가을이라서 약간 가을 탑니다, 저 요즘에.
0: 아주
1: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0: 어떻게 멜로디언이라도 듣고 나가셔서 밖에서 그러면 호호호라도 좀 이렇게
1: 밖에서라도 건반 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2: 되도록
0: 아, 되도록이면 좀
2: 되도록 안 하고 싶은
0: 아, 그런 거 좀 멀어지고 싶은 날이 있는 거죠.
1: 맞아요,
0: 누구나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럼 그런 순간들을
1: 그냥 잠깐 산책하고 와요. 그냥
0: 예. 그, 아우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1: 해야 할 일은 예, 뭐 악보를 열심히 봐야 하니까 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전 저런 분들 좋아해요. 네. 권태희가 어딨어요, 생활이니. 해야지.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1: 어떻게 보면 매일 권태기죠 뭐.
0: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1: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0: 아니, 이런 발언해도 괜찮은 거죠?
1: 아, 네. 너무 괜찮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항상 잘 이겨내고 있다.
1: 네, 그렇죠.
0: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 내가 수습해야 되냐고요.
1: 방송사고 한 번은 날 것 같았어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우리 지금은서 선생님의 곡입니다. 그렇죠? Homeward Bound. 어떤 곡이죠?
2: 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국 이름이 붙어 있는 곡인데요. 연주자들은 이제 해외 공연 갈 일이 많이 있어요.
0: 있죠. 네. 네.
2: 근데 뭐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이런 대접을 받게 돼도 결국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0: 네. 집이 좋죠.
2: 집이 좋죠.
0: 진짜 네. 집이 최고죠. 네.
1: 집이 최고예요.
0: 집이 최고입니다. 네. 자꾸 나가라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자, 음악도 권태를 겪는다. 제가 낭독을 시작하겠고요. 두 분은 또 가서 연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음악도 권태를 겪는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권태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다. 나는 같은 음식을 며칠씩 먹어도 질리지 않고 같은 종류의 옷을 반복해 입는 것도 편안해하는 무던한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모니카가 가끔은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순간을 사람들은 슬럼프라고 부르는 걸까? 그러다 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훈련이 몸에 스며드는 순간이 온다. 나는 반복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똑같은 것을 수만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곡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는 찰나가 있다. 어제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떨림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선율의 갈래가 눈앞에 펼쳐진다. 논리나 개념으론 도달할 수 없는 음악적 깨달음은 오직 이 고독하고 권태로운 시간 끝에만 선물처럼 찾아온다.

0: 아! 아, 사랑해요. 와. 이야, 헬리맨스니 문리버 지금은 뜨그러분의 집으로 가는 길 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 지금은 선생님 집에 진짜 빨리 가고 싶으셨나 봐요.
1: 엄청 빨리 가고 싶으신.
0: 그렇죠. 네, 전 딱 떠올랐어요. 이게 어떤 악상을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 지하철을 놓치면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지하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있잖아요. 지하철역 돌다 보면 여기서 뛰어도 놓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표지. 근데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도 중간에 두루두루두루 할 때 이제 지하철이 오고 있는 거죠.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네.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2: 뮤비 하나 촬영하셔야겠는데요. 네.
1: 그런 느낌으로 한번.
0: 그 네. 지하철에서 그 정도로 네, 다급하게 빨리 집에서. 아, 야 무슨 얘기 해? 아, 예, 예. 아니 음악 연주 한번 들을 때마다 혹시 나갈 정도로 너무 좋은 연주들이 이어지니까 아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네, 우리 한명숙님도 말씀하셨죠. 와우, 넌 멋집니다. 보이지 않는 라디오 듣다가 그 보이는 유튜브 방송으로 틀었습니다. 오. 좋은 선물의 아침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상님도 와 김명현 선생님 이훈상님 또벤이 재밌습니다라고. 아, 또벤이 좁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구나.
1: 많이 재밌으신가요?
0: 아, 예예예. 예. 다행이네요. 네. 재밌는 게 좋죠. 네, 네.
2: 맞아요.
0: 우리 명현 쌤 4034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제 칭찬이라 조금 부끄러워요.
2: 아, 그래. 네. 저는 수원에서 택시 운전하는 남종우입니다. 평화방송에서 김성근 아나운서님 목소리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유, 라고 하셨습니다.
0: 야, 세상에. 네, 저도 저 의견에 적극적으로 아, 좋습니다. 네. 아유, 저 남의 아, 칭찬하는 건 좋은데 네. 제 칭찬을 이렇게 민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겠죠.
2: 그렇죠. 네.
0: 자, 유쾌한 초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 또 이번에 또 우리 이윤서 선생님 칭찬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2: 네.
0: 한국인 최초로 세계 하모니카 대회 심사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하모니카 대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막 뭐 피아노 콩쿠르 이런 건 우리가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세계 하모니카 대회라는 이름이고요.
0: 예예.
1: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모니카의 올림픽 같은 대회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아하. 독일의 트로싱겐이라는 이제 예예. 하모니카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0: 어머 세상에. 그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1: 네 그렇습니다.
0: 지금도 오. 야. 옷. 이좀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섭외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심사위원 해주실래요 이렇게?
1: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하모니카의 네, 거장분들이
1: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심사했던 네. 부문은 같이 심사한 분이 이제 제 스승님 노르웨이 스승님도 와. 같이
0: 아우 지 선생님 네
1: 심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 예, 예. 뭐 일본의 야수오 왓다니라는 또 훌륭한 대가분 네, 또 네. 여러 각 나라의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0: 그런 분들하고 심사하면은 나도 심사위원이지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배우는 게 많으시겠어요.
1: 굉장히 많이 배웠죠. 네.
0: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와닿던가요?
1: 일단 그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 예. 참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그 열정에 이제 제가 네네네. 놀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하모니카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이제 이 정도의 정말 프로의 경지에 네. 가까운 분들이 정말 4년 또 길게는 사실 8년을 준비해서 이 대회를 참가하시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0: 네.
1: 그 열정에 굉장히 제가 놀랬고 또 같이 심사하시는 분들과도 심사 중간중간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누게 되니까 네. 이제 이런 참가자는 이런 또 음악적인 생각이 또 있고 이런 걸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0: 아니 참가자 중에는 한국 분은 좀 없으세요?
1: 참가자 중에 네. 한국 분도 계셨어요.
0: 계셨어요? 네. 네. 그러면 좀 성적 여쭤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1: 네, 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문에 또 참가를 예, 하신 예, 거라서 예, 예. 네, 저는 이제 되도록 그 한국인 참가자분하고 말을 안
0: 그럼요 그럼요
1: 하려고.
0: 공정해야 되니까
1: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한국에서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네.
0: 여쭤본 게 그러니까 네. 그 이 세계 하모니카계에서 네. 우리나라의 하모니시스트들이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랄까? 한국 하모니카계의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1: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0: 아, 그래요?
1: 한국, 네, 한국 네.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하모니카도 사실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재즈도 하모니카 연주할 수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컨트리나 포크 장르도 네. 하모니카 연주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즈나 대중음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0: 아무래도 익숙한 네, 거를.
1: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른 나라 참가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다양하기보다는 깊게 파시는 스타일들이 많은 네, 네, 그런 참가자분들이 네. 많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얼마나 한 2박 3일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1: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일주일 가까이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갈라 콘서트도 있고 와. 뭐 이제 세미나처럼 네. 또 이렇게 또 참가자들 대상으로
0: 축제네요, 축제.
1: 네, 축제입니다.
0: 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연주를 들어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모니 시스트 분들의 연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한번 기회가 되면은
1: 다음에 독일을 한번 같이
0: 독일에 네, 아, 그 구텐타기 한번 제가 네. 아웃비더젠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독일어 두 개 다 나왔어요. 이히리베디히까지. 좋습니다. 책에서는 조금은 투박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연주자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음악은 더욱 귀한 가치를 지닐 것. 이게 우리 지 선생님부터 딱 이어져 내려오는 네. 그 가르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하모니카 연주는 뭐예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직접적으로 쓰니까 좀 말하듯이 연주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실 악기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노래하듯이라는 말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사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노래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연주가 좋은 연주 같습니다.
2: 맞아요.
0: 그러니까 연주만 갖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어렵네요. 어렵네요, 진짜. 에이,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김명현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Firefly 반딧불이까지 요거를 왜 고르셨을까요? 선곡 이유가 뭘까요?
1: 네, 그 10월이 아닌데 이게 가을에 너무 사랑받는 곡이어서 네. 제가 이제 꼭 가을에 연주하고 싶은 곡이고요. 그래서 9월이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네. Firefly는 이제 도널드 필립스라는 작곡가의 곡인데 네. 이제 반딧불이 굉장히 이렇게 파닥파닥 재밌는 또 소리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또 곡입니다.
0: 아, 그래서 계절에 어울리는 곡과 듣기 아주 신나는 곡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낭독을 하고 연주를 청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낭독, 끝내 완벽할 수 없기에. 완벽을 좇는 과정은 되게 고통스럽다. 어느 순간 자신의 소리가 미워진다. 이게 무슨 연주냐 며 자기 혐오에 빠졌다가도 금세 이 정도면 괜찮다 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연습실이란 공간은 음악을 하는 기쁨의 공간인 동시에 끝없는 자기 검열과 자학이 반복되는 고해의 현장이 된다. 수백 번 같은 구간을 반복하다 이건 연주도 아니다 라며 무너지는 경험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겪어보았을 일이다. 연주자의 삶은 늘 불완전하다. 닿을 수 없는 이상을 향해 평생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꿈꾸는 완벽한 소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분명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미세한 차이가 나를 버티게 한다. 완벽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나를 평생 연습하게 만든다.

0: Whoa, brava, brava. Yeah. 월 프로그램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도나우드 필립스 반딧불이 쭉 들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여기 이거 누르니까 홀 이런 소리 나네요. 와. 와,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신기해. 아니, 사실 이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는 저는 살짝 조금 기피하는 곡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잖아요. 10월에 이 노래를 한 30번 들어요.
1: 맞아.
0: 결혼식 했다면 다 축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힘들어요. 근데 계속 듣고 싶네요. 이 10월은 그러니까. 이 10월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1: 하모니카의 매력이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아유, 우리 명현 쌤 두르르 하는 것도 멋있었어요. 두르르.
2: 감사.
0: 네. 아우, 시간이 다 돼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나 계속 듣고 싶은데, 막. 아우, 콘서트 언제, 예. 나중에 언젠가 이게 막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모니카를 지금 오늘은 피아노와 하모니카 들려주고 계시지만, 클래식으로 연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좀 이게 상상이 안 되긴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하모니카 협주곡이라 그러나요?
3: 네. 네
0: 그런 것도 있는 거죠?
3: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뭐 피아노 다른 악기는 똑같은 거고요. 그냥 네네. 그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하모니카로 바꾸시면 되는 건데, 뭐 하모니카 피아노를 같이 하는 오늘 작품부터 뭐 현악 사중주랑 할 수도 있고, 뭐 클래식 기타랑도 연주할 수 있고, 또 하프, 뭐 크게는 파이프 오르간하고 연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오케스트라랑도 함께하는 협주곡도 있습니다.
0: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대표적인 곡이랄 게 있을까요? 뭐 작곡가나 대표적인 곡이나
3: 뭐 너무 유명한 작곡가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제임스 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하모니카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0: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3: 네, 작곡가거든요. 예. 그래서 톨레도라고 하는
0: 톨레도
3: 네, 스페인 환상곡 톨레도가 스페인 톨레도. 도시 이름인데 그 곡이 아주 대표적인 하모니카 콘체르토 협주곡입니다.
0: 와, 네 여러분 제임스 무디의 톨레도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우리 일상님이 궁금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작곡가가 롤프 레블란.
3: 맞아요.
0: 네, 롤프 레블란. 이제 이 중간에 동그라미 가운데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약간 요 곧 북유럽 느낌의 곡이거든요. 노르웨이 곡인 건가요?
3: 이게? 노르웨이 곡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네. 그 사실 이 멜로디 자체가 노르웨이는 이제 추운 나라니까 항상 많은 노래들이 봄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많은

0: 이게 원래 원 제목도 Danse mot vår 이렇게 되거든요. Vår가 이제
1: 다른
0: 봄인 건데 봄과 함께 춤을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봄 노래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이 그 번안을 하는 과정에서 가을 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을 노래고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봄 노래죠.
2: 난세 뭐 모르도 네. 잘 어울리고 그렇죠?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와, 잘 그러니까 이런 멜로디가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우리나라에서 네. 가을에 또 어울리니까 네. 네. 네, 뭐 보고 웃는지 아시겠죠? 네, 4358님 사연 보고 웃겠어요. 이게 우리 이게 같이 이게 즐기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이거죠. 하모니카 네. 소리 방구 같아요. 이거 두 번째 곡은 근데 진짜 웃음이 나는 곡이에요. 네, 맞아요. 반딧불이가 툭툭툭 튀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신나는 곡을 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삶을 음악에 비유하면서 마음의 조성을 바꾸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음악으로 들릴 수 있다. 네. 마음의 조성을 바꾸면 같은 야. 하루도 전혀 다른 음악으로 들릴 수 있다. 네. 마음의 조성은 어떻게 바꾸세요? 장조 단조 바꾸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썼던 네. 내용이었는데 이제 음악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화성학 이런 깊이 들어가면 그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화성의 역할이. 근데 굉장히 머물러 있는 화음도 있고 좀 움직이는 화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는 음악만 들으면 좀 지루한 거예요. 음악도. 아유. 근데 좀 움직이는 화음이 있으면 좀 움직임도 있고 아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삶도 항상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어야 삶이 좀 다채로운 것처럼 이제 그걸 제가 마음의 조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2: 움직여야 된다. 네. 변화를 줘야 되고 나아가야죠. 네, 우리 명현 쌤은 어떠세요? 마음의 조성 잘 바꾸고 계세요?
3: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말씀 듣고.
2: 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언제쯤 바뀔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면은 그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3: 아, 그래요? 다시 초대해 주시면.
2: 아유, 유명 선생님. 네.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초대해 주세요라는 멘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3: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2: 이제 풀렸어요? 저희 한 4분 남았는데.
0: 끝날 때 다 됐는데 지금.
2: 그래놓고 또 다음에 오면 또 이제 긴장된 상태로 오시는 거죠.
3: 맞아요.
2: 네. 마음의 조성을 좀 바꾸고 오세요.
3: 조성을 아예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2: 그러니까요.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조성하고 오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루바토처럼 살아가기를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사실 곡을 하나 들으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라이브로 마무리를 할 거라 제가 이거 낭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누고 제가 낭독을 하고 라이브로 하바나기라를 네, 요청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낭독 루바토처럼 살아가기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곡을 두고 연주자마다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든다. 어떤 이는 차갑고 엄격하게, 어떤 이는 따뜻하고 유연하게 노래한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중심에 바로 템포 루바토가 있다. 루바토는 훔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루바레에서 왔다. 음악적으론 박자를 살짝 훔친다는 뜻이다. 일정하게 흘러야 할 템포를 의도적으로 조금 당기거나 늦추며 밀고 당기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음악을 넘어 우리의 삶에도 닿아 있다. 삶 역시 사회적 규칙과 관습이란 큰 리듬 속에서 흐른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일이다. 정해진 리듬을 존중하되 때로는 나만의 호흡으로 일탈해볼 용기, 그 작은 어긋남이 우리 삶의 루바토다. 이처럼 루바토는 자유와 질서의 균형을 말한다. 자유만 있으면 산만해지고 질서만 남으면 기계가 된다. 나에게 루바토는 틀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규칙 속에서 온기를 찾는 태도다. 루바토는 어쩌면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함께 비추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루바토. 네, 우리 이윤서 선생님의 삶의 모토처럼 생각을 하면 될까요?
0: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2: 네. 네, 루바토. 흐름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것. 네. 아셨죠, 명현 선생님?
3: 네.
2: 네. 아직도 조성 받고 계시는 중. 아직 안 받.
3: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2: 좋습니다. 언제가 바뀔 날이 오겠죠. 네. 오늘 유쾌한 초대서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연주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명현쌤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3: 저 오늘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또 사실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거의 진짜 철학적인 무언가를 또 얻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번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네, 가면서 책을 좀 읽으면서 가야겠어요. 재밌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괴테 이현우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0: 네, 저도 너무 그 즐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책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기회가 되면은 따로 사석이라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연주도 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좀 아까 제가 명함 드렸잖아요. 진짜 콘서트 있으면 그냥 제 돈 주고 티켓팅해서 갈 테니까 알려만 주세요. 아셨죠?
0: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유쾌한 초대석 이윤석 선생님, 김명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책을 받으면 항상 맨 앞에 있는 프롤로그를 가장 먼저 봐요. 거기에 작가의 생각이 다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이윤석 연주자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장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쾌한 초대에서 함께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마지막 낭독을 하고 우리 두 분의 연주를 청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마지막 낭독은 쓸모밖에 음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는 효율과 쓸모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즉각적인 이익을 주는지 혹은 들인 시간만큼 확실한 보상을 들려주는지를 먼저 따진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흐름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책을 읽는 행위조차 경험 그 자체보다 정보 획득에 치중된다. 내용을 요약해주는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고 읽지 않고도 읽은 척하게 해주는 요약본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단순히 효율만 따지며 살 수는 없다. 우리는 감정과 의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선율은 대중음악의 즉각적인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울림을 남긴다. 긴 호흡의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몰입은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4: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과 유엔 개혁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의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와 수행 참모들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5시 45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내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별도로 접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로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확대,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AI, 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멕시코를 중남미 K-콘텐츠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 위한 문화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지난 7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이어 두 달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 위반 실태를 담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활동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실무그룹 회의에 환영을 표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3국은 대만 해협 안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무역, 기타 합법적 해양 이용을 보장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파병 반대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국천주교회는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광주대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원로 사제들과 저스피스,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등 15개 가톨릭 단체는 12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천주교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국제사회가 함께 결의한 전쟁이 아니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휴전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이원영 저스피스 상임이사입니다.
4: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에 우리 그 젊은이들을 그런 전쟁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2: 시민들도 정부의 파병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 정부가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해야지요. 여러 국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순리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6: 우리하고는 좀 먼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형제,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또 그걸 누구한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2: 가톨릭 단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12일에는 평화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전쟁은 결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의 외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법상 정원의 80에서 50% 수준으로 문을 엽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 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법관 전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7: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천대로와 북구 노원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임시 개통합니다. 개통 구간은 신천대로 산격청사 방향과 제3산업단지 진출입로부터 북구 노원로로 이어지는 1.2km 구간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신천대로와 노원로를 오가는 출퇴근길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제3산단의 기반시설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추석과 10월 황금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대구로 여행 가는 가을 스탬프로드 20을 운영합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대구 9개 구군의 대표 관광지 20곳을 선정해 도동서원 은행나무와 대구수목원 국화축제 등 가을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국민 걷기 모바일 앱 캐시워크의 팀워크에서 대구 관광 스탬프로드 20을 선택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 스탬프 수에 따라 캐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내거리 일원에 6,000제곱미터 규모의 서대구역 2광장을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8월까지 총 15억 원을 투입해 휴게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인근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와 연계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에 동촌역, 27일엔 강정 고령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변속기와 제동장치 점검, 공기 보충과 같은 기본 점검과 간단한 정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무료지만 부품을 교체할 경우 부품값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9일 구미선상공원 묘원에서 공원묘원 생화사용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운동은 친환경 추모 문화를 정착시키고 판로가 위축된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매년 1,500여 톤의 폐기물과 4,300여 톤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날 성묘객들에게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에서 재배한 생화를 나눠주며 친환경 헌화 문화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오르혼주 에르데네트시에서 제16차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의료진과 지원인력 16명이 참여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검사, 약 처방 등 모두 940여 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보청기 지원과 같이 주민들의 건강을 돕는 활동과 함께 현지 병원과 철도병원 등을 찾아 의료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은 지난 2003년 몽골에서 첫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한 이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꾸준히 의료봉사를

0: 운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6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0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신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사람마다 잠자는 유형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쯤 잠들고 언제쯤 깨어나시나요? 그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째, 곰형.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요. 보통 밤 11시쯤에 잠이 들고요. 아침 7시쯤 일어납니다.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몸이 쌩쌩한 그런 유형이죠. 둘째, 사자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요.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지쳐서 몹시 피곤해 있죠. 셋째, 늑대형은 밤에 활동적이라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요. 넷째, 돌고래형은 규칙적인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잠도 잘 못 들고요. 푹 자지 못하고 종종 이른 아침에 깨어난다고 하네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제이레빗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사람마다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다른 것처럼 잠자는 유형도 다 제각각이죠. 아까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 네 가지의 타입, 곰형, 사자형, 늑대형, 돌고래형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저 용디는 혹시 어떤 유형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여러분께 사운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어떤 형인 것 같으세요? 네, 딱 들어도 늑대형이죠. 네. 저는 밤만 되면 정신이 정말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이 밤이 되면 아이디어도 막 샘솟고요. 낮에 하기 싫었던 일들도 막 하게 되고요. 글도 쓰고 강론도 쓰고 무언가 이렇게 자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늑대형으로 사시는 분들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아주아주 쥐약입니다. 네. 아니 신부님은 새벽 미사를 하셔야 되는데 밤에 그렇게 못 주무시면 밤에 깨어있으면 새벽 미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네, 먹고 살려면 일어나야죠. 우리 직장인분들도 내가 아우 나는 야간에 더 똥말똥말해져 라고 해도 아침에 피곤해도 어떡해요? 일어나시잖아요.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청취자분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혹시 저처럼 아우 늑대형이어가지고 아우 피곤해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점심시간 막 졸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요요요요. 이럴 때 사실 어디 콕 박혀가지고 이 꿀 같은 낮잠이라도 자면 좀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어떡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이 라디오 빵집 가장 편한 자리에서 오늘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즐길 사람 여기 모여라. 오늘도 출석 체크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8945님께서 신부님 저는 곰형이네요. 어쩐지 제 별명이 곰탱이었는데 이래저래 자는 것까지도 곰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9927님께서 신부님 저 늑대라서 낮에 근무하기 너무 힘들어요. 신부님과 같이 하울링 해봅니다. 아우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9927님 저와 동지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너무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힘내서 돌아오자고요. 우리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어서오세요.

졸린 사람 모두 모여라. 안 졸린 사람도 함께 모여라. 졸리든 안 졸리든 편하게 즐기는 신신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5803님께서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요. 쇼츠를 보다 보니까 새벽이었어요. 아, 졸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그 마음 압니다. 네. 이 다음 날이 휴일인 날, 그날 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놀고 싶고. 그런데 막 자려고 하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면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오죠. 쇼츠 하나만 더 볼까? 동영상 하나만 더 볼까? 정신 차리면 어때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해 떠 있습니다. 해 떠 있어요.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내가 더 놀고 싶다고, 이 잠자는 시간에 자꾸 그렇게 영상 매체를 내가 확인하고 보고 있으면요, 수면 패턴이 더 무너진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저처럼 아우 아우 늑대형이더라도 쇼츠랑은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 쇼츠를 보려면 해 떠 있을 때 우리가 낮 시간에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9946님께서요. 아, 요즘 일이 몰려서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네요. 추석 연휴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휴 때 잘 수 있으려나?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추석 연휴, 사실 이제 쉬는 연휴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이 연휴 동안에 할 것들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음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 정말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연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좀 쉬고 더 기쁜 컨디션과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좀 못 쉬더라도 지금 해야 될 걸 더 우선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이 될 텐데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선택 무엇인가,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기울어져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946님 화이팅입니다. 신신우신에서 내가 지치고 뭔가 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전해드리는 특별한 선물, 이 소리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화요일 2부에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 이름도 정겨운 우리 신신우신의 찐 크루,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열일곱이다와 원 플러스 원 깜짝 콜라보, 이 깜짝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빵집 콘서트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원뿔원 콘서트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와 또 이야기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힐링.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자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바파 아니면 지쳐 힘들어 하고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컨디션과 여러분의 마음 꾹꾹 담아서 우리 라디오 빵집에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선곡으로 오늘 에너지도 채워드릴게요. 8963님께서 신부님 저 왜 벌써 졸리죠? 점심을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커피를 마셔도 졸리네요.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식곤증이 또 우리를 막 괴롭히곤 합니다. 그럴 때는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약간 상콤한 거, 내 잠을 딱 깨워주는 거, 그런 거 하나 먹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순 없으니까 대신 이 노래를 전해드릴게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0: Wait, hold up, stop.
1: 박혜경의 레몬 트리,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들 들으니까 잠이 좀 깨시나요? 우리 8963님 일어나셨어요? 네, 일어는 났는데 입에 침이 막 이렇게 고여있는 거 아니에요? 어우, 상큼해. 아, 이 레몬은 떠올리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이렇게 딱 가득 차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건강하게 잠 깨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99님께서도 이 잠자는 것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누가 대체 내 잠을 훔쳐갔는지. 신부님, 잠도둑을 잡았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밤에 이 무조건 스마트폰 끄고 저 멀리 손 안 닿게 놔두기,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잠도둑 찾는 빵집 가족분들 계시면 이거 꼭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꿀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아, 내가 자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야지, 이거 메시지만, 저 알람만, 이 자꾸 이 밝은 조명을 내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다 보면 이 잠이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잠에 들더라도요, 이게 깊게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서 다음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입술 터진 친구도 있는데요. 현직에 계시는 신부님인데 우리 신부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다가 이렇게 얼굴에 스마트폰 떨어뜨리기, 입술 터져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라고 막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경우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스마트폰 잘 때는 저 멀리 좀 이렇게 치워두고요, 편안한 숙면 취해보자고요. 대신에 이 스마트폰의 달콤함 이 놓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달콤한 노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림과 박정현, 이수연, 김필, 헨리, 임원일 이렇게 함께 있는 크레모나 성당 버스킹 버전으로 초콜릿 이야기 듣고 오실게요.

하림과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곡 초콜릿 이야기 크레모나 성당 버스킨 버전으로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윤건의 라떼처럼 악동 뮤지션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이어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것도 먹고 라떼처럼 부드러운 것도 마시고 또 은하수 다방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먹는 느낌으로 좀 함께 했는데 잠이 좀 깨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리는 이 친절한 방송 신신우신입니다. 네. 우리 잠시 후 또 2부에 여러분들을 위한 빵집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빵집 콘서트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의 이 낮잠 시간은 호다다다닥 날아갈 겁니다. 잠시 후 빵집 콘서트 열일곱이다와 함께 깜짝 게스트가 등장해서 원 플러스 원 콜라보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1부 끝곡으로요. 열일곱이다의 지금 갑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다들 부지런히 2부로 건너오세요.

0: 챙겨주실 겁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연지 화장하고 내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6: 폴!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 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조종석의 아로하라는 노래였는데요. 어제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한 다음에 다음 일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 일정들을 다 이렇게 취소하거나 못 가고 좀 오후에 푹 쉬었어요. 네, 오후랑 저녁을 좀 푹 쉬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잠들고 일어나니까 오, 이제 좀 살겠는데? 몸을 좀 피로가 풀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기분 좋은 마음, 가벼운 마음을 여러분들과 어떤 노래로 나눠볼까 하다가 이 아로하라는 노래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명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명절이 되면 와, 연휴니까 쉬어야지 라는 마음보단 아유, 가서 전 부쳐야 되는데, 아유, 또 이제 지방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미리 좀 마음을 풀어보자 라는 느낌을 담아서 이 아로하라는 노래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의 편안함 가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2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7이다와 함께 깜짝 게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이 콘서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도 라디오 빵집을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가꾼 맛있는 라이브, 오늘의 빵집 콘서트

119비다와 깜짝 게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원 플러스 원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곡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오늘의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원 플러스 원 콘서트 오늘을 위해 달려와 주신 세 분과 또 함께 뜨거운 첫 곡 들었는데요. 우리 민정잼마님께서 출근 완료! 오늘도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방구석 1열에 앉아서 잘 듣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가톨릭 성가인데 화음으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세 분과 오늘 인사로 이 빵집 콘서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이제 K가톨릭 찬양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죠. 이 열일곱이다와 오늘 깜짝 게스트와 함께하는 두 번째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열었는데요. 우리 세 분의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빵집 콘서트 열게 되었는데요.
1: 네.
0: 아, 우리 또 CPFCFM 님께서 너무 좋다. 우리 너무 방구석 좋다. 일렬 착석. 줌마 라이브 함께해요. 이 시간만 기다려왔습니다. 어디서든 편하게 함께 즐겨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아, 우리 세 분을 이렇게 또 모셔놓으니까 약간 오늘 특별한 분위기? 약간 편안함과 약간 네. 이렇게 여유가 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1: 오랜만에 좀 연륜 있는.
0: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 함께 하시게 됐는데 어쩌다가 끌려오신 건가요?
2: 끌려온 건 아니고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0: 네.
2: 네. 또 진영이랑은 친구고 네. 오늘 상진 형제를 처음 만난 그렇죠. 줄 알았지만 처음이 아니었어요.
3: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이 아니었다. 저도 처음인 줄 알았는데.
4: 처음에 인사할 때 분명히 초면이라 그랬거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초면이 아니요.
3: 그러니까 초면이 아니었어.
2: 저희가 네. 20회 CPBC 창작 성가제 동기였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수가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단절된
4: 마스크 쓰고 만나니 누가 네. 누군지 알 수가 네. 있나.
3: 굉장히 단절돼
0: 이렇게 눈만 보고 이렇게 지냈다가
4: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세 분이서 오늘 모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약간 빵집 콘서트 원 플러스 원 콘서트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1: 네네.
0: 오늘 첫 곡이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나는과 관련된 곡 세 곡이었지 않나?
4: 네. 오, 그렇구나.
0: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세상에 비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메들리로 불러주셨는데 첫 곡 선곡 어떻게 된 건가요?
4: 맞아요. 신부님이 잘 찾아주셨네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0: 누가 골라주셨어요?
4: 네. 아영이가 골라줬어요.
2: 네. 네. 제가 그 아줌마라면 원 플러스 원을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마트에 가서도 항상 원 플러스 원 하는데 네, 이렇게 저를 초대해줘서 또 모처럼 17이다 그 유튜브 채널을 또 정독을 하면서 네. 한번 다 봤는데요. 또 이 원선호 신부님 곡이 또 유명하고 또 많이 또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청취자분들도 많이 따라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원래 또 이 익숙한 것이 나에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고 착 달라붙는 법이거든요.
4: 그렇죠.
0: 마치 이제 명절에 만나면 익숙한 얼굴들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세 분께서 들려주신 이 첫 곡의 메들리가 아, 그치 신자라면 이 노래는 알아야지.
4: 알죠,
0: 약간
4: 알죠.
0: 이런 느낌으로
4: 다 같이 네. 떼창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곡을 듣다가 갑자기 새로운 걸 이 6개월 만에 깨달았는데 6개월도 아니지 1년 만에 깨달았는데 우리 제노 형제님이 G 코드를 잡을 네. 때 네. 손가락을 4번 3번 된다 3번 2번으로 쓰신다.
4: 뭐가 달라요?
0: 갑자기 새롭게 깨달았어요.
3: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4: 그래요.
3: 그래서 제가 기타 칠 때 이제 막 이제 저희 사진 담당이신 안정준 파스칼 형님께서 가끔 네. 사진 찍어주거나 이제 제가 기타 치는 화면을 저한테 보내주는 걸 가끔 보면은 되게 조금
0: 가운데 손가락이
3: 그 민망한 네네네. 민망한 손가락의 모양을 할 때가 있긴 한데
4: 원래 다른 분이랑은 좀 다르게 하는
3: 네,
4: 거예요?
3: 네, 좀 다르게
0: 그러니까 약지 중지를 쓰느냐 죽지 중지 네, 검지를 쓰느냐의 네. 차이인데 우리 중지 검지를 쓰시는
3: 네. 네, 베이시스다 보니까 이쪽 힘이 좋아서
4: 그렇구나. 아 진짜
3: 이쪽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게 되더라고요.
0: 오늘 그렇게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또 안경을 쓰고 나오셨어요.
3: 그렇습니다.
4: 맞아요.
0: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은 네. 보시겠지만 제노 형제님의 안경 쓴 모습을 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
3: 가끔 이제 제가 안경 쓰고 오면은 아 제가 머리 깎을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악보를 보려면 악보를 보려는데 얘가 자꾸 찌르다 보니까 제가 안경을 쓴 이유는 그 스타일을 다르게 하기보다는 악보가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고.
4: 약간 제디 같아요. 제디. 룡디 제디.
0: 네.
3: 잘 오셨습니다.
0: 저랑 같이 미용실 가시면 될 것
4: 네.
0: 같아요.
4: 네. 그렇네.
3: 머리 깎으러 머리 깎으러. 원래 추석에 또 머리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 분 이렇게 모시고 아주 정겨운 노래, 약간 익숙한 노래 함께 청해 들었는데
1: 네.
0: 정말 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추석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좀 다가왔어요. 우리 또 17이다에게 그리고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에게 추석은 어떤 날인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4: 추석 네. 어떤 날이에요?
3: 추석이요. 저는 일하는 날입니다.
4: 아 일하는 날이야.
0: 부자 되세요.
4: 네, 부자 되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세요.
3: 추석에도 음악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들려드려야 되죠.
0: 그러면 뭐 공연도 어머.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3: 공연도 하고 공연 현장에서 음향도 보고 그렇습니다.
0: 와 열심히 일하는 추석을 보내시는 재노영재님. 네. 우리 바울라 대표님.
4: 네. 저는 일하고 싶은데 네. 가을이 방학이에요. 아. 그 추석은 곧 가을이 방학이다.
0: 네네네.
4: 그래서 육아로 이제 아. 전투적으로 전투적인 육아 모드에 들어가야 한다.
0: 전투. 네.
4: 그렇죠.
0: 일하는 명절.
4: 네 이제 기대했던 답변은 아닐 것.

0: 같긴 한데요.
1: 예상했던 답변. 네.
0: 아, 저한테 이제 저한테는 예상했던 답변이죠, 그죠? 그래도 뭐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또 가을이 재롱 보면서 또 기뻐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추석을 기다려야죠.
1: 네. 네. 우리 베로니카 짬이는 어떠세요?
2: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네. 그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맨날 기다리던 그런 경험만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 큰 집이 의령이에요.
1: 의령.
2: 네.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이 되게 여행 가는 것 같고 그 저희 둘째가 그 돌도 안 됐을 쯤이었어요. 그때 내려가는데 한 9시간 걸렸는데 너무 차에 타는 거 힘들어하니까 휴게소를 몇 번을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빼고는 지금은 너무 수월하게 가서 가면 아이들이 그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신데 혼자 계세요. 네네. 그래서 애들이 혼자 사는 할머니 보러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는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네.
1: 정말 찐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네.
0: 저는 가을이 한 명이지만 여기는 세 명이거든요.
1: 네. 와. 이 추석을 보내는 방법이 세 분처럼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이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내가 육아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정말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명절 분위기도 느끼는 그런 명절인데요. 이 신부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그냥 본당 지키는 날입니다.
0: 그렇구나.
1: 왜냐하면 명절에도 미사가 그대로 있고 저 이제 합동 위령미사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냥 잠깐 이제 본가에 가서 밥 한번 얻어먹고 다시 돌아와서 청년들하고 불효자 모임 하려고요. 네. 이렇게 명절 연휴에 어머 우리 부모님 잔소리 듣기 너무 힘들다라는 청년들 모여 모여 해가지고 통닭이나 먹으려고 합니다.
0: 뭐 하루 정도는 뭐 그렇게 보내도
1: 그렇죠.
0: 우리도 가족인데
1: 맞습니다. 이 추석에 그래도 우리가 뭐 각자의 그런 위치나 뭐 보내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왠지 명절이라고 하면 신나잖아요. 우리 명절에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 가을 같은 계절이 있고 정말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낸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세 분이서 그렇게 좀 명절 느낌에 맞게 오늘 좀 곡을 골라주셨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0: 그런가?
1: 선거할 때 그런 걸 좀 예상을 하셨나요?
0: 사실 그런 걸 예상하진 않은 것 같고요.
3: 근데 너무 명절 곡이야 이거.
1: 맞아.
0: 너무 명절 곡이야 이거?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진짜 명절 곡이다. 이거 왜냐면은 진짜 어린 아이부터
3: 집에서 막 틀어주잖아요.
0: 맞아요.
1: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골라주셨네요.
0: 일단 한국은 딱 명절곡 낙찰이다. 딱.
2: 이것도 가톨릭 명절곡.
3: 그렇죠. 가톨릭 명절곡.
0: 마지막 곡도 사실 떼창이 가능한 곡이라서 뭐 그것도 명절곡이라고 하면 이제 뭐 껴 맞추면 껴 맞춰지는 거니까 뭐
1: 예상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청취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걸 더다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그런 선곡들을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7이다와 함께하는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어떤 노래들을 들어볼 수 있는지 다음 곡 한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2: 다음 곡은 이제 저희 동기 성진 형제와 겨울왕국의 레리코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또 기타 하나로만 하니까 되게 어쿠스틱하고 잔잔한 분위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연습을 꽤 했습니다. 반대로 하려니까 이 대곡을
1: 준비해 주신 곡이
2: 레디코
1: 겨울왕국의 OST 레디코 준비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분위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두 분 무대로 모시고요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파이팅.
1: 오늘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명절도 앞두고 있고요 17이다와 함께 이 깜짝 게스트가 채워주는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명절에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요 하면 이 노래 다시 듣기로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소리와 연주로 Let It Go 함께 청해드릴게요.

0: 哇！브라비 브라비 와!
1: 어 제가 나왔을 때랑은 네네. 굉장히 다르죠?
0: 와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조카들이 정말 이 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할 만한 그런 또 노래와 연주였던 것 같은데요. 요 분위기를 이어서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토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한 곡을 좀 더 청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1: 다음 곡은요. 네. 저희에게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있어요. 오. 사실 저희 17회 그때 경연자 중에 한주희 루시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악가스럽게 굉장히 그 가창력을 뽐내는 발라드를 한 곡을 뽑았었어요. 네네네. 저희 음원 중에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네, 고백록 네네. 아우구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을 담은 노래였어요. 제가 그 곡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영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들을 예정인데 아까 이 리허설 때도 들었는데 네. 저는 절대 못 부르는 노래라 가지고 와 너무 고향에 온 것 같고 고향에 네. 왔는데 고향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 막 약간 그런 느낌
2: 고향이 발전했어 내가 떠난 사이
1: 네 이거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이아영 베로니카 자매님의 목소리로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바 브라바 와 우리 윤세호님께서 우리 이하영님 분위기를 바꾸니까 너무 애절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 너무 쉴 수가 없었어요. 네.
0: 저는 이 노래를 좀 처음 듣는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17이다 네. 노래를 거의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저도 이제 17이다 팬이기도 하고
1: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참 이렇게 많은 17이다 노래를 들어봤지만
1: 네.
0: 또 새로운 목소리로

0: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1: 네네.
0: 색다르다.
1: 네.
0: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1: 안 부르니까 모르셨던 거고요. 부를 수가 없었던 곡이라고요?
2: 그렇죠. 네. 부를 수가 없어서.
1: 아니, 안 부르는데 어디서 들어요?
0: 그렇죠.
2: 그렇지.
0: 아니, 이게 그래도 그게 있지 않아요? 원곡의 그
1: 원곡의 뮤직비디오도 있고
0: 네네네.
1: 다 한데 이게 거의 초창기 곡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발매된 곡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거의 70곡이 넘거든요, 사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 발매된 곡들 중에서 사실 이제 막 이렇게 뭐좀 순위가 높은 곡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곡들은 저희가 많이 부르고 다니는 곡 중에 또
0: 네.
1: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곡은요,
0: 네.
1: 지만 부를 수 있게 만든
2: 곡이라서요. 감히 선곡할 수 없어.
1: 네.
0: 약간 숨겨진 명곡이었네요.
1: 숨겨진 명곡이. 저 너무 이 곡을 부르는 모습을, 누군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2: 드디어.
1: 아영이가 지금 딱 안성맞춤이어가지고 제가 딱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0: 그냥 저도 될
1: 이렇게까지.
0: 것 같아요.
3: 다음에는 더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3: 아, 이게 너무 음역대가 너무.
0: 네. 아니, 우리 민정잼마님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Forever TK님께서 CD 틀어놓은 게 아닌가요? 이
1: 장난 아니죠,
0: 라이브라고요?
1: 진짜.
2: 이게 라이브라고요?
1: 아유,
0: 네.
1: 뮤지컬 배우이십니다.
0: 깜짝 놀랐어요. 와.
3: 감사합니다.
0: 네.
1: 아니, 저한테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고 했더니 너무 저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3: 저음이 소리가 잘 안 나고 또
0: 네.
3: 고음은 또 너무 고음이고 추준호 형제가 만든 곡인가요?
1: 아마 가사를 준호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작곡은 우리 멤버 또 같이 했던지 아마 다른 사람이 했던지 그것도
0: 음역대가
1: 기억이
0: 이제
1: 잘
0: 워낙
1: 나네요.
0: 낮은 음에서 고음까지. 슉 올라가야 되는
1: 추준호
0: 노래라서
1: 작곡의 특징이에요. 귀천 보세요, 귀천. 거의 순교할 정도로 만들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부르다가
1: 네,
0: 하느님께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거의 그 정도로 만듭니다.
0: 우리 두 곡 이제 레딧고에 이어서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 들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곡 들으면서 약간 큰일 났다. 이제 두 분은 조카들한테 시달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 레디꺼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레디꺼 계속 쳐줘야 되고 이모 레디꺼 불러주세요 그러면 레디꺼 계속 불러줘야 되고
1: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이미
0: 네.
3: 저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이제 드레스 이렇게 뻗쳐 입고 가서 네, 뭐 재능 기부 그 학부모의 날이라
1: 이제 그런
3: 데 많이 했어요.
0: 그렇게 하셨구나. 조카들한테 이렇게 기타로 레디꺼나 뭐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많이 쳐주셨나요?
2: 삼촌은 베이시스트라서 코드를 칠 수 없단다. 미안하게 됐구나. 절대 기타 못 치는 척하면서
1: 이번에도 일하러 도망가니까 그런 기회는
0: 그러네요,
1: 없겠네.
0: 그러네.
2: 미안하게 됐네.
0: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할 만한 노래 그리고 이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폭발력 있게 우리의 고백을 담은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었는데요. 약간 이 명절의 분위기가 두 곡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1: 그래요.
0: 신나기도 하고 뭔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나 그런 스토리들 안에 우리가 꺼내놓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간 하나님께 꺼내놓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선곡에 대한 이 또 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후기를 막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아영이다.
2: 너무 잘한다.
1: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호소력이 짙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늦게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그 늦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오히려 늦게 사랑하면 그 마음이 또 더 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아영이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0: 늦게야
1: 진하다.
0: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늦었으니까 더 사랑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사실 이건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1: 진짜 그렇겠다.
0: 늦게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1: 좀 빨리 좀 사랑해주면 안 되나?
0: 가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1: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만 쪼르고 그만 찡찡거리고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진짜 아기 때부터 안다면 이러진 않을 텐데.
0: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라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이 명절 때 느끼는 마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어느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늙었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는 뭐 이번 명절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참 마음이 공허하네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약간 꿈꾸는 명절, 명절은 이런 명절이어야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신가요?
2: 이런 명절이어야 좋다.
1: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 명절은 이제 대한민국 전통의 날이잖아요, 사실. 근데 가족의 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되게 긴 휴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전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사실 잘 떠나지 못하죠.
0: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만날 사람도 많고 스케줄도 좀 다르고
1: 맞아요.
0: 뭐 시댁도 가고 외가도 가고 처가도 가고 막 갈라져야 되니까.
1: 그러니까 만날 가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그 계획은 잘 못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못 떠나봤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 가족들 언젠가 진짜 내가 명절 때 다 끌고 여행 간다 이 생각해요. 네.
0: 제사나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함께 떠나서 느끼는 그런 또 감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제노 형제는 어떠세요? 명절 나는 이런 명절을 좀 꿈꿔본다.
2: 와, 저는 명절에 쉬고 싶습니다.
0: 호캉스 어때요? 명절 호캉스.
2: 와, 명절 호캉스면은 숙소비가 감당이 될까요, 제가? 근데 진짜
1: 근데 명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나요? 그렇죠.
2: 많이 쉬고 많이 놀러 가세요.
0: 쉬고 그래요?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또 며느리들이 또 약간 명절에 비애가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며느리로서 막 명절에 비애는 잘 없긴 한데.
2: 그러니까 딱 뭐라지? 모두가 다 같이 쉴 수 있는 이제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휴일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1: 그럼 다 같이 쉬면 참 좋겠다.
2: 그냥 다 같이 그냥 쉬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0: 파크루즈 약간 이렇게 좀 휴양지 이런 데 가는 것도 좋겠네요.
2: 네, 어딘가 가서 그냥 바람 쬐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0: 우리 베로니카 자매는 어떠세요? 내가 꿈꾸는 약간 이런 명절 한번 보내보고 싶다.
3: 별로 생각을 안 해본 지금에 그냥 저는 만족하고 네, 있어요.
0: 아이들과 함께 친척도 만나고
3: 이렇게 아이들이
0: 먹고
3: 부모님을 따라서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하잖아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안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네, 지금을 즐기고 싶어요.
1: 이게 또 애들이 이제 저보다 크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면 크면 클수록 더 그러네, 그런 게 그러네. 빨리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도 있겠다.
0: 사실 이제 뭐 대학생만 해도 네, 오셨어요. 용돈 받고 아, 저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이렇게
1: 맞아요.
0: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명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 저도 있어요. 제가 희망하는 명절.
1: 어떤
0: 저는
1: 거예요?
0: 저는 조카가 너무 갖고 싶어요.
1: 아, 조카가 너무 갖고 싶으세요?
0: 네.
1: 그러면
0: 조카가 없네요.
1: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0: 이제 뭐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조카가 생기겠지만 네, 별로 아직 결혼을 안 하실 건가 봐요.
1: 그러시구나. 이제.
0: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하니까 뭐 제 가족들한테 결혼해서 빨리 조카를 만들어 와라 했어.
1: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그쵸, 문제라서.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 생기면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겠네요, 신부님.
0: 네, 저는 이제 조카한테 용돈 주는 삼촌 신부님이 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네. 아마 우리 가족분들이 각자의 희망과 바람을 담아서 이번 명절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이번 명절은 특별히 너무 싸우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이 명절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두 곡을 들어서 이 명절의 분위기를 또 물씬 느꼈는데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그 분위기 좀 깊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다음 곡도 해요. 아영이가 선곡을 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 불과 한 2주 전? 3주 전쯤에 저희가 그 논산훈련소 육군 논산훈련소 연무대성당 가서 찬양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선곡을 처음에 제가 아영이한테 어떻게 군부대에 간 아줌마의 투혼을 보여줘? 군부대에서 노래하는 아줌마들 보여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곡도 제가 그때 티얼스 소찬이의 티얼스 보고 네, 그때 레리코 불렀었고 네네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성가로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티얼스를 선곡을 했는데 네. 피디님이 특별 주문을 사실 퇴사할게요를 저한테
0: 아, 네, 네, 네.
1: 네, 불러달라고 했어요.
0: 요청하셔가지고.
1: 근데 오늘 못 오시는 바람에 네. 자기가 릴스를 못 찍는다 하면서 다음에 불러달라 아. 하고 또 제가 성대결절 이슈가 아이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제 딱 판정을 받아서 네. 아, 한국 쉬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성가를 꼭 살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 사랑 감사드리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다 바로 이제 성당의 명절곡 아니겠습니까?
0: 아, 맞습니다.
1: 가톨릭 명절곡.
0: 그럼요, 그럼요.
1: 누구나 다 아는 노래. 네. 우리 다 같이 시원하게 떼창 한번 가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
0: 그러면 세 분 무대로 모시고 우리 가톨릭 명절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 감사여라 신나게 한번 불러볼 텐데요. 오늘 신신우신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17이다와 함께 깜짝 게스트 이하영 베로니카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이 기쁨들 마음들 담아서 주님께 한번 봉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연주와 노래로 그 사랑 주님께 감사여라 청해 듣겠습니다.

0: 오늘 17이다와 함께하는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 그리고 이렇게 신신우 씨 스튜디오에 모여서 명절 느낌 물씬 나게 우리 가톨릭 명절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막 큰 소리로 막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막 이렇게 막
1: 신부님 나오실 거 그랬어요.
0: 아, 그 갑자기 나와서
1: 같이 부르실 거 그랬어요.
2: 함께
0: 한번 했어야 되는데.
1: 좋아요, 좋아요. 다음번에 꼭 부탁드릴게요.
0: 다음번에, 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렇게 정말 17이다 힙한 콜라보로 원 플러스 원 콘서트로 이 시간을 채워봤는데요. 이 플러스 원을 하니까 더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2주 동안 원 플러스 원 콘서트를 즐겨봤는데 네. 기획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사실 저는 편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네.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런 게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가족들 만나서 의지하고 오늘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왜 파울라 오늘
0: 노래 안 해?
1: 노래 안 해?
0: 왜 이렇게 조금 불러?
1: 네. 오늘 그냥 제 명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명절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뭐 송편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방식도 참 좋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요.
1: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추석 때 진짜 많이 많이 먹고 많이 살은 찌지 마시고 고생은 평소보다 조금만 하시고 그런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다시 돌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제노 형제님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과 이 17이다의 원조 멤버와 또 뭐 17이다와 함께한 개곡 멤버 우리 동기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는지.
2: 아, 네. 너무 잘하세요. 아니면
1: 너무 잘하시죠.
2: 지영 누나가 또 이제 원 플러스 원 멤버분들을 모시고 오시는데 다 실력들이 출중하셔서 너무 좋은데 제가 지영 누나가 명절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새 게스트 분들을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3: 뭔데?
2: 아, 내가 할 일이 되게 많구나. 아, 이거 내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소에는 이제 지영 누나나 우리 17 멤버들이 같이 하면 뭐 우리는 하던 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로운 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절이고 전 여기 옆에서 열심히 기타로 전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니까
1: 나 좀 쉬자.
2: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기간 동안은 제가 이래저래 많은 전을 붙여야 될 것 같은
1: 네,
2: 그런 느낌.
1: 다음 주에도 굉장한 분이
2: 오시고 굉장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1: 네 기대해 주세요. 네.
0: 알겠습니다.
2: 네. 섭외력이 대단해요.
0: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원 플러스 원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함께 주신 이하영 베로니카 자매님 소감 부탁드릴게요.
4: 이렇게 또 강룡 신부님도 처음 뵙고 네 그리고 우리 친구인 진영이가 참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독보적이다 어떻게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진짜 저도 무대에 많이 섰지만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이가 속도 너무 깊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영이 그리고 우리 새롭게 알게 된 동기 앞으로도 네 많이 같이 연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1: 진짜 84년도생이 없어요. 진영사 동생이 그래가지고 되게 네. 귀중한 친구예요.
0: 네. 제가 우리 바올라 대표님을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오늘 네.
4: 어린 친구들이
1: 누나 언니 막 이랬는데
4: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신우 씨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게 됐고요. 우리 명절을 앞둔 청취자분들께 명절 인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노 형제님부터 이렇게 명절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2: 네 여러분 추석 때 저는 일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잘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이 그냥 추석 잘 보내시라고 하는 거였나? 추석 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아들, 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찬양도 잊지 마세요.
2: 잊지 말아주세요.
4: 네. 네,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17이다와 함께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이하영 베로니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2: 추석 잘 보내세요.

금요일까지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사흘간의 북토크를 마련해 볼 텐데요. 최고로 건네는 추석 인사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들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내일 첫날 서울 대치동 분당 주임 신부님이신 은성재 신부님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과 교수이신 방종우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본방 사수 필수인 거 아시죠?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소연의 퇴사할게요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아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말 저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아, 하늘이 다 했다. 맛있는 음식도 알고 보면 이런저런 양념 없이 신선한 식재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바라보는 가을 하늘, 가을 풍경들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랗게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뭉게뭉게 구름이 떠있으면 있는 대로 하늘의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주죠. 지금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구름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어? 저 구름은 고양이를 닮았네? 그럼 쟤는 냥구름. 저건 성당의 종탑을 닮았네? 쟤는 냉구름 하고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는 거.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아주 작고 파란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오늘은 9월 22일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유리상자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니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니스입니다. 가을 하늘은 참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늘 하나만 올려다보는데도 그 풍경이 다 작품이 되잖아요. 나무 한 그루, 오래된 담장, 평범한 골목길. 그 위로 가을 하늘 하나만 펼쳐져 있을 뿐인데 갑자기 예술이 된달까요? 참 하늘은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듬직하고 멋진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느님께서는 매일 우리 삶에 엄청난 사건이나 특별한 기적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루 가운데 작은 아름다움을 하나씩 놓아두시는데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바쁘게 걸어가느라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하느님, 오늘도 하늘이 정말 예뻐요 하고요. 가을 하늘 아래 잠깐 멈춰선 그 시간이 하루의 작은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폰을 들어 저에게 여러분의 센스를 속삭여 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시사 문제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중동 땡땡땡땡 해협에 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주교계 단체와 인사들이 나서서 파병 검토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리 국군 파병을 검토하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1번 호르무즈 해협, 2번 호루라기 해협, 3번 난반델세 해협.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5단 만들어주신 분 뽑아서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예쁜 수제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시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 두 장을 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 11시, 2시, 4시 반, 10월 10일 토요일 11시 공연이고요. 아이들, 손주들, 성당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하시면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CPBC빵 어플 화면, 93.1 주파수 화면도 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주파수는 포항 96.9, 김천 100.5, 안동 100.7 모두 인정입니다. 자, 그럼 땡땡땡땡 해협이 평화의 바다가 되길 바라며 영화 모아나 OST How Far I Go 듣고 올게요.

영화 모아나 OST How Far I'll Go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현재 이란 정부가 파병국에 대해서 심각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방 동맹국들조차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군을 투입하는 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전국 15개 가톨릭 단체와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죠. 또 파병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우리 너튜브의 윤세훈님 정답 1번 호르무즈요 잘 맞춰주셨고요. 박소영님 너튜브로 시청 중입니다 하시고 호르무즈 이영진 빈체시오님도 호르무즈 맞춰주셨고 또 엘리사베님 1번 또 성당언니 1번 대건안드레아님 호르무즈 하고 정확히 모두 잘 맞추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5단 문자 중에서 수제 간식 받아가실 분 뽑아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먼저 볼게요. 4821님 호박죽 싸우지 말고 호박죽 한 그릇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을에 호박죽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진 찍고 해야지 싸움이 웬 말입니까? 그죠? 전쟁 그만 이런 뜻이죠? 3047님 자꾸 싸우는 사람들 호구조사 이름이 뭐니? 호구조사

평안하즈였어요. 호르르. 그러니까요. 이런 뭐 재밌는 답만 넘쳐나는 그런 해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5558님도 호르무즈, 호르라기가 생각나네요 하고 2번 보내주셨고요. 8517님 호르르르 해협 하셨어요. 나는 일단 어떻게든 막 소리를 재밌게라도 해서 이 오답을 보내주시는 노력, 아 너무 바람직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오답 선물은요, 호르르 해협 해주신 8517님 그리고 호시탐탐 해주신 196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방송 듣고 하늘 올려다 보셨나요?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늘 소식을 전해주세요. 뭐 고양이 물음, 고양이 모양의 구름이 떴어요.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넓어요 하고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변진섭 저 하늘을 날아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하늘은 어떤가요? 와, 저는 글로 묘사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마 빵톡으로 올라온 사진은 이제 진행자만 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보면 우리 I love you님, 구름이랑 태양이랑 누가 더 하얀지 대결하나 봐요.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예요 하시면서 오, 이 구도가 왼쪽에는 장렬하는 태양, 오른쪽에는 구름 이렇게 반반씩 나오게 해서 이런 멋진 해석을 해줬어요. 누가 더 하얀가? 오, 멋진데요? 그러시고 성당 언니님은 하늘 보니까 아, 하느님 솜씨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런 게 바로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저도 가끔 예쁜 풍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은 정말 미적 감각이 좋으시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이런 풍경을 창조를 해내시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와, 또 엘리사벳님이 찍은 사진은 파란 하늘이에요. 무슨 거의 수영장 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파란 하늘에 싱그러운 나무들이 찍힌 사진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고요. 이 구도도 또 괜찮네요. 내 마음까지 푸르러지는 사진. 또 대건한드라님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위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로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하시고는 제주 바다가 저기 보이는 수평선이 보이는 하늘 사진과 또 이런 자연과 거의 뭐 건물 옥상까지 보이는 그런 높은 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877님은 중간고사 끝나고 땡월드에 놀러간 중2 아들의 마음처럼 하늘이 푸르고 맑네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맑아야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놀이공원 간 학생 그 마음 정말 푸르디 푸르잖아요. 그렇게 깨끗할 수 없고 이런 묘사도 좋네요. 그리고 3812님을 오늘 하늘에 구름이 얇게 펴져 있는데요. 붓으로 슥슥 칠해놓은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고 이렇게 붓으로 슥슥 칠해놓은 것 같다.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오고 있어요. 박경옥님은 높은 가을, 예쁜 하늘, 약간 언어의 도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가을 하늘은 햇살과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는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있다. 가을 분위기를 주시는 행복찻집 아나운서님 예뻐요. 이 문자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너무 정성껏 보내주셔서 어느 분을 선물을 드려야 하나 마음 같아선 다 드리고 싶지만 아주 어떤 창의적인 구조를 보내주신 미카엘라님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8517님과 1217님 그리고 한 분 더 박경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신부입니다. 오하.
1: 백하.
0: 아유, 어색하네요.
1: 아, 여러분, 지금 벡터 신부님이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벡터 캐릭터랑 똑 닮으셨죠? 아, 벡터가 네. 약간 악당이잖아요. 아, 네. 근데 착한 벡터 같으세요.
0: 아, 뭐 속은 악당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조심해야겠네.
0: 아, 네. 아, 원고를 밑으로

0: 오보다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니까 좀 앞을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부님 그 네. 신신 오신 때 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보셨죠?
0: 그때도 했었죠.
1: 맞죠. 네네. 경력직이시니.
0: 아, 네. 벌써 다 까먹었어요.
1: 그래도 별로 의식 네. 않고 편하게 네. 하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 때 사용했던 문장을 곱씹으면서 이 사플리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1: 네.
0: 오딘 혹시 저 표현 들어보셨나요?
1: 그립감이 좋다였죠. 좋다. 네. 저번에 저는 신부님이 네. 그때 노래 나갈 때 해주셨나?
0: 아, 맞아요.
1: 네, 아무튼 신부님께 처음 네. 들어봤어요.
0: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대세 아이돌.
1: 네.
0: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넘버원. 제일 핫한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센느.
1: 리센느 좋아하시는군요?
0: 아, 리센느 안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안 좋아하는데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리센느 멤버 메이라는 멤버가 네. 이런 말을 방송에서 했거든요. 기회는 그립감이 좋다.
1: 그립감이 좋다. 창의적인 표현이긴 해요.
0: 이게 나온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이 리센느라는 그룹이 사실은 데뷔하자마자 바로 초절정 인기를 얻은 건 아니었어요. 꽤나 이제 무명에 좀 서러움을 겪고 어떨 때는 방송 출연 한번 하고 싶어서 계속 방송국 찾아가고 또 소속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0: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를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개인 방송에서 PD가 물어봤어요. 아, 본인들이 이제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잡은 느낌이 어떠시냐 하니까
1: 아, 그립감이
0: 메이가
1: 좋다.
0: 이렇게 잡으면서 기회는 그립감이 좋다.
1: 아, 또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면 그립감이 좋을 만도 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누구에게나 기회는 올 수 있지만 그 잡았을 때 손맛은 어쩌면 낚시할 때 그 네. 월척을 잡은 느낌만큼이나 네. 좋다.
1: 그걸 좀 세련되게 표현한
0: 그렇죠.
1: 맞습니다. 근데 뭔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말보다 좀 부담감도 적고
0: 맞아요.
1: 굉장히 잡고 싶어지는 그런 네. 표현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센느 메이만큼 그런 명언은 아니지만 또 벡터가 선보이는 새로운 표현으로
1: 네.
0: 카테고리를 잡으면 기회
1: 오.
0: 놓치면 후회.
1: 오, 이것도 좋은데요.
0: 네, 그런 문장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우리 벡터 신부님 왈입니다.
0: 네, 네, 이것은 어디서 출처를 따올 수는 없어요. 왜냐, 제 머릿속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오, 네.
0: 근데 혹시나 누가 저랑 비스무리한 생각을 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몇몇 블로그에서 성공이나 창업 관련 영상에서 네.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이겠죠. 후회하시기 전에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런 건.
1: 그래도 우리는 방송이 있으니까
0: 그렇죠. 방송이 있죠.
1: 신부님 표현으로 딱 박아둡시다. 네.
0: 이미 뭐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뭐 제가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오디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1: 아니 저번부터 자꾸 그 네. 30년에 울린 말씀을 배워 그것부터 이 자리를 자꾸 탐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0: 그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 아 벡터의 행복 찾지 지금 노리시는데. 아,
0: 사제이 플레이리스트보다 이제 30년에 울린 이게 좀 더 입에 착착 감기긴 하던데.
1: 아 잘 지키고 있어야겠어요.
0: 아, 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네. 우리 행복가족분들도 항상 하루하루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또 때로는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사플리도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1: 네.
0: 많은 기회들을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간발의 차로 이제 스쳐 지나가 버려서 후회가 가득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 우리인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사플리에서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노래 전해드립니다. 서현진이 부른 그립.

0: 네, 잠시 추억으로.
1: 아, 너무 좋아요.
0: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오디가 막 춤을 추고 계시는데
1: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형님. 네,
0: 이 노래가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네? 제가 10대 때 그때 TV 만화영화
1: 네.
0: 이누야샤라고 네, 그 만화영화에 나왔던 배경음악이거든요.
1: 맞아요. 오프닝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오프닝이라서 저는 이 노래만 딱 들으면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면서
1: 맞아요.
0: 웅장해지면서 이제 그 만화영화의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도 또 그런 OST가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노래는 정말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그 이누야샤의 가영이가 되는 게 네. 꿈이었거든요.

0: 아, 뭐 비주얼은 많이 닮으셨습니다.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0: 물론 과거 여행을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날 순 없지만
1: 아, 정말 오늘 취향 저격하는 노래였어요.
0: 네. 오늘 마침 또 잡으면 기회라고 하는 이 문장을 또 가져와 봤는데
1: 네.
0: 이 노래도 이 카테고리를 꾸리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선곡이거든요.
1: 아, 제목이
0: 그립. 다들 뭐 영어 이 정도 단어는 다 아시죠? 꽉 붙잡다, 움켜쥐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1: 네.
0: 우리가 잡고 싶어하고 또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기회,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대표적인 게 아마 이렇게 운명의 연인을 만났을 때 아, 아닐까요?
0: 그렇죠. 뭐 저는 사제로 살다 보니까 아직 운명의 연인을 못 만났는데
1: 하느님을 만나셨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는
1: 네.
0: 저에게는 그런 사제로서의 성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플리도 제 일상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뜻하지도 않게 귀한 선물로 찾아온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아요.
1: 어머나, 좋은 너무 좋은 기회를 잡으셨네요.
0: 맞아요.
1: 꽉 잡으셨네. 네,
0: 낯설고 서투르지만 근데 또 해보니까 매번 준비하면서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사플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또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어쩌면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고산성당에서 교우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플리를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시너지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고산 신자분들도 네. 신부님 오늘 강론 중에 떨린다고 하시던데 네. 잘하시네요. 아, 하고 네.
0: 그때부터 밑밥을 좀 깔아놨거든요.
1: 레지나님이.
0: 네. 네. 아우, 반갑습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만나니 더 좋아요 하셨어요.
0: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게 댓글을 좀 보게 되니까
1: 네.
0: 익명으로 나오시는데도 제가 누군지 유추를 할 수 있을 법한 분들을 또 좀 계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또 박민영님도 아, 이 노래 알면 화석 아니겠죠?
0: 아,
1: 일하다가 저도 벌컥벌컥 들썩들썩하네요.
0: 좋습니다. 이 노래는 몰랐던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 되게 이제 좋은 노래구나.
1: 맞습니다.
0: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1: 네.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이 이 곡을 부른 서현진,
0: 네.
1: 가브리엘라 자매님이잖아요.
0: 신자셨어요?
1: 네, 가브리엘라.
0: 신자인 줄 몰랐는데.
1: 아유,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0: 더 좋네요. 역시 노래를 신자라서 더 잘 살리신 게 아닌가.
1: 맞아요. 네.
0: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도 서현진이라고 하는 이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드라마를 많이 찍으셨는데 어떤 드라마 배역을 소화하실 때나 항상 잘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잘하시고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이 엄청 정확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이분은 그냥 그 드라마 화면이 나올 때 보지 않아도 귀로만 들어도 대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1: 맞아요.
0: 아 그런 연기도 잘하시지만 발음도 좋으시고
1: 노래도 잘하고
0: 외모도 출중하시고 팔방미인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네. 이 그립이었죠.
0: 근데 이 서현진이라는 배우가 과거에 잠시 그룹 활동을 하다가
1: 네.
0: 사실은 이 그립이라는 노래는 그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룹이 거의 해체 수순을 밟을 때 정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연히 잡아챘던 그 기회거든요.
1: 네.
0: 서현진에게 있어서는 또 그립이죠. 그립인데 이게 그렇게 뜰 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때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정말 훗날에도 사람들한테 대대로 길이 기억에 남는 그런 명곡이 되었던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서현진이 거의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배우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알렸을 때 또 팬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방 가서 이 그립을 다시
1: 그
0: 부르고
1: 영상
0: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1: 언젠가 행복찻집에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아, 이거 신자분이시니까 충분히 또
1: 네.
0: 명분이 있습니다.
1: 이제 두 번째 기회 우리에게는 두 번째 곡을 들을 시간이에요.
0: 두 번째 들어야겠죠.
1: 네.
0: 두 번째 노래는 데이식스가 부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 아, 이것도 좋죠.
0: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데이식스 가불은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들고
1: 네,
0: 왔습니다.
1: 아, 저는 이 꽝꽝꽝꽝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엔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 정박 비트에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0: 사실 이 노래는 가사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멜로디와 리듬감 여기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1: 맞아.
0: 이게 우리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또 가사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최선을
1: 핵심이죠.
0: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보고 잡으면 기회, 놓치면 후회지만 후회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 네.
0: 후회한다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가면 되는 거.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1: 네, 가사
0: 그냥
1: 그대로.
0: 듣고 즐기시면 됩니다.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에너지틱한 노래였습니다.
1: 네.
0: 마지막 곡을 이어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윤종신이 부른 환생입니다.
1: 오, 의외의
0: 아,
1: 선곡이에요.
0: 네. 일단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네.
1: 아, 이 노래 좋죠.
0: 인정신의 한생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 놀라워라, 이 부분.
0: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
1: 왜요?
0: 하필 이 보이는 라디오 데뷔하는 자리에서
1: 네.
0: 그동안에 목소리만 팔렸는데 이제 얼굴까지 다 팔렸는데 이런 가톨릭 사제단의 이러니
1: 아, 환생.
0: 한생
1: 안 그래도 대관한드레아님이
0: 네.
1: 너무 의외의
0: 네.
1: 선곡인데요?
0: 그러니까 행복 찻집이 어디에서 나와도 되는데 하필 사플리에서 환생이
1: 아,
0: 아
1: 사제
0: 네.
1: 플레이리스트에 환생이 있구나.
0: 네, 혹시나 이제 제가 뭐 교리를 바꾸고 싶거나 예, 교리에 정면 대적하는 이런 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은 팔겠지만 이제 주교님이나 교황님 또 방송 카스톨 사장 신부님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1: 부자 질문 잘 들었다고 하십니다. 자,
0: 네.
1: 환생을 좋아한다라 이렇게
0: 안 됩니다, 안
1: 하시면서.
0: 됩니다. 갑자기 얼굴을 좀 가려야 될것 같은데. 이
1: 그런 의미,
0: 노래는
1: 네.
0: 이 노래는 참 다방면으로 또 생각해 볼수 있게끔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노래 듣고 어떤 이제 울림이 오셨나요?
1: 그냥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를 사랑하는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0: 네. 지금부터는 이제 코멘트가 아니고 해명의 시간이 될것 같은데.
1: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왜 환생을 선곡했냐? 또 제가 마무리 잘하고 맞춰야지.
1: 들어보죠. 예.
0: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립과 환생이 무슨 상관일까?
0: 네, 그렇죠. 포인트는 그대를 만난 기점부터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만큼이나 달라졌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그대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못났던 나도 바꾸고 부족했던 나도 채우고 또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해진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무엇보다도 모질게만 보던 세상이 그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환생은 이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환생이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사람 이 화자에게 있어서 연인으로서의 사랑으로서의 기회도 되지만
1: 네.
0: 자기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1: 네.
0: 정말 천재 이룰의 기회였다는 거죠.
1: 네. 뭐 그 베드로 1서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0: 맞습니다.
1: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얘기 해요. 네. 맞죠?
0: 역시 사지답지 못한 선곡을 했지만 우리 또 노련한 어디께서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1: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모든 세상이
0: 맞아요.
1: 새로워지고.
0: 네. 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노래를 들으며 떠올리게 되는 기회를 마주하는 사람의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 겸손함과 겸허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마주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오롯이 직면하는 것.
1: 네.
0: 그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아, 그렇게 기회는 겸손하게
0: 네.
1: 마주하는 것이다.
0: 맞습니다. 네, 잡을 수 있도록.
1: 네.
0: 네.
1: 그 말씀도 기억해 보고요.
0: 네.
1: 또 신부님의 이런 말씀과 노래 듣고 우리 뭐 바람처럼님은 동촌성당 모니카 자매님이신데
0: 네.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강론만큼은 원로 사제급이신 신부님 말씀이 방송 들으니까 그리워지네요.
0: 늙었다 이 말인가요?
1: 아주 노련하시다.
0: 네.
1: 이런 신부님이 출연하신 이 기회를 다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또 송영혜님도 네. 친숙한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네, 6339님은 제가 알고 계신 신부님 맞나요? 너무 다소곳하신데 그래도 좀 멋져
0: 네.
1: 보이십니다 하셨어요.
0: 여기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칠 수가 없어요.
1: 네. 그래도 이 기회를 모두 모두 놓치지 않으셨네요.
0: 네.
1: 네.
0: 오늘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립감이 참 좋기에 남아 있기를 또
1: 네.
0: 희망하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선물까지 또 드리는 좋은 기회 받으실 수 있어요.
0: 네.
1: 우리 오늘 사플리 참여해 주신 성당 언니님 그리고 박민영님께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사플리 백터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히트머리 오퍼튜니티 듣고 왔고요. 9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매일미사 제1독서에 나오는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그 최선의 선택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앞서 주님께 그 길을 묻고 지혜를 청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은 하루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께 나의 뜻과 선택과 길을 여쭤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웨이홈의 하루를 시작할 때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주식회 너를 생각해로 두시의 뮤즈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5103님이요. 추석만 되면 친척들 질문이 무서워요. 결혼은 했니? 애는 있니? 이렇게 이제는 웃으면서 넘기는 것도 지치네요. 이번 추석엔 본가 친척 모임에 꼭 가야 할까요? 아, 그 집안에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할 건데 뭐 본인이 뭐 어떻게 중매를 서줄 것도 아니면서 어? 그런다 결혼한 커플한테는

0: 애는 아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 살 건데. 뭐 연봉은 뭐 얼마니? 뭐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제가 안 그래도 음악 나간 사이에 명절 잔소리 대처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의 그 잔소리 하고 싶은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게요. 결혼했니? 그러게요. 애는 있니? 그러게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 뭔가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렇게 힘없이 하면은 눈은 하늘을 봐야 돼. 뭔가 허공을 향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힘없이 눈 마주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의지를 상실하고 그 자리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근데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박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학교 어디 갔니? 뭐 대학 어디 갔니? 뭐 결혼했니? 애 있니? 직장 어떻게 잡았니?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머 삼촌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언니는 어떻게 됐어? 어디 갔어요? 결혼했어요? 애 낳았어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지. 예, 네, 이렇게 막 숨쉴 틈 없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러면은 어? 갑자기 당황하시겠죠? 네. 그런데 엄친 딸, 엄친 아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좀 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우리 집 알아서 잘하잖아. 뭐 이럴 수 있고. 예. 예를 들어 뭐 결혼했니? 말이야. 어머 고모부와 사이는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도 별로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맹하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찾아보고 있어요. 세상에. 8766님 명절 금기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는 덕담만 있는 명절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덕담만 좀 해줍시다. 7854님 저는 명절 때마다 식혜를 거의 10통씩 만들어요. 우와 조카들이 너무 좋아해서 거의 한 통씩은 마시고 가나 봐요. 얼려놓은 거 다 싸가고 그래요. 힘들지만 그 맛에 또 하네요. 너무 좋다. 저도 7854님 조카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으면 한 통씩 마시고 또 얼려놓은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가져가고 세상에 그런데요. 진짜 맛있게 만드시나 보다. 식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좀 이 굉장히 힘들고 정성이 많이 가득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7854님 덕분에 그걸 또 맛있게 먹는 조카들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만드시겠죠? 너무 좋겠다. 부산은 단술이라 해요. 제가 아까 그 우리 엔지니어 선배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감주라고 한다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경상도에서. 예. 부산에서도 그렇고 예. 안동에서도 그런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제사상에 올리는 차례상에 올리는 술일 수도 있다고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꽃 빗띠바라기님이 부산은 단술이라 해요. 아 맞네요. 단술이라고도 하네요. 단술, 감주, 식혜 뭐 다 얘기하죠. 9920님 명절만 되면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신데 저는 오랜만에 쉬고도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고향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설거지와 집안일 담당이 되는데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너무 많은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이거 엄마가 다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네, 엄마 다 하셔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할 거 설거지도 엄마랑 같이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 만나러 가면 어때요? 괜히 설거지랑 집안일 안 하고 친구 만나러 싹 나가면은 뒤가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빨리 하고 엄마도 쉬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같이 쉬고 같이 또 올 추석에도 또 영화 개봉하지 않을까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다 같이 행복한 추석 보내셔요. 오, 8766님 경기도도 감주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감주라고 부르는 지역 있으면은 네, 알려주세요. 오늘 2시엔 뮤직의 주제가 감주와 식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네. 감주와 식혜에 대해서 논문 쓰신 분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어떤 건지 감사합니다. 자, 2부는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게요. 큐시트 싹 비워뒀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2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삼신홀딩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듣고 시작할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터프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남자! 자, 남성미가 느껴지는 음악. 에,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터프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음악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부터 출발해봅니다. 레오나르드 코헨의 I'm Your Man.

8766님, 인피니트의 상남자 노래요. 내 거죠. 터프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노래 신청해주세요.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내 거죠.

남성미가 느껴진 음악 이거죠. 빛나는 길님이 신청하셨어요. 상남자피의 깡이요. 이 노래 듣고 청춘 누룽지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와, 이렇게 많았네요? 이 외에도 7805님이 팝송 신청해야 되나요? Imagine Dragon의 Believer. 아, 요것도 남성미 넘치는 곡이죠. 그러면서 켄의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아, 이것도 진짜 최고인데. 권대기님은 버즈의 남자를 몰라. 아, 이 곡도 남성미 있다 하셨고. 2037님, 내꺼 하자. 내꺼 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2PM의 우리 집 신청해요. 어, 뭐야. 몰라. 갈수 있는데. 퐁퐁 김지혜님, 성진우, 다 포기하지 마. 진짜. 많네, 많아. 지니클라라님은 I'm Your Man 듣는 순간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상남자 버전. 오늘 음악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의 깡 신청하신 우리 빵톡의 빛나는 길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청춘 누룽지!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주제로 선곡해 보겠습니다. 백억 커피 상품권 드려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 아시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저희 엄마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리스트를 쫙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곡이랍니다. 황 리디아 여사님 듣고 계세요? 남진의 빈지개.

구취하고 싶다 술 안에만 알겠지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 안에만 알겠지

7854님,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포가 고향이셨거든요. 항상 그 목포의 눈물 노래를 흥얼흥얼 하셨답니다. 듣고 싶어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지금 보내주세요.

7731님이 지난해 12월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빠의 최애곡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 듣고 선곡왕 2라운드 우승자 발표할게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까지 듣고 왔습니다. 행복이 맘님이 오늘 참 구수합니다. 오늘 구수해졌어요. 네. 왜냐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곡들 이제 선곡해달라고 했더니 또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3633님 갈대의 순정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듣고 싶네요. 추석 때 봅시다 아빠. 아빠한테 이번에 직접 불러드리는 걸로. 네. 5815님 친정어머니께서 그 옛날 아궁이에 불 떼시면서 울음 반으로 부르시던 고복수의 꿈에 본 내 고향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3500님 아빠가 항상 부르시던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노래가 생각납니다. 아빠 사랑해요. 지니클라라님은 비둘기집 A Love Until the End of Time이요. 두 곡 화음 넣어서 자주 부르셨거든요 하셨어요. 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이 노래죠? 네. 내가 노래 부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어준다. 진짜 우리 선배님들은 항시

생목으로 나가게 이렇게 예, 리버브. 아, 박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리버브 한번 예, 부드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 아버지 생각나신다는 3500님께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설 연휴 앞두고, 아, 설이래. 추석 연휴 앞두고. 벌써 마음은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향 생각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죠. 고향. 고향 하면 생각나는 노래. 선물은 비누 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번.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저는 이 노래 먼저 골라봤어요. 윤하가 피처링한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갑니다. 이공구님이 신청하셨어요. 나훈아의 고향역. 오늘 추석 전이라 많이 구수합니다. 아주 꼬숩죠? 나의 고향하면 생각난 노래 보내주세요. 비누 선물 드려요.

9967님, 제 고향은 충북 음성군 감곡, 성모 순례지로 유명한 감곡 매괴성당 근처입니다. 매괴동산 정상에 올라 친구들과 떼창하던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 듣고 3라운드 선곡왕 발표.

와, 창식 오빠 목소리 진짜. 이 슬프지 않은 내용인데 음악을 들으면은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037님, 가왕 조용필의 서울, 세울, 세울, 세울. 전 서울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이 그리워요 하셨고, 5455님, 한창 사춘기 때 어니언스의 편지 참 즐겨 들었는데요. 5315님은 향수, 박인수, 이동헌 노래. 향수 좋죠. 2288님, 엄마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장사에게 찔레꽃. 명절이면 생각이 납니다. 장사에게 찔레꽃 너무 좋잖아요. 2288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빠바바밤, 나노믹스, 나노믹스, 찔레꽃! 자, 오늘 끝곡으로 그래서 장사에게 찔레꽃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 멜리데의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로 잘 알려진 아주 특별한 십자구상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한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와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이날도 또 똑같은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해를 들으신 신부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또 용서해 주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쉽게 사제경을 외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셨답니다. 바로 그때 신부님 뒤에 계시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못을 빼시고 손을 내미셔서 사제 대신 사죄경을 그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참 뭉클한 이야기죠. 나약해서 또 넘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예, 그래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오솔길 저와 함께 걸을까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른 그분의 두 손을 잡아요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시고 미루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시는 예, 멜리데의 자비로운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예수님의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이죠. 네, 길을 잃고 헤맬 때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추석도 됐는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네, 제사상 차리시고 또 예, 연미사도 또 드리러 가시고 참례하셔야죠. 예,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들고 싶으신가요? 또 언제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에서 힘을 느끼셨나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예,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8월의 장미님, 어서 오세요. 예, 오프닝 들으면서 뜨끔했네요. 저도 삶이 힘들어서 미신 쪽으로 같은 죄를 여러 번 짓고 본당 신부님께 여러 번 고해성사 본 경험이 있어서요. 사실 탈출기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곧 연수도 가는 청년인데요.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구절을 읽으면서도 너무 죄스러웠답니다. 예, 하느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산 것 같아 삿된 것에 기대는 제 모습이요. 아, 요즘 참 이상하게 그런 미신 쪽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사주도 뭐 사주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어떤 또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SNS도 유튜브도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호기심이죠. 그걸 다 믿을 필요도 없거니와 뭐 그냥 돌을 바라보듯이 그냥 넘겨버리시고 그쪽으로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용기와 또 열정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성경 공부도 뭐 하시는 청년인데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구절 읽으면서 아유 우리 그 부분이나 뭐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죠. 거의 다 그러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그래도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찰도 하신 거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네, 붙잡아주시면서 사재경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망설이지 말고 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바랍니다. 예, 6056님, 네. 수녀님, 저희는 친척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이 잘 안 만나요. 얼굴도 모르기도 해서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려고 고속버스 3시간 거리를 가서 만남을 만들어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다 왔어요. 너무 감격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면동의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대리사님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조카들을 잘 안 만나셨었군요. 그래도 이렇게 고속버스까지 타고 3시간이나 걸려서 예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만들고 아유, 예, 게임까지 하고 왔다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겠습니다. 자주 만나시고요. 친인척 그리고 뭐 부모님도 또 내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잘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축복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형제지간에도 또 뭔가가 틀려가지고 또 등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예, 이렇게 우리 이순희 대리사님처럼 예, 일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일부러. 그쪽에서 뭐 굳이 그렇게 나몰라라고 쌩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개는 명절 때 보면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예, 하느님의 뜻입니다. 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진리가 부릅니다. 당신과 영원히.

네, 당신과 영원히 진리 노래로 들었습니다. 김대영 베드로님께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수녀님, 저도 아직까진 고해성사가 어렵고 부담되네요. 아유, 뭐 고해성사가 재밌고 좋은 사람이 없죠. 죄인인 우리가 다들 껄끄덕거리는 마음으로 고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실은 사르르 좀 떨리는 기분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요. 뭐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라고 이제 화살 기도를 좀 쏘아 올리면서 예, 성사에 임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 같아요. 훈계 말씀해 주시는 신부님 말씀 안에서도 빛을 받게 되고요. 여러 면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행복감도 느끼게 된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는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부족하고 조금 죄스럽고 뭐 별로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 뭐 있는 그대로 정말 보여드리면 주님은 몇 배로 또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예, 오죽하면 십자가 손에 못을 못에서 빼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참 엄청난 기적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보시면 그게 유명하다고 해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아침엔 춥고 낮엔 더운 오늘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며 걸어갑니다. 그래도 예, 이것만 하면 이 일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참 기분이 좋아요. 아유,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일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또 부모님도 잘 거두어서 이렇게 뭐 병원도 모시고 가고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추석이 예, 며칠 안 남았는데 또 부모님과도 또 재미나게 잘 지내셔야죠. 네. 수원의 시몬 형제님, 저는 화서동 본당의 수원 예, 시몬입니다. 저희 본당 동말 지역에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생활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윤여훈, 율리오 형제와 또 이재홍, 바오로 형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병마와의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레 감사함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율리오 형제님은 약 7, 8년 전에 폐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병을 이기시기는 했지만 노령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바오로 형제님은 희귀병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병과 함께 공존하면서 산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70대 후반 그리고 70대 초반인 두 분을 위해서 수녀님의 기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우리 화소동의 네, 시몬 형제님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정말 이웃 형제의 아픈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정말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 올리신 거 너무 고맙고요. 제가 성함 아프신 분들 성함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사 때 제가 마음으로 지향을 바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이분들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율리오 형제님이 형제님과 그리고 바오로 형제님에서 특별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은 곰님, 곰 얼굴이 딱 그려져 있네요. 저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응급 상황이시거나 아프시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제가 불안해지고 슬퍼져요. 부디 지금 고통스러운 모든 환자분들 먼저 하느님께서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마음이 그래도 참 선하시고요. 따뜻하신 분인 우리 김상은 고모님. 그러게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요. 너무 그런데요.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는 마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아픈 분은 또 아픈 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또 열심히 사실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성호 세바스티아노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며칠 후에 떠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스티아노 형제님. 아유, 무려 800km에 이르는 예,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통 뭐 한 달이 넘도록 걸어야 하는 긴 여정인데요. 와, 신앙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도 저마다 이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특별히 지향을 품고 이 길을 찾아 걷는다고들 하죠. 세바스티아노 형제님도 이 길을 그런 마음으로 걷겠다고 결심을 하셨군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순례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이라고 했는데 예, 오늘쯤 혹시 떠나시지 않았을까? 추석 연휴를 기해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듣고 계실까요? 예, 세바스티아노 형제님도 이번 순례길에서 매일 마주하게 될 정말 아름다운 스페인 풍경과 또 여정에서 만나는 또 순례자들 많잖아요. 함께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걷고 계시는 정말 순례자들이 비워진 마음으로 열심히 잘 걷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 속에서 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총을 또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의 십자가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혹시 걷게 되시면 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도 좀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뭐 어떻게 공개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800km의 모든 걸음을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마음 모아서 네, 오서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여정에 매 순간 함께 걸어주시고 걸음을 내딛는 하루하루마다 건강과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때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순례의 모든 여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긴 여정의 길을 무사히 완주하고 처음보다 더욱 깊어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오게 하소서.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네,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드립니다. 김연희 수녀가 부릅니다. 순례의 노래.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안에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또 문자를 보겠습니다.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형제님이 청하시는 기도처럼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아유, 선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뭐 마음으로는 뭐 산티아고 길을 수도 없이 많이 갔다 오셨겠죠. 얼마나 가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른 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저는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6300님, 네, 형제님 축복 가득한 순례의 길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무사 무탈하게 다녀오시길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빌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도 세바스티안 형제님 정말 발이 부르트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 잘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도 있어야 또 순례의 묘미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소서. 마음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지은 죄보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괜찮다, 다시 나에게 오너라. 말없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그 손을 잡게 하소서. 저희 또한 주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다른 이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유선영의 괜찮다 듣고 왔는데요. 와, 노래가 가슴을 찡하게 울리게 하네요. 예수님 목소리 같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백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오니시아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조금 길게 쓰셨네요. 약 15년 전에 친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발톱은 빠지고 몸은 너무 힘들어서 길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친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상관 말라고 짜증을 냈었다고 해요. 친구 말로는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 이렇게, 아유, 그렇군요. 별명이 고음일 정도로 무던한 친구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세바스티안 형제님, 인내하면서 무사히 잘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뭐 발톱 빠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800km가 말이 800km죠. 예, 그걸 걸어봐요. 아유. 대단한 일인데 알베르고 뭐 그런 산장 같은데 뭐 그런데도 가도 쉽게 뭐두 다리 뭐 뻗고 호텔 마냥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고요. 막한 방에 이렇게 침실이 여러 개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있기.

얘기도 하고요. 친구에 또 뭐 벌레도 많고. 네, 제가 나쁜 얘기만 자꾸 하지만 뭐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 그런 거 인내하면서 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장훈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069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손잡아서 일으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주님의 손 덕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고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바로바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텀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 자신이 잘 해나가고 있기에 점점점 아 그러시군요. 네, 하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기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니 용기를 내고 기도로 무장해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참 좋은 말씀으로 또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체험도 얘기를 하셨네요. 맞아요. 언제라도 나무라지 않는 다독인다는 그 말이 저희는 그걸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물과 함께 그런 때가 있답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짝 다가가시면 주님은 두세 발짝 더 가까이 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두 발 벌려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네. 2037님,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 아니에요. 지금 뭐 끝나려면 아직도 6분 7분 남았는데 기도의 오솔길 들어와서 잠시나마 끝날 때까지 함께해요 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쓰신 것도 참 고맙습니다. 1573님, 수녀님, 오늘 모처럼 많이 걸었어요. 집에 오니까 피곤하네요.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며 편히 쉬고 있어요. 모두에게는 쉼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일 속에만 있어도 이게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잠시 멍청하게 정말 벽이라도 바라보고 앉아서 좀 생각에 잠기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성당 가까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잠시 앉았다 오시는 그런 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또 엄마들은 더 바쁘신가요? 예, 그래도 좀 짬을 내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스텔라님, 네, 전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오늘 피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2주 후에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백혈구 수치가 낮았군요. 네. 잘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또 하시면서 또 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상의 비호 성인을 생각합니다. 성인은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동참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1918년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와 같은 오상을 받으셨고 평생 그 고통을 견디며 기도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호 신부님을 찾아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죄와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비호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통해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자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깊이 동참했던 성인이시기에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 비호 신부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비를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당신께 돌아오는 누구라도 기꺼이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보다 주님의 자비는 훨씬 크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성 비호 신부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오상의 비오 성인, 오늘 축일이죠. 예, 정구를 청하면서 축일을 준비하는 마음, 아, 내일입니다. 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유정이 부르는 나의 목자시여 남겨드려요.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원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실 오늘 복음은 정말 온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반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 이 부분이 워낙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보통 강론을 하면 그 부분을 해명하는 위주로 얘기가 흘러가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나쁜 분 아니다. 그래 뭐 예, 천륜을 어글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의 천륜이라는 것에조차 얼매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우리 머릿속에서 하느님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다, 뭐 예, 우리랑 다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히기 쉽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예, 무슨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구장창 뭐 기도문도 읊고 성경도 읊고 묵상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 잘 와닿지가 않곤 합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납니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뭘 해도 예 아무리 그 관계에 끼어들려고 해도 뭐가 됩니까? 의동생, 의형제, 의붓아들, 의붓아버지 이런 식입니다. 타인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혈연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 우리가 우러러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그 간단한 전제 조건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후한 조건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모님을 아주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예, 우리 보고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도 예, 단순히 오해라고 하기만 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성모님께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께 정성을 드리는 이유, 그렇게 각별해 보일 만큼 우리가 성모님을 높게 치는 이유, 그게 단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혈연이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답게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의 손에 천상 모후로 올라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물론 깊게 넘어가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게 뭐 여럿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안 하는 쪽이 바보일 지경으로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당장은 뭔가 없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느님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남는 것 하나도 없겠지만 당장은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에 내가 매몰될 것인가,

0: 여러분, 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시엔 설레는 라디오. 국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미역국, 콩나물국, 해장국이라면 당신은요, 학교와 꽤나 멀어진 지 오래되었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어, 국영수 할 때 국어라면 한창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군요. 또 수행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은 수행평가를 떠올리고 어른들은 수도원이나 사찰을 떠올리고요. 세금이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학생이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들면 생활인일 수 있겠죠. 대출도 그렇습니다. 대리 출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생일 수 있고 대출 때문에 무겁다 싶은 생활인일 수 있겠죠. 같은 단어인데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떠오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속에 더 듣고 왔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저마다의 사전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아는 단어 하나만으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더 넓은 뜻, 많은 뜻이 있다는 생각 해보아요. 오늘 내 사전엔 즐거운 생각만 가득하길 바라보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라 오늘 화요일 방송 순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핫 키워드들 저희가 전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30주년 이벤트 등 계속된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요 하는 것들 사진으로 찍어서 혹은 빵톡 앱을 캡처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월 15일까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잘 도착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링 왈츠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우리 엘리자베님도 설디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화요일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던 화요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오늘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내일이 또 내일부터는 연휴는 아니지만 내일은 우리가 마음만큼은 이미 연휴가 내일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화요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스튜디오로 오는 길이 왜 벌써부터 막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혹시 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도로에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4시 넘어가니까. 그래서 벌써 연휴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자우림이 부르는 Something Good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달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는요, 장애인 이거팀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구시 대표로 출전한 달서구청 팀이 대형 100m, 개인 혼영 200m, 접영 100m, 평영 100m, 자유형 200m, 혼성 개영 400m 등 출전한 6개 전 이것 종목에서 메달을 땄는데요. 와, 대구를 멋지게 알린 우리 장애인 이것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는요, 물속을 헤엄치는 일을 이것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육상, 2번 수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5

신청 공연인데요. 36개월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고요.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평화방송국에서 준비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정답과 함께 콕 집어서 원하는 선물이 있다 하시면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과 원하는 선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동물원 아니면은 관람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1번 육상, 2번 수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아이유가 부르는 어푸 듣고 올게요. 우리가 이것 할 때 어푸어푸 하잖아요.

아이유 어프 듣고 왔습니다. 어프어프 하면서 하는 이것 있잖아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 스포츠 종목인 이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것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 유행하는 운동 종목들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좀 변하기도 하는데 러닝과 함께 이것의 유행도 왔었죠? 지금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스포츠 센터의 경우에는 수업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2, 3개월에 한 번씩 등록을 위해서 추첨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뭐 출근하기 전에 딱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7시, 8시 이런 타임, 6시, 7시, 8시 타임은 정말 사람들이 몰려서 인기가 많고 자리가 또 쉽게 나질 않는데요. 이거 배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게 힘듭니다.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잘하게 되면은 물에서 자유롭게 노는 그 재미가 있어요. 물을 또 좋아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굳이 이 영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개 헤엄 있잖아요. 헥헥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헤엄으로도 이것을 잘하는 분들도 많고요. 과연 이 스포츠 종목이 무엇일까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흔히 물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이것 잘하는 대표적인 물고기, 동물 생각하면 돌고래, 고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날아오르는 멋진 그런 영법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들한테도 영법이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해본 힌트송이 오마이걸의 돌핀인데요. 자, 이쯤 이야기했으면 제가 보기를 드리지 않아도 아, 정답이 그거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육상, 2번 수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힌트송 한 곡 듣고 바로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올게요.

캬, 오마이걸 돌핀 듣고 왔습니다. 스프링왈츠님이 수영 정답 보내주시면서 무서워요. 자꾸 가라앉아요. 수영 잘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잘하지는 않아요. 그 영법들이 있잖아요. 자유형은 정석의 자유형의 그 영법이 있고 뭐 배영도 있고 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수영을 그래도 1년 정도 배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막 3학년 때 이럴 때 학교에서 여름방학 특강 이런 거 다 같이 신청해서 막 근처 스포츠 센터에서 배웠던 건데 그때 배웠던 걸로 그냥 지금까지 수영이랍시고 저는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래도 물을 무서워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고,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수영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나는 무서워요, 아니면은 저는 물에 들어가서 아직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수영 배워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다시 배워서 진짜 딱 멋들어지게 폼 나는 영법으로 수영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언젠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올해 안에는 안될것 같고. 내년쯤에 해볼 거니까. 나도 올해는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시간도 없고, 마음이 아직 내가 마음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내년에 도전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왈츠님도 저랑 같이 내년에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정답은요, 수영이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답 좀 살펴볼 건데요. 3520님이 수영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3529님도 수영, 4023님도 2번 수영, 1166님도 2번 수영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9485님이 2번 수영입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575님 수영하고 보내주셨고요. 3807님도 수영 보내주셨어요. 4575님이 수영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고객님 집에 정수기 관리 가는 길에 들어요. 너무 재밌는 라디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우, 저는 4575님 문자가 너무 재밌는 나머지 이렇게 함박 웃음이 지어지는 걸요. 감사합니다. 4575님 혹시라도 정차하시고 나서나 그럴 때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하는 화면 사진 찍어서 저희 문자번호 샵 0931 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30주년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5일까지 또 이거 받고, 그리고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내주셔요. 잊지 말고. 또 2854님은 이번 수영입니다 하시면서 곧 누나가 될두 손녀랑 같이 가게 네이처 땡땡 입장권 갖고 싶어요. 동물원 입장권 갖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 수영도 정답이었고, 누나가 될두 손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셋째 막둥이가 아들이 태어날 건가 봐요. 어머, 2854님 축하드립니다. 누나가 또두 명이나 있어서 이제 태어날 우리 손주는 얼마나 또 든든하겠어요? 이게 위에 누나가 있는 남동생들이 되게 보살핌도 많이 받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되게 반질반질하니 예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2854님 가정에 또 다복한 일이 있어서 또 저도 같이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이처파크 입장권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수영이었는데요. 대구 달서구청의 장애인 수영팀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총 7개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강정은 선수가 배영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해당 종목 정상에 올랐고요. 강주은 선수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수영 선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박태환 선수,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우리 대구의 강정훈 선수, 그리고 강주은 선수, 자매 선수래요. 이 선수들의 이름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뜸 퀴즈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들 정리해봤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7시 사우디아라비아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예선 D조 최종전을 가집니다.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금메달로 가기 위해서는요, 난적인 우즈베키스탄, 개최국 일본을 가급적 늦게 만나는 게 유리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반드시 이기고 조 1위로 진출해야 합니다. 승리를 응원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공항 추석 특별 교통 대책. 한국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본사와 전국 13개 공항의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연휴 시작 전날인 23일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23일에서 27일 닷새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내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에서 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 세계 평화 발전에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추석 선물 피싱 주의. 추석을 앞두고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명절 선물인 것처럼 속여서 배송비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의심 사례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물과 택배 배송이 몰리는 명절 분위기를 악용한 문자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유아 레벨 테스트 전면 금지.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토익, 토플 등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도 함께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조기 교육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가장 화가 나면서도 많이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됐던, 제가 말하면서도 귀 기울이게 됐던 추석 선물 피싱 주의 키워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추석 선물은 마음을 전하려고 보내는 건데, 오랫동안 연락을 못 했더라도 이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오랜만에 연락해온 누군가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피싱이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거왜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추석 선물 피싱이 온대 하면서 이거 잘못 누르면 배송료가 결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잘 보라 하는 거를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키워드들에 관심이 가나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이 부르는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이무진 청춘 만화 듣고 왔습니다. 4575님께서는 저는 축구요. 저희 아들도 축구를 하고 있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이 직접 축구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냥 경기 보는 축구 그냥 경기 보는 이 느낌이랑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뛰는 모습 보면서 아드님 생각 많이 나실 것 같고요. 우리 4575님 아드님도 신나게 또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축구를 즐기기를 또 잘하기를 설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88님께서는 와 이제는 하다하다 선물로 보이스피싱하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선물은 물건을 보내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잘 지내고 있지? 고맙습니다. 뭐 건강하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마음을 노리는 피싱이 있다고 하니까 추석 선물이 배송됐는데 배송비를 내야 합니다.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서 소액의 배송비를 가로채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주변에 말리니 알려주셔서 누군가 정성껏 준비한 추석 선물에 담긴 마음까지 망가지지 않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절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배송 문자나 링크가 왔다면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선물 지금 뭐 많이 보내기도 하셨고 또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신가요? 뭐 보통은 고기, 한우 세트 아니면은 건강관리식품 이런 것들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받고 싶은 것 오랜만에 연락 오는 잘 지내고 있지? 아니면 뭐 건강하지? 하는 그런 안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가까운 지인인데 거리가 멀리 살고 있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 각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각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몇 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큰 수술을 받고 그 지인이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해서 마침 또 그 지인을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친구를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다녀왔던 다른 지역으로 기차 타고 금방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근데 이제 당장 만나러 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연락이라도 추석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해보는 거죠.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지? 이런 연락들 보고 싶은 사람 올해 연락 안 해서 해도 되나 망설이게 되는 그런 지인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까 유아 레벨 테스트 전면 금지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저도 교육열 하면은 우리 또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빠지지 않는 건데 그 뜨거운 교육열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자라기도 하잖아요.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우울도 수치가 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마냥 노는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게 또 내 마음에도 행복하냐? 부모로서 솔직하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는 10월부터 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또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방식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우리 아이들을 그 뜨거운 교육열에서 조금은 쉬게 해줄 수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해지고요. 근데 또 막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지만 유아잖아요. 유아. 어린이나 청소년이면 모르겠는데 유아들은 많이 놀고 잘 먹고 많이 자고 많이 웃고 이래야 되는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자기 속도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의 보름달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을 바라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딱 생각해보면
건강하게만 태어나도 나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그 마음을 오래도록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핫키워드 플러스 핫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박혜경의 고백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국내 한 기업이 24.5인치 크기의 720Hz 주사율을 구현한 OLED 패널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OLED 패널은요, 모니터의 화면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720Hz가 무슨 의미인고 하니 1초 동안 화면을 최대 720번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래요. 이 패널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더 빠르게 화면을 바꿔가며 보여주는 1000Hz급 FHD 모니터도 있다는데요. 이거는 1초 동안 화면을 최대 1000번 바꿔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1초에 700장에서 1000장까지 보여주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빠르게만 보느라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고 지나쳐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의 비타민 말, 추석 앞두고 이웃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화면은 1초에 1000번씩 바뀔 만큼 빨라졌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읽히지 않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매일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그 미세한 마음을 읽는다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하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친하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거니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또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더 바라봐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에는요,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천천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하느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 해피맘님께서 벌써 명절인 듯 차가 많이 밀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꽉 막힌 도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차 밀리죠. 아까 저 그러니까 오는 길도 차 밀려서 이따가 집에 가는 길은 더차 밀리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또 저의 다른 지인도 지금 차가 많이 밀린다는 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오늘보다 아마 내일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밀리겠죠. 내일 퇴근길은 아마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루해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5시엔 설레라를 함께 해주시면 시간이 후딱 간다는 거. 어머, 집에 도착했잖아.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끝곡으로 샵에 가까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따끈따고 파울입니다.
1: 파울!
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6: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6: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6: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8: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정치적 양극화는 더 이상 여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면 대화조차 섞지 않겠다는 단절의 장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밥상머리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KDI 연구팀과 언더스코어가 공동 발표한 2024-2026 유권자 추적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이 처한 심리적 내전 상태를 서늘하게 증명합니다. 동일한 유권자 2,000명을 3년간 쫓아간 이 데이터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는 친구나 사돈조차 맺을 수 없다는 관용의 붕괴 현상이 전 진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증 편향을 주입하는 알고리즘의 덫, 그리고 내 편이 권력을 잡았을 때만 독단적인 리더십에 환호하는 노골적인 이중잣대가 동료 시민을 향한 적대감을 괴물처럼 키워내고 있습니다. 타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이 무너진 자리에 맹목적인 당파성만 남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좁은 반향실에 가두는 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순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김준일 앵커를 대신해서 스페셜 앵커로 시사천국을 안내할 저는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이 있으시다면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네, 추석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항상 이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은 밥상머리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안이 공식 제거되면서 새 경제팀이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추석 밥상에 오를 경제 이슈를 주제로 귀성길 실물 경제부터 새 경제팀의 거시과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까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실 분,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모든 이야기를 사실 교수님이 다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 주변에서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이면은 예. 질문도 정말 경제와 관련 요만큼이라도 관련 있는 건 다 받으실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사소한 질문들도 많이 예, 받고 있습니다.
0: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 나는 그런 거는 몰라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나요?
1: 예, 뭐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네. 만물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0: 예.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교수님이 다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네. 예, 저희가 조금 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추석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이거 항상 나오는 조사 결과잖아요.
1: 예, 예. 뭐 정부가 네. 그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3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 낮아졌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0: 네.
1: 뭐 주로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과일 가격이 7.3% 하락을 했고 수산물 가격이 6.8% 하락한 효과가 가장 큽니다. 아, 그런데 이 반면에는요, 채소류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15%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여름철에 폭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네. 축산물 가격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가구가 채소류나 축산물 소비가 많은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례상 비용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체감하는 가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차례상 비용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구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축산물이나 채소류를 많이 소비하는 경우는 체감 물가는 올라갔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항상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네. 말 그대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뭐 자원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사실 1,900억 원 정도를 네.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 정부마다 그런 걸 투입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원래 이렇게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1: 아, 예. 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네. 이게 정부가 매년 명절 때마다 나오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네. 재정을 이용해서 뭐 농산물이나 성수품을 갖다가 할인하도록 유도를 해서 할인 쿠폰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뭐 무라든지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유도하는데요. 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비축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할인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은 착시 효과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 그 할인 쿠폰을 지급받아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품목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운 좋게 그 할인되는 품목을 구매를 했으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할인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할인되는 품목에 또 소비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또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든지 나중에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래서 명절이 끝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일종의 착시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할인된 게 맞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뭐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럼 매년 반복되는 네. 지적일 텐데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런 방식만 택하는 건가요?
1: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게 네. 정부 입장에서도 명절 때마다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일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똑같 다른 방법은 뭐 할당관세 이런 거를 통해서 농작물이나 채소류를 한시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 또 국내 농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러면은 저는 문득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팁을 하나 얻었는데요. 예. 이런 게 좀 투입돼서 할인되는 품목을 조금 찾아가지고 예. 제가 그 혜택을 보는 시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1: 예. 생각이. 그러려면 이제 줄석이라든지 뭐 네. 맨날 이 목록을 보다가 이제 마트에 일찍 달려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예.
0: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낮춘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오히려 그러면 기름값을 낮추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 예, 이것도 사실은 여러 또 다양한

0: 50원 정도 싸게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원을 인하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석유 가격 상한제 이 최고 가격에다가 일정 마진을 더해서 휘발유 경유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50원 싼데 리터당 싼데 100원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 가격보다 휘발유 값이 더 싸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소위 역마진,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도로공사가 60억 원을 부담을 해도 이거는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자가용 승용차를 모는 국민들만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혜택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안 그래도 사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가지고 계속 가격 상한제를 시행 중에 있잖아요.
0: 예.
1: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게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게 우리 재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정책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경제학자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보기에 이 원래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거에 따라서 국내에서 파는 석유 제품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가용 승용차를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우리 원유 수입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가용 승용차로 휘발유 경유를 안 쓰니까 산업용으로 쓰는 원유 도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유가 비쌀 때 원유를 절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석유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은 안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끌고 다니던 자가용 승용차 계속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국제 유가는 올라가는데 원유 수입량은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손실은 결국 정유회사가 떠왔는데 정유회사의 손실은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다 보전해 주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세금이 결국은 뭐 정유회사의 손실 보전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보기에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1: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냥 시장에 조금 맡겨놔서
0: 그렇죠.
1: 자율적으로 시장이 다른 선택을 할수 있게끔 내버려두는 것도 한
0: 예,
1: 방법이다라고
0: 그렇습니다.
1: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좀그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예.
1: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0: 그렇죠.
1: 수밖에 없는
0: 예, 맞습니다.
1: 상황이다.
0: 예.
1: 네.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사실 경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처럼 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1: 네.
0: 뭐 그런데 아무래도 관료라든지
1: 네.
0: 이런 사람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도 정치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0: 예.
1: 편인데요.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라고 했지만
0: 예.
1: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용한 그 비용에 3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페이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KP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될까를 일상적으로 많이 토론을 해보는 문화가 생기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사실 뭐 유류세 인하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석유 가격 상한제 이런 것은 뭐 자가용 승용차를 쓰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공론의 장이 자주 마련이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이라든지 모두 혜택을 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1: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경제의 정책들이 시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교수님의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되는데 예. 한동안 우리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1,300원대로 떨어졌는데 예.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요 딱 얼마여야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라고 정해진 정답이 없잖아요.
0: 예. 뭐 환율은 사실 외환시장에서 뭐 달러화와 원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수준을 갖다가 묶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환율이 또 갑자기 떨어졌지만 달러당 1,400원 수준을 다시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컸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0.25%포인트 인상을 하고 연내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긴축의 시대, 바야흐로 긴축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지니까 미국에다가 돈을 맡기면 한국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찾아서 원화 돈을 찾아서 달러화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다시 격화가 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것이 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달러가 비싸져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서 달러당 1,40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던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1: 네.
0: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나스닥에 ADR을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달러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한 다음에 그거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에 SK하이닉스 공장을 짓는 투자 자금으로 가져왔거든요.
1: 네.
0: 그 환전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환전이 끝났고요.
1: 네.
0: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달러화를 벌어들였는데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법인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었는데 그 효과가 끝나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0: 네, 올해 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1: 그렇죠.
0: 보고 있습니다.
1: 일단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올릴 상황인데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지.
0: 예.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연내 한 번 더 올라갈 거고요.
1: 네.
0: 한국은행도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일단은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 대출 있으신 분들은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1: 네.
0: 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도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도 금리가 더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자금 조달할 때.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는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국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미국도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라는 이런 긴축의 시대가 접어들면 사실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굳이 수익률이 널뛰기를 하는 주식에다가 돈을 많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예금이나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AI랑 반도체 호황이 워낙 크니까
1: 그렇죠.
0: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긴축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어서 뭔가 경제를 살리려는 그 정책 자체하고 약간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원적으로 들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0: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예산안을 820.9조 원 으로 역대 최대로 내년에 총지출을 편성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무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8% 증가한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정치인들이 싫어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경제학자 보기에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낼 수 있는 게 교수의 유일한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를 못 미칩니다. 지금. 근데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3%가 넘어가거든요. 올해. 내년에도 그렇고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닌데
1: 네.
0: 예, 지금 역대급 총지출을 12.8%를 늘린 내년에 820조 9천억 원의 확장 재정을 정부가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넘어서는 2.7%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 2.3%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단 말이죠.
1: 네.
0: 그냥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는 호황이고요. 오히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역대급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아닌데 예산은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죠. 결국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이 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죠. 그다음에 한계기업. 왜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한계기업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마 뉴스를 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뭐 긴축도 좋고 경제 살리는 것도 좋고 뭐 확장 정책도 좋은데 재정도 좋은데 왜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상황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지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지? 왜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호황이 아닌 거지?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 경제성장률 3% 전망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호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재정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제3도 그렇게 윤택해지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혜택을 보는 그룹들은 한정돼 있죠. 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룹은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들만 실적이 지금 엄청 좋고 그래서 그 기업에 다니는 이제 직원분들 성과상 연금 많이 받고 그 기업의 주주들 또 주가 상승으로 지금 뭐 수익 크게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혜택을 본 것은 어디냐고 하면 정부가 이제 두 기업에서 법인세를 엄청나게 걷어들였으니까 지금 추가 세수가 많이 나와서 내년에 확장 재정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집단 말고 나머지는 지금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소위 말하는 지금 K자형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네. 주로 공장이나 이런 것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직원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자기 회사 근처에서 쓰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그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지방에 위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다니는 직원들이 막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활황인데요. 네. 그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역시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경기가 좋은데 왜 다른 산업들은 침체돼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은 것은 반도체 수출이 좋기 때문이지 그 외에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실적이 반도체 기업만큼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기업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다른 지방의 경기는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살림살이 역시 좋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1: 그렇죠.
0: 그런 채널이 지금 막혀 있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그 채널이 예. 막혀 있다.
0: 예.
1: 사실은 그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는 게 신임 경제팀의 가장 그렇죠. 큰 역할이겠죠.
0: 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채널을 말씀을 드리면 또 싫어할 분들이
1: 교수님 괜찮아요. 교수님 말씀을 싫어해도 정치인들이 교수님 밥줄을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0: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막혀 있는 채널을 뚫을 방법은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1: 네.
0: 뭐 일단은 그 법인세를 정부가 걷어들였죠. 그 두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1: 네.
0: 그 법인세를 갖다가 정부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산업에 그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내년에 재정 정책을 확장 재정을 편성을 했으니까요.
1: 네.
0: 그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그건 이미 쓰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채널이 막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혜택을 본 집단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우리가 과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원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과세를 해서 그 세원을 세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산업이나 뭐 다른 계층에다가 그 온기를 확산시키는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논의할 적 인 것은 맞는데
1: 네.
0: 신임 경제부총리가 아직 시의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메커니즘은 뭐냐면 주가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1: 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유상증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장도 짓고 이러면 거기 공장을 짓는데 건설회사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새로 고용이 늘어나니까 뭐 건설 산업도 좋아지고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고 일자리도 생기는 건데 문제는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순간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들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소송을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금 조달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막혀 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명백한 투자 목적을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사들에게 있어서 소송 리스크를 좀 막아주는 그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은 이제 막혀 있는 그 부분을 예. 이런 식으로 좀 뚫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느새 시간이
0: 또 나와야 되겠네요. 제가.
1: 그러니까요. 네. 아, 경제 이야기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고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 경제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날입니다. 출발.

0: 네, 여러분께서는 김준일의 시사천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실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참 좋게, 시작은 좋게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를 않아서 사실 정치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실제로 이 정치 이념에 따라서 친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서는 아우 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좀 곤란한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비단 제 주변의 얘기만이 아닌 것이 똑같은 유권자 2,000명의 3년치 마음을 집요하게 추적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요한 추적을 하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너무 집요한데요. 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짚어볼 내용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유권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 그 내용부터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 연구팀이 기획을 했고요. 한겨레와 언더스코어와 공동 의뢰로 엠브레인이 2024년 2월 14일부터 19일, 2025년 4월 3일부터 11일, 2026년 6월 17일부터 24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만 20세부터 69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순환 패널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 오랜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순환 패널로 지금 이 얘기들 자체가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사인지.
1: 네, 조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한겨레 정치부랑 같이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기획 기사로 준비를 했었고요. 이 조사가 시작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KDI 대학원 이창근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엠브레인에 의뢰를 해서 매년 2,000명씩 조사를 한 거고요. 통상적인 여론조사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국정지지율 이런 거 이제 매주 1,000명씩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죠.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매 주차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전화 받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받은 사람들이랑 달라져서 뭔가 생긴 그런 문제인 건지
0: 네.
1: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차 조사 2,000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조사 때는 이제 1,000명은 기존에 응답한 1차 때 응답한 사람들을 그대로 추적 조사하고 나머지 1,000명은 새로

0: 조사하고 그래서 순환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서 전체 2천 명 중에 절반은 기존 응답자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항을 물어봤을 때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1: 네.
0: 요거를 추적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 3년 동안 좀더 특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 이제 매년 선거가 이제 있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1: 그렇네요.
0: 24년도에는 총선, 25년도에는 대선,
1: 대선.
0: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에는 이제 지선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선거에 임박해서 사람들에게 정치 관련 질문을 하면은 좀더 이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제 그 점이 좀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진짜 공교롭게도 매년 선거가 있다
0: 예.
1: 보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할때 실질적으로 조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일부만 계속 바꿔가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 예.
1: 왜그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지가
0: 제일 좋은
1: 궁금해요.
0: 거는 이제
1: 네.
0: 2,000명을 당연히 모두 추적하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1: 네.
0: 만에 돌아와서 했을 때 이제 당연히 그 모두 2,000명이 다 다시 응답하기는 어려우니 이제 그중에서 최대한 가능한 1,000명까지는 추적을 하고 이제
1: 네.
0: 불가능한 1,000명은 이제 새로 채우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질문 내용은 달라졌나요, 매년?
0: 질문은 이제 공통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3년 동안 똑같이 유지된 문항 혹은 뭐 2년 동안 유지된 문항들이 있고요.
1: 네.
0: 매년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사안들을 담아서 이제 새로 물어본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번 한겨레와의 기획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1: 네.
0: 3년 동안 유지가 됐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1: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사실 우리 강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할 수 있다 없다?
0: 저는 친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되게 정치 성향이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0: 예.
1: 왜 친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질문이 이상한가요?
0: 뭐 이게 지나치게 극단적이지만 않으면은
1: 네.
0: 나를 중심으로 이제 특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은 친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가 특정한 극단에 있지 않는 한
1: 네.
0: 정치 성향이 조금 달라도 정규분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친구를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1: 네.
0: 네.
1: 자, 그런데 이 3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보면은
0: 예.
1: 아마도 강 대표님처럼 생각했던 비율이 좀 많았는데, 2026년 들어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2025년, 2026년으로 이렇게 올수록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죠.
0: 예.
1: 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저희가 질문을 할때 이제
1: 네.
0: 뭐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 관용 혹은 정치적 그런 이 감정 양극화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중에 이제 너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로 삼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항들을 질문을 합니다.
1: 네.
0: 저희도 똑같이 설계를 해서 매년 3년 동안 물어봤었는데. 재밌게도 이제 매해 그러니까 24에서 25, 그다음에 25에서 26둘다 점점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건 국힘 지지자건 무당층이건 간에 상관없이 점점 나는 정치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요. 인 방향으로 지금 변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같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1: 네.
0: 예.
1: 같은
0: 그렇죠.
1: 사람들에서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설문조사의 설계상 같은 인물들이 1,000명씩 매년 중복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1: 네.
0: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3년 사이에 점점 더 답변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1: 거기에 대한 이유도 당연히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0: 뭐 이유는 사실 이 설문 데이터로 그런 이제 원인,
1: 네.
0: 인과관계까지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뭐 계엄도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쟁점들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설문 데이터 분석이 그렇듯이
1: 네.
0: 이제 왜 그러느냐 그것까지 이제 답을 하기가 어렵죠.
1: 네. 일단 현상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이유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그
1: 네.
0: 이유를 이제 너무 이 설문 데이터 밖에 있는 걸로 이제 과감하게 해석하고 뭐 이러기가 좀 부담스럽죠.
1: 네.
0: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추후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여튼 그 양극화 관련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양극화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느냐인 건데, 이 발견은 이제 후자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념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힘 지지자들이 옛날보다 더 크게 벌어졌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 성향이 다를수록 뭔가 꺼려한다는 얘기니 이제 정서적, 감정적으로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까지는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2030

0: 중위층의 하락폭이 전계층에서 가장 가팔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 2030 여성층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안에서만 갖고 네. 해석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대로 오히려 2030 남성층 같은 경우 하락폭이 되게 낮게 나타났죠.
0: 네.
1: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해설을 하면 오히려 직관적인 이해가 편할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청년 남성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위 뭐 이대남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수화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그 기성 세대 남녀 혹은 똑같은 청년 세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오른쪽에 있고 뭐 동질적인 정치 성향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미 주변 또래 남성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 그런 정서적 거리가 벌어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덜 변하고 다른 쪽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0: 예. 굉장히 저는 이게 특이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1: 그렇죠. 뭐 직관적으로는 이게 뭐 네. 포용성이 뭐 특정 성별이 더 높고 낮을 것이다라고 가설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 정치적 관용이나 이런 거리감 이런 개념이 꼭 진보다 보수다 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않죠.
0: 그렇죠. 네.
1: 뭐 저희가 뭐 뒤에 이어서도 뭐 다루겠지만.
0: 네. 네.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벽이 너무 심한 게,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뭐 자녀의 배우자나 내 배우자로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비율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왜 진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서로 안 보고 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흥미로운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양극화 관련해서 뭐 저희가 이 결과에 본격적으로 네. 추가하진 않았었는데, 뭐 그런 문항도 있습니다. 그 뭐 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0: 네.
1: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지지자한테 매긴 점수랑
0: 네.
1: 그 반대 방향이랑 같이 네. 봤을 때는
0: 어땠어요?
1: 양극화 패턴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정이 더 완화되었다라는 발견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모든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그렇지만 이제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 친구 못 삼겠다, 배우자 못 삼겠다, 요거는 더 심해졌고, 그게 아니라 뭐 정책이나 혹은 그냥 상대 정당 지지자를 콕 집어서 물어봤을 때는 특별한 패턴이 없는, 그래서 약간 혼재된 결과가 관찰되기는 하죠.
0: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약간 혼란스럽다.
1: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이 문항에서는 되게 확실히 3년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패턴이 나오니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0: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파라든지 지상파 언론보다는 레거시 언론보다는 유튜브에 의존하는 성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의 덫에 갇힌 건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1: 예.
0: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조사 내용 속에 있었나요?
1: 뭐 유튜브 얘기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그 저희가 유튜브 관련 조사를 했을 때 이 정치적 관용이 얼마나 높냐 남냐, 방금 말씀드린 친구 배우자 삼는 그게 그 해당 질문과 당신은 레거시 언론, 즉 전통적인 언론과 유튜브 중 뭘 더 믿습니까? 네. 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믿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관용이 더 낮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선후 관계를 알 수는 없죠.
0: 네. 그러니까
1: 애초에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조금이라도 내 취향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공중파 혹은 신문사 이런 거 안 보고 내 취향에 맞는 그 필터 버블이 강한 유튜브만 볼래 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관용이 떨어진 건지,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둘 다 알 수도 있고요. 여튼 뭐가 됐든 간에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정치적 관용이 낮은 것과 유튜브를 레거시 언론보다도 신뢰하는 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0: 그러면은 스스로를 저는 보수층입니다, 저는 진보층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1: 예, 예.
0: 어느 쪽이 더 유튜브 의존도가 높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1: 예,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과 무당층보다는 저희가 이 선거 직전 직후에 질문을 했었잖아요.
0: 그래서 네.
1: 다가오는 선거에서 귀하는 어느 정당 투표할 겁니까를 물어본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0: 네.
1: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이제 유튜브 신뢰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10%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럼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이제 관용도가 떨어지는 그 관계 자체는 세 가지 유형. 민주당 지지자건 보수정당 지지자건 무당층이건 셋 다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그 안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아, 그 사람은 정치적 관용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이제 말해볼 수 있는 거죠.
0: 아,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유튜브에 의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뭐 그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레거시 언론 우리가 뭐 보수 언론사다 진보 언론사다라고 해도 이제 뭐 완전히 일방향의 일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0: 그렇죠. 네,
1: 아무래도 제도권 네.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커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제약이나 어떤 조직적 전통으로부터 훨씬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런 걸 지키지 않으니 이제 주로 이제 독자층, 해당 지지층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직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데 저희 쪽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됐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현재 언론사들이 대부분 유튜브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네. 뉴스 트래픽이 떨어지고 뭐 언론사들이 수익 측면에서든 뭐 수익과 별개로 독자의 양 측면에서든 점점 유튜브로 움직이고 있고 또 유튜브 외에도 이런 식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걸로 또 논의가 되는 게 최근 이제 뭐 AI를 통해서 뭐 이슈를 본다던가 뭐 커뮤니티를 사용해서 소비한다던가 이런 게 심화되고 있으니 이게 뭐 단기간에 개선이 될 거냐 이건 또 이제 또 아마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자, 그 확실히 구체적인 정책별로 봐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이 관심사가 확실히 좀 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던가요?
1: 예,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조사를 살펴보니 올해 기준으로 이제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이제입니다. 반대로 이제 뭐 지역 화폐 그다음에 뭐 확장 재정 이런 게 명확하게 민주당 지지층, 이 진보층에서 지지하는 의제로 나왔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조사를 서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겹치는 문항들도 있고, 근데 뭐 안 겹치는 문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저희가 일관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는데. 저희 조사 이외에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0: 네.
1: 그 국내 그 한국 종합 사회 조사 KGSS라고 해서 이건 저희처럼 패널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조사하는 건데 대신에 퀄리티가 되게 높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양상을 보시면은 그 복지나 재정 복지 쪽 뭐 저소득층에게 뭐 복지를 해야 된다. 유해 문항들에서 지난 10년 동안 민주 지지자건 국힘 지지자건 일관되게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0: 일관되게?
1: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김준일의 시사천국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1: 803강 한우
1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1: 803강 한우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 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늘은 높고 입맛도 돌고 이건 뭐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말이 살찌기 전에 내가 먼저 살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자, 그런데 가을 하늘이 높은지 어떤지 알려면 일단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서 웅크리고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몸을 펴고 고개를 들면 마음도 그 자세처럼 활짝 펴진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굽었던 어깨 쫙 펴시고 높은 가을 하늘만큼 마음의 키도 한뼘 키워보는 계절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맑은 가을 날씨였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또 연휴라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바빠서 어깨 쫙 펴고 가을 하늘 한 번도 못 보고 오늘 하루 보내신 건 아닌지. 네, 심리학에서는 몸의 자세와 마음이 연결되는 그 연구가 정말 끝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연구가 가슴을 이렇게 쫙 펴고 팔을 벌리는 그 당당한 자세, 그 자세를 2분만 취하면요 자신감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하루 종일 책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은 등까지 이렇게 굽고,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등 펼 시간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자, 혹시 그러셨던 분들 이제 저녁에는 어깨 펴고 양팔 쫙 벌려서 이 밤하늘의 전기를 그냥 온몸으로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흡수해서 자신감 가득가득 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욕십자 비맥스제트정 광고심의 필.
3: 일어났어?
4: 어?
3: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이하이의 계절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접품 가족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 티켓도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기념 음악회 온 에어,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현, 성악반주자 정희와 그리고 조이풀 쿼테시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프루지오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이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이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과 함께 성함 적어서 신청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우리 음접품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아,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풍경 어떤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지영님께서 오늘은 M커피숍에서 체리콜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샵에서 납작복숭아 아이스티 마셨어요. 둘 다 스윗한 음료. 아유, 지영님 단 거 많이 드셨는데? 둘 다 단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심하게 단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단 거 너무 많이 드시 마시고. 피치망고님께서 쫑디 오늘 저녁은 남편도 회식으로 늦고 아들도 학교에서 석식 먹고 공부하러 가서 늦게 와서 완전 자유예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저녁 차려 음접풍 들으며 시원한 맥주 한 캔 하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그렇다고 가정불화가 있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잖아요. 피치망고님 사연만 봐도 절대로 가정불화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네요. 그냥 피치망고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느껴집니다. 아, 누리세요. 이런 날 자주 오는 거 아닌 거 저도 압니다. 네, 가족들 와서 귀찮게 하지 않는 이런 날 피치망고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드시면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경님께서 또 사연 주셨어요.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명절 날 듣는 호칭은 왜 아직도 어색할까요? 친정엔 핵가족인데 시댁은 완전 대가족. 특히 전 나이는 막내뻘인데 신랑이 서열이 높아서 맏며느리인데 자꾸 신랑 여동생이 저보다 5살 많은데 새언니라고 부르는데 왜 전 아직도 부끄러울까요? 명절 참 싱숭생숭하네요. 네, 진경님 즐기세요. 진경님 그래도 그 시댁에서
완전 사랑받는 며느리잖아요. 그죠? 즐기세요. 누리세요. 역시. 루시아님께서 오늘 휴무라 첫째 날 레아랑 맞점하고 차 마시고 가을맞이 침구리 쇼핑하고 레아가 아빠 생일 선물 산다고 해서 선물 같이 골라주고 왔어요. 루시아님 사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딸 레아 씨가 아 진짜 효녀인 것 같아요. 엄마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 참 너무 착한 딸인 것 같네요. 아이고 딸이 사주는 선물 받는 아빠 너무 부럽네.

0: 어떡하지? 너무 부담인데?
1: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출장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그 일 때문에 가는 거라서 왜 출장을 안 다녀본 저 같은 사람은 아, 출장 가면 너무 좋겠다. 일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출장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출장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일만 하다, 주구장창 일만 하다 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휴 잘 보내시고 나서 또 출장 가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출장도 즐기면서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곡은 저희가 한번 신경 써볼게요. 성에 차실진 모르겠지만 자 마리아님께서 전자책으로 빨강머리엔 읽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꼭 듣고 싶어요. 네, 빨강머리엔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마저도 너무 예전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마리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변진섭의 새들처럼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곽진원, 김필, 임도혁이 함께 부른 당신만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배우가 되기 전 가수의 꿈을 안고 연습생 생활을 했던 배우들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록 처음 꿈꿨던 모습 그대로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때 경험이 훗날 배우로서의 길에 뜻밖의 도움이 되기도 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김아중, 공승연 이 두 분입니다. 자, 먼저 만나볼 곡은 김아중의 마리아입니다. 김아중 씨는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가수 연습생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가수 데뷔를 제안받으면서 에이준이라는 예명으로 아이돌 가수 준비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데뷔가 무산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수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가수 지망생 강한나 역을 맡아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된 건데요. 사실 당시 김아중 씨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기가 쉽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노래를 들은 김용화 감독이 그 실력에 반해서 전격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김아중 씨는 영화가 큰 흥행을 거두면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요. 영화 속에서 선보인 마리아, 이 곡은 각종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공승연 씨와 동료 배우 김재영 씨가 함께 부른 I'm Fine입니다. 이 공승연 씨도 배우가 되기 전에 가수를 꿈꾸며 오랜 시간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무려 7년 동안 연습생으로 지냈고요. 레드벨벳 멤버들과 연습생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가수 데뷔를 준비했지만 결국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많은 작품에서 배우로 만나고 있죠. 자, 이런 공승연 씨가 배우 김재영 씨와 함께 직접 노래를 부른 곡이 바로 I'm Fine인데요. 이 곡은 두 사람이 주연한 2025년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의 삽입곡이죠. 가수를 꿈꿨던 두 배우가 되어서 부른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김아중의 마리아, 공승연, 김재영의 I'm Fine.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가수를 꿈꿨던 두 배우가 된 후에 부른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참 배우란 직업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건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래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감정이 뭔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배우들이 부른 노래는 참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1745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방송 굿! 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1745님. 네, 뭔가 숙제를 하나 마치고 나서의 만족감 뭐 이런 게 느껴지네요. 아이 학원 가서 또 공부 끝나면 데리러 가야 되는 거죠. 아유,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형중이 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근무 퇴근길에 들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명절 앞두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연장근무도 하시는 것 같고 명절 때 못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네, 고생하시는 것만큼 아주 행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디오니시아님께서 아까 제가 사연 읽어드렸더니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셔서 귀가 호강하네요. 기분이 별로진 않고 그저 지쳐있을 뿐 선곡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음자풍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 좋으세요. G.O.D 보통날이요. 이렇게 어우 그냥 쿨레 진동하는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일단 디오니시아님의 이 칭찬 굉장히 기분 좋네요. 기분 좋고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오니시아님 다음에도 직접 이렇게 신청곡을 딱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디오니시아님의 사연은 왠지 집에서 그분께 혼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왜 남자들 집에서 혼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알겠냐고 이렇게 다그침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뭐 이런 느낌. 자, 디오니시아님이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신 G.O.D의 보통날 들려드릴게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809님의 사연이네요. 정디, 오늘 운동하고 난 뒤 커다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집에 오다가 잠깐 편의점을 들렸는데요.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제 아메리카노를 가리키며 그거보다 우리 커피가 맛있어요. 내가 머신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 하거든. 다음에 먹어봐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 커피 괜찮은 거 알아서 10초 정도 고민하다가 그럼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며 큰 거 있는데 또 사? 그러셔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죠 뭐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기분 좋으셨는지 친절하게 얼음컵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슈크림빵을 하나 찍으시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까지인데 라고 하시며 커피보다 조금 더 비싼 빵을 건네주셨어요. 별거 아닌 작은 대화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커피 부자 되고 빵까지 생기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네요. 이런 따뜻한 이벤트가 자주 생기길 바라는 가을입니다.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809님의 신청곡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이 노래가 마치 그 편의점 사장님의 뭔가 그 장사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노래가 재밌네요. 사장님한테 마치 잘 됐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호의 받으면 너무 기분 좋죠. 예,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아마 2809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기분 좋으셨으니까 그 순간에 또 이렇게 2809님께 호의를 베푼 게 아닐까. 저도 이 편의점 커피 꽤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그 커피를 파는 곳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저는 편의점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전혀 손색 없거든요. 편의점 커피 가격도 훌륭하고. 자, 이 편의점 사장님과 왠지 2809님이 좋은 동네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해주신 2809님께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이 사연 들으시더니 소확행이네요 룰루랄라 보내주셨어요. 이 기분을 우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배품 이런 나눔을 받아보신 이런 호의를 받아보신 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호의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생각해보면 저도 몇 번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참 정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살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좋고 물 맑고 공기 깨끗하고 진짜 좋은 거 투성이에요 우리나라. 보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보나님. 자주 뵐게요. 아이디를 쉽게 잊을 수 없는 아이디이신 것 같아요. 보나. 네, 저장됐으니까 자주 오셔야 돼요. 피치망고님께서 맛나게 배부르게 먹고 소파에 드러누워 음자풍 듣는 요 순간도 소확행이네요. 쭝디 추석 때도 출근하시나요? 음자풍 명절 연휴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수험생 아들 덕에 집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자풍이라도 있어야 안심할 것 같아요. 안심심할 것 같아요. 그럼요. 명절 연휴에도 음자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빛과 소금에 머물고 싶은 순간 들려드릴게요.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서울 지하철 1, 3, 5호선이 모두 지나는 종로 3가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압축된 공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품은 종묘와 창경궁, 창덕궁, 운현궁이 모여있고 그 주변으로 조선시대의 상업의 중심이었던 시장, 유기전이 번창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귀금속거리, 세운상가, 광장시장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탑골공원 북쪽, 익선동은 조선에서 최초로 분양이 이루어졌던 한옥단지였는데요. 지금 익선동은 그 좁은 골목을 외국인, 내국인이 섞여서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힙한 거리가 됐죠. 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종로 3가의 모습은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서편제 장군의 아들 등의 영화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장면입니다. 그렇게 종로 3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시작하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트렌드가 공존하는 거리 종로 3가는 최근 영국의 유명 여행 매체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매체는 종로 3가에 대해 100년 된 한옥골목과 서순라길 돌담, 그리고 세련된 레스토랑 대신 야장에 플라스틱 의자가 뒤섞인 기이하고도 활기찬 풍경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로 3가에 줄지어선 은행나무를 배경삼아 가을 공기를 마시며 야외 포장마차를 즐겨보라고 추천했는데요. 옛것을 헐어내지 않고 거기에 시간의 흐름을 계속 쌓아온 종로 3가는 거쳐간 사람들의 삶이 고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동네로 당당히 인정받은 종로 3가를 이거 더 자주 찾아가야겠는데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스팅의 Moon Over Bourbon Street였습니다. 자, 얼떨떨한 소식이죠 여러분. 종로 3가가 영국의 유명 여행 전문 매체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는 소식. 야, 진짜 약간 알딸딸하면서도 기분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2, 3위 뭐 그 이 종로 3가 아래에 있는 밑에 위치하고 있는 2, 3, 4위들의 도시들 알려드리면요. 2위가 모로코의 라바트 로션 지구라고 하고요. 3위가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 지역이라고 하고 4위에 LA의 차이나타운이 랭크되어 있네요. 와, 그냥 그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LA 차이나타운 잠깐 봤던 것 같고 나머지 모로코나 그리스 아테네 이런 곳은 아, 언제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하지만 유명한 관광지라는 거는 알고 있는 뭐 그런 곳이잖아요. 야,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들을 다 제치고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와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멋진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흔한 풍경이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듯 그냥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여행 온 외국인들이 보는 그 우리 서울의 모습, 그리고 이 종로상가 특히 이곳의 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힙한 그런 장소로 느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뿌듯합니다. 이 소식 듣고 나니까 진짜 종로3가 이렇게 멋질 때 언제 또 안 멋져질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멋질 때 자주 가봐야겠다. 내 마음에 내 눈으로 많이 많이 담아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친구들 만날 때 편안하게 그냥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멋진 동네 1위 가봤어? 난 매일 가. 이렇게 부럽지? 자, 참 그 소개시켜준 대로 그 종로 3가의 모습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동네는 맞잖아요. 그죠? 자, 이 가을에 종로 3가에서 더 자주, 더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렘미님께서 쫑대님 출첵합니다. 종로 3가, 거기에 조금만 더 가면 낙원상가도 있죠. 악기 구경하러 가곤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500원만 있으면 지하철 타고 놀러간 기억이 나네요. 국민학교 때 악기 구경하러 지하철 타고 거기를 놀러 가셨어요? 렘미님? 와, 저는 음악 시작하면서 그 악기 상가에 진짜 자주 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문적인 악기 음악 장비를 그 낙원 상가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어서 정말 자주 갔었어요. 친했던 악기상도 있었고요. 렘미님 진짜 안 하신 게 없구나. 굉장히 조숙했네요. 국민학교 때 그랬다니. 수산나 공님께서 와 진짜 놀랍네요. 서순라길도 멋집니다. 네. 진경님께서 종로상과 피맛골 맛있는 거 많았었는데
맞아요. 풍경도 멋지고 힙하지만 역시 또이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도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썬님께서 가끔 듣곤 했는데 빵톡은 처음이에요. 쫑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달달하네요. 자주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이 애들 챙기고 바빠서요. 뮤. 네, 써님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이들 챙기느라 자주는 못 오시겠지만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소식도 전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4015님께서 추석이 다가오니 달이 점점 보름달로 차오르는 것 같아요. 퇴근길 하늘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유 뭐.

0: 요즘 하늘도 너무 맑고 낮에도 예쁜데 밤에는 얼마나 또 예쁘겠어요. 저는 딱이 라디오 생방하는 시간쯤 되면은 하늘이 어두워둑해지면서 가장 예쁜 그 밤하늘이 펼쳐지는 시간이라 저는 라디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집에 갈때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우리 401호님이 사진 또 올려주신 덕분에 멋진 사진으로 대신 보게 되네요. 참 맑고 깨끗한 그런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전 판이야, 니 편이야 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종로 삼가 가보고 싶어지네요. 반가워요, 중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첵해요. 늦었지만 목주 만들며 이 시간 즐겨볼게요. 네. 아이디가 너무 재밌네요. 판이야, 니 편이야. 파니가 누군지도 또 궁금해지고.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자, 잠시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 담겨 있을지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3: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피곤해 보이시네.
3: 마감.
0: 아, 네, 또?
3: 오늘 마감, 딱 마감 때였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이제 계속 작업하다가요. 이제 지금 하다 왔고 또 방송 끝나면 사무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0: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네. 편집장님은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요즘 힘드시구나. 예. 요즘 바쁘시구나.
3: 예.
0: 면도를 못 하시면
3: 예, 맞아요. 네.
0: 얼굴에 수염이 예. 엄청 많이 나세요. 외국 사람 같이 나.
3: 그러니까 요게 한 이틀 제가 안 하면은 네. 이렇게 수염이 매일 제가 하는 해야 되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마감 때는 뭐 실은 어제도 오늘 새벽 한 4시에 들어갔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0: 네.
3: 마감하다가 뭐 매달 하는 거니까요.
0: 네.
3: 근데 요번에는 뭐 이 추석 연휴가 딱 그 마감 인쇄하고 막 그 기간이에요. 근데
0: 아.
3: 다 쉬잖아요. 뭐 네. 저희만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당겨서 하느라고.
0: 아이고, 그래서. 네,
3: 그래서 이제 그제 어제. 그래서 아마 오늘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넘길 듯합니다.
0: 네. 그러면 뭐 명절은 조금 네. 그래도 여유 있게 보내시겠네요. 네.
3: 그 명절이 참 애매한 게요.
0: 네.
3: 잡지를 넘기건 안 넘기건 작업은 하진 않는데 일단 제 손에서 떠나야
0: 네.
3: 속이 편하더라고요.
0: 그죠.
3: 이제 제가 갖고 있고 명절을 지내면 그냥 이제 화장실 그냥 나온 것처럼 뭘 작업을 하진 않더라도 근데 일단 인쇄소에 넘기고 나면은 이제 제 손을 떠난 거니까.
0: 네.
3: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어쨌든 인쇄를 넘기는 겁니다.
0: 네. 명절에는 뭐 하고 보내세요?
3: 뭐 명절에 이제 특별히? 뭐 저도 이제 형님 누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계시니까 어머님 뵙고 저희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미사 지내고 명절날.
0: 와, 그럼 예. 진짜 대가족이시겠다. 대가족, 다 모이면.
3: 그러니까 그래도 한 15명 되더라고요.
0: 어휴.
3: 3남매 또 이제 자녀들이 있고
0: 네.
3: 그리고 이제 조카도 이제 곧 결혼을 하고
0: 어허.
3: 뭐 이제 막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0: 네.
3: 뭐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산소는 보통 명절 전날 갔다 오고
0: 네.
3: 명절날은 그냥 미사로 이렇게 차례 미사로 대신하게 됩니다.
0: 네. 자, 그럼 이 시간 또 오늘은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시켜
3: 네.
0: 주시죠.
3: 마침 또 추석 연휴가 있죠. 아마 연휴가 목요일부터고요. 추석 당일은 금요일인데요. 지금 날씨를 한번 봤어요. 근데 명절 당일이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3: 네, 그 나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0: 네.
3: 물론 뭐 어, 이 날씨라는 게 그 다음 날도 변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예보로는 당일 날과 금요일과 토요일 비 예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0: 이제 달을 얘기한 게 저는 많을 줄 알고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선뜻
0: 네.
1: 떠오르는 곡이 많지 않아요.
0: 네,
1: 저는 딱
0: 그래.
1: 한 곡밖에 지금 안
0: 혹시
1: 떠오르는데.
0: 달타령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1: 대체 저를 몇 살로 보시는 거예요?
0: 달타령이란 아주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가 있지만
1: 네.
0: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이 노래 맞아. 이 노래지. 그런 곡도 있고 조금 덜 알려진 노래도 있고
1: 네.
0: 연대도 조금 이렇게 아주 옛날 노래도 있고 최근 노래도 있고 다양하게 선곡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첫 곡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0: 아마 다들 이 노래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쭝디도 이 노래를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데 김현철의 달의 몰락.
1: 이거죠. 이거는
0: 그렇죠.
1: 뭐.
0: 네. 저도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노래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1: 네.
0: 1993년 꽤 오래 벌써 3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세련된 연주와 보컬 그리고 달을 노래한 건 있지만 몰락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 제목도 아주 센세이션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나레이션 부분도 약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과의 이런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아주 멋지게 김현철 씨가 불렀습니다. 이 앨범이 앨범명은 이제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앨범 제목도 좀 독특하죠.
1: 네.
0: 예,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은 연주곡으로 앨범에 실려 있고요. 이 앨범에서는 달의 몰락. 아마 김현철 씨가 1집, 2집에서는 약간 이제 매니아층이 있었다면은 이 노래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확 알려진
1: 네.
0: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1: 네.
0: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도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참, 그 김현철이라는 아티스트가 왜 천재 소리를 듣는지
0: 네.
1: 저는 사실 이 앨범을 들으면서 확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한 아티스트구나. 자, 그러면 첫 곡, 김현철의 달의 몰락.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2: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0: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 네, 김현철의 달에 몰라.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예요. 네, 음악적으로 완성도도
1: 네.
0: 굉장히 그 전문가들한테도 인정받는.
1: 맞아요. 네, 이 김현철 지금 반은 다 좋은 평을 받죠. 특히 네. 이제 3집에서 이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아주 감각적인 노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앨범 타이틀곡으로 연주곡도 만들고
0: 네.
1: 그 당대의 최고의 레코딩 세션맨이 다 모여서 김현철의 음반을 위해서 연주를 했죠.
0: 굉장히 어렸을 때.
1: 어렸을 때 했죠. 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93년이면은 글쎄요 20대 중반이죠.
0: 네. 네,
1: 20대 중반에
0: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재를 많이
1: 네네.
0: 들으면서 음악을 하셨던
1: 맞습니다.
0: 분이긴 한데
1: 네.
0: 어쨌든 참 그 나이에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김현철 씨의 천재성을 이렇게 입증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자, 8439님께서 달의 몰락 때문에 김현철이라는 가수를 알게 됐습니다.
1: 네.
0: 94년 중3 때 그 당시 살았던 동네에 있던 레코드 가게에서 테이프를 구입해서 늘어지도록 들었었죠. 진경님께서 아 달의 몰락 나도 생각했는데 찌찌봉. 저기요 진경님 웬만하면 다 이 곡 생각했어요. 뭘 이렇게까지. 다른 곡 한번 또 맞춰보세요. 어떤 곡이 나올지. 저는 잘 떠오르는 게 없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그녀가 좋아하는 저 달이 어니언스 저 별과 달을도 생각나네요라고.
1: 네 맞습니다. 어니언스
0: 네. 네,
1: 노래도 있었죠.
0: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굉장히 옛날 노래를
1: 네네
0: 어니언스의 노래를 떠올리실 정도면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어니언스는 임창재 씨하고 이제 남자 둘이서 이제 했었던 남자 듀오 팀이죠.
0: 네. 네. 레미님께서 버스 정류장이라 크게 못 불러서 유유 얼른 집에 가서 신나게 달의 몰락 불러보렵니다. 네. 자 귀갓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천시회 오늘은 한가위 보름달을 기다리며 달에 관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김현철 씨의 달의 몰락 들었고요. 자,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
1: 네, 달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또 음악가들이 작업을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달은 좋은 친구이자 노래의 소재이자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0: 네.
1: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달이 아주 탐스러운 보름달. 또 우리는 보름달에 대한 어떤 상상이 있잖아요. 이게 빵을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빵을
0: 상상하세요?
1: 이제 보름달이랑 빵이 있었어요.
0: 그래서? 진짜 옛날 분이시네.
1: 아, 지금도 있어요. 그 둥그런 빵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휴게소 같으면은 보름달 빵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아직도?
1: 크기나 맛도 비슷해요.
0: 저 완전 아기 때 먹을 수 있었던 네. 빵인데.
1: 그 빵 때문에 보름달은 되게 뭔가 배부르고 좋은 느낌이 있는데 또 창작자가 우울한 일이 있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근데 그때 밤에 무슨 달이 있다 초승달이 있거나 네. 그러면 또 이제 슬픈 노래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음악가와 예술가에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중가요에서는 이제 연인을 빗댄 노래들이 이제 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중에 한 곡인데요. 악동 뮤지션이 부른 달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달인데요.
0: 악뮤에.
1: 예, 그 3집 항해라는 음반에 실렸고요. 2019년의 음반입니다. 달을 보며 연인을 떠올리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가사도 좋고 노래도 너무 얼핏 들으면 또 악뮤 노래 같지 않아요. 그냥 달은 또 어떤 아주 뛰어난 리듬에 불러서 소울 가수가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굉장히 세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와 연주 그리고 이찬혁 씨의 노래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보통 이제 악뮤하면은 동생. 예, 노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있잖아요.
0: 네, 이수연 씨의 목소리.
1: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찬혁 씨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이 앨범에 수록됐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노래네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 맞아요. 이 곡도
0: 그
1: 앨범에 있습니다.
0: 수록된 네. 악뮤의 달.
1: 네.
0: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악뮤의 달 듣고 왔습니다.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네. 참 좋네요.
1: 차분하죠.
0: 진짜.
1: 네, 약간 흐린 날씨의 달을 생각하는데 노래 가사 말 중에 달이 슬퍼 비가 오면 좋겠어. 달이 슬퍼 너가 오면 좋겠어. 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뮤의 찬혁 씨의 보이스 아주 잘 맞아떨어진 노래가 네. 아니었나 합니다.
0: 참 이 악뮤 두 사람 보면 아마 많은 팬들이 많은 그 어머니 팬들, 그 삼촌 팬들을 보는 눈이 비슷할 것 같은데 참 기특하고 네. 아 저런 아들 딸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컸는데 네. 이미 후적 어른이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네. 아직도 보면 그냥
1: 처음 마냥, 데뷔했을 때 모습
0: 마냥 네. 귀엽고 네. 되게 대견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어린데 저렇게 멋질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네. 아유 내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조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네.
1: 찬혁 씨 요즘 이렇게 외모 보면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0: 점점 멋쟁이가 되고
1: 완전 그냥. 패션 스타가 됐더라고요.
0: 아유, 네. 그 모습마저 귀여워. 네. 그 귀여운 모습으로 이렇게 천재적인 그 음악 역량을 보여주니까 네. 참 놀라운 아티스트들인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네. 멋진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실비아님께서 세 개 들어있거나 하나 들어있거나 보름달 있긴 해요. 신기했어요. 단종화된 보름달빵이라고.
1: 세 개 그 세 개 들어있으면 좀 작은 게 세 개 포장이 되어 있는 거 아마 약간 작은 빵을 포장해가지고 네.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0: 저는 네.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보름달빵 진짜 좋아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고 맞아요. 달콤한 맞아요. 빵이 흔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1: 네.
0: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안에
1: 하얀 크림이
0: 네. 있었고 아우 그게 진짜 최고였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뭐 다른 게 먹을 게 많아져서 그렇죠?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잘 안 먹게 됐거든요. 네,
1: 맞습니다.
0: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놀랍네요. 찾아봐야겠어요. 편의점 네. 가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옛 노래들도 좋아합니다. 휘성의 중천 OST 손톱달 생각나네요.
1: 네, 이 노래도
0: 이런
1: 있네요.
0: 노래도
1: 네.
0: 있구나. 드라마죠. 중천이 아마 네. 레미님께서 전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Fly me to the moon.
1: 달의 몰락 같은 노래죠. 이제 해외 곡 중에서. 네.
0: 진경님께서 달이 차오른다. 달빛 창가에서 달의 몰락 달타령 등등등이라고 떠오르는 것들 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 중에 오늘 선곡된 곡이 있을지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요한님께서 물냉면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거랑 내가 한 거랑 다르네요. 이렇게만 보내주셨는데 엄마가 해주신 냉면은 맛있었는데 내가 한 건 맛이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1: 근데 물냉면을 이렇게 해서 드시기가 육수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0: 그러니까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간단해 보이는 음식일수록 조리가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양념 강하고 특색이 뚜렷한 음식들을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1: 네.
0: 그죠? 냉면을 육수를 직접 해볼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어머님들은 특히 예전에는 뭐 조미료가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길 했어요. 아니면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패키지가 있길 네, 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이 조미료들 재료들 조합해서 맛을 잘 내셨는지 참 대단합니다. 귀동 요한님께서

0: 하나를 더 보내주셨는데 신라의 달밤 어떠세요라고.
1: 아 신라의
0: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연 그 노래가 있을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오늘은 한가위 보름달을 기다리며 달과 관련된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2: 네. 아까 잠깐 메시지 문자로 주신 후보곡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2: 바로 도시 아이들이 부른 달빛 창가에서라는 곡입니다.
0: 이 노래 나오는군요.
2: 이 노래도 아마 달빛 때문에 잠깐 기억이 안 나셨겠지만 달을 노래한, 특히 이제 달 노래한 것도 있고요. 꽃을 노래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꽃을 장미를 들고 서 있는 노랫말이 나오죠.
0: 네.
2: 이 도시 아이들은 80년대 어떻게 보면 80년대 아이돌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K-POP 아이돌의 젊은 세대는 아니었지만
0: 네.
2: 이미 활동을 많이 했었던 중년 아티스트지만 외모나 음악 스타일은 80년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었던
0: 맞아요.
2: 두 명의 그 남자 듀오였었죠.
0: 네.
2: 김창남과 박일서. 근데 보통 이제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 메인 보컬은 김창남 씨가 했습니다. 그 아마 도시 아이들 보시면 안경 끼고 약간 이제 개그 캐릭터 에서 코미디 프로에서 나오고 했던 분이 이제 김창남 씨 밴드의 리더죠.
0: 네.
2: 근데 그 프로에서는 약간 그렇게 나와서 요즘에 탁재훈 씨 같은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 앞서서 나왔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 연주를 했었습니다.
0: 네.
2: 작곡도 많이 했고요. 조용필 씨에게 곡도 줬었던 아주 뛰어난 작곡가이고 건반 연주자인데 독립해서 이렇게 동료였던 박일서 씨와 함께 도시 아이들 해서 텔레파시 그다음에 달빛 창가에서가 네. 1집에 수록돼서 공개되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아유, 이 노래도 정말 명곡입니다. 그런
2: 네.
0: 옛날 노래인데도 아마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을 거요.
2: 자,
0: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시죠. 도시의 아이들, 달빛 창가에서.

0: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니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고 팀인데 저는 오늘까지도 네. 도시의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1: 네. 그게 좀 익숙하죠. 네. 네, 발음하기에는.
0: 근데 정식 팀명은 도시 아이들이네요.
1: 네, 도시 아이들.
0: 오, 아 이거 그렇게 발음하니까 의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1: 의를 발음을 안 하더라도 네. 의가 들리는 것처럼
0: 그러니까
1: 느껴지죠.
0: 그래서 도시 아이들로 생각을 네, 했나 봐요.
1: 네.
0: 아, 참. 어쨌든 노래 듣는 동안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네. 이 곡이
1: 약간 시티팝의 원조 같은 보통 이제 김현철 씨가 데뷔해서 불렀던 80년대 후반 90년대가 이제 시티, 한국 시티팝 노래의 약간 모르겠지만 뭐 원조 기억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나왔었고 80년대 중반에 나왔고 아주 시티팝까지 뭐 그런 코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건반을 기타처럼 메고 노래를 했었어요.
0: 맞아요.
1: 아마 여러분들 TV 화면 생각하시면 선글라스 끼고 약간 우주복 같은 거
0: 네.
1: 소방차 형님들이 입었던 옷 같은 거 입고 기타가 아닌 건반을 기타처럼 메고 이제 그걸 키타라고도 하고요. 리모트 키보드라고 하는데 그거 연주하면서 이렇게 두 네. 분이서 연주했던 그래서 방송 음악 프로에서도 많이 봤었고 오락 프로에서도 많이 네,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0: 당시만 해도 진짜 이 두 분의 무대가 가장 힙한
1: 맞아요. 네, 그렇죠. 네.
0: 그런 무대였어요. 네, 네. 그래서 참 그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 저 아이 애였는데 친구들이 왜 장기자랑이나 이런 그런 무대 같은 거 꾸밀 일 있으면 꼭 남자의 두 명이 나와가지고
1: 이 노래 흉내내죠.
0: 춤 살짝 곁들이면서 네. 가벼운 안무가 있었거든요.
1: 맞아요. 이렇게 기타 같은 거 무대가. 흔들면서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따라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0732님께서 아직도 판매합니다. 빵. 생크림 보름달 빵도요라고 하시면서 요즘 사진. 빨고 있는 아니 팔고 있는 그 빵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저도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1: 아, 네.
0: 어우. 옛날 느낌도 남아 있네요.
1: 네.
0: 그 굉장히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1: 그 방아를 찧는 거죠. 달에서.
0: 네. 네. 야, 참 너무 너무 귀여운 이 포장 50주년인가 봐요. 포장에 50주년 표시가 돼 있어요.
1: 1976년으로 이렇게 포장이 나와 있네요.
0: 와,
1: 그렇죠.
0: 네. 굉장히 생일이네.
1: 오래됐죠.
0: 네. 아, 생일 기념으로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
1: 네, 네.
0: 2846님께서 편집장님 들려주시는 달 노래 추석 명절이 따뜻하게 기다려져요. 저도 꼬꼬마였을 때부터 달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달 노래도 있어요. 포레스텔라의 달하 곰 높이 곰 도다샤인데요. 달님이여 높이 높이 도드시여라는 뜻이래요.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풍요로운 추석 감사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아, 포레스텔라의 곡도
1: 네.
0: 또 있네요.
1: 네. 옛날 이제 우리 옛 가산말로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 번역 이제 우리 지금 요새 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뭐 앞에 구어도 뭔가 약간 시적이고 되게 멋지게 네. 들리는 말이네요. 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달 관련된 명곡들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곡일까요? 네 번째 주인공은?
1: 네. 네 번째 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야 되는 거죠. 네.
0: 퀴즈를 내야 돼요. 맞아요.
1: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드리고 퀴즈를 내긴 하는데요.
0: 네.
1: 이게 한가위 추석으로 어떻게 퀴즈를 낼까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을 기다리며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추석은 한자어로 가을 저녁인데요. 네, 추석의 순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8월의 한가운데 날이란 의미를 지녔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뭐뭐만 같아라 라는 우리의 속담에도 있기도 합니다. 추석의 순우리말 세 글자 무엇일까요?
0: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으로 경쟁력이 없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선물 받으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네 번째 곡은 좀 최근 노래입니다. 2021년에 음원이 처음 그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약간 옛날 노래 같은데 최근의 노래 그리고 그 발성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퓨전 국악풍의 노래를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인데요. 안예은이 부른 낮에 뜨는 달이란 노래입니다.
0: 네.
1: 안예은의 낮에 뜨는 달은 낮에 뜨는 달이란 웹툰을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했을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곡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가사말도 그렇고요. 일단 목소리가 이거 옛날 노래 같은데? 라고 느껴지실 건데요. 안혜은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문어의 꿈.
0: 나는 문어.
1: 그렇습니다.
0: 꿈을 꾸는.
1: 그 맞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안혜은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네. 만든 노래. 바로 낮에 뜨는 달을 네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0: 네, 노래 듣는 동안 퀴즈 정답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1: 안예은의 낮에 뜨는 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오답 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오답 먼저 몇 개 네. 볼게요. 재밌는 오답이 많습니다. 귀동요한님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세만 같아라.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더도 덜도 말고 한이불만 같아라. 7788님께서 더도 덜도 말고 송편만 같아라. 자, 자 이 중에서 이제 정답은 우리 편집자님이
0: 네 한가위입니다.
1: 정답은 아, 한가위입니다.
0: 네.
1: 정답자는
0: 5315번님.
1: 네. 정답 한가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답자는요 수산나공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오답 보내주셨냐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강 라면만 같아라. 네. 자 오답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수사당공님과 그리고 531호 정답 보내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저희가 제가 수다를 많이 떨었나 봐요. 마지막 곡 빨리 소개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마지막 곡은 이승철이 부른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영화 주제가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1992년에 네.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1: 네.
0: 그래서 영화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요. 이승철 씨의 노래는 그래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곡입니다.
1: 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편집장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작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0: 이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신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 멜리데의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로 잘 알려진 아주 특별한 십자구상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한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와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이날도 또 똑같은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해를 들으신 신부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또 용서해 주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쉽게 사제경을 외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셨답니다. 바로 그때 신부님 뒤에 계시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못을 빼시고 손을 내미셔서 사제 대신 사죄경을 그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참 뭉클한 이야기죠. 나약해서 또 넘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예, 그래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오솔길 저와 함께 걸을까요?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른 그분의 두 손을 잡아요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시고 미루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시는 예, 멜리데의 자비로운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예수님의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이죠. 네, 길을 잃고 헤맬 때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추석도 됐는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네, 제사상 차리시고 또 예, 연미사도 또 드리러 가시고 참례하셔야죠. 예,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들고 싶으신가요? 또 언제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에서 힘을 느끼셨나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예,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8월의 장미님, 아하, 어서 오세요. 예, 오프닝 들으면서 뜨끔했네요. 저도 삶이 힘들어서 미신 쪽으로 같은 죄를 여러 번 짓고 본당 신부님께 여러 번 고해 성사 본 경험이 있어서요. 사실 탈출기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곧 연수도 가는 청년인데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구절을 읽으면서도 너무 죄스러웠답니다. 예, 하느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산 것 같아 삿된 것에 기대는 제 모습이요. 아, 요즘 참 이상하게 그런 미신 쪽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사주도 뭐 사주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어떤 또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SNS도 유튜브도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호기심이죠. 그걸 다 믿을 필요도 없거니와 뭐 그냥 돌을 바라보듯이 그냥 넘겨버리시고 그쪽으로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용기와 또 열정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성경 공부도 뭐 하시는 청년인데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구절 읽으면서 아유 우리 그 부분이나 뭐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죠. 거의 다 그러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그래도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찰도 하신 거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네, 붙잡아주시면서 사재경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망설이지 말고 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바랍니다. 예, 6056님, 네. 수녀님, 저희는 친척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이 잘 안 만나요. 얼굴도 모르기도 해서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려고 고속버스 3시간 거리를 가서 만남을 만들어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다 왔어요. 너무 감격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면동의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대리사님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조카들을 잘 안 만나셨었군요. 그래도 이렇게 고속버스까지 타고 3시간이나 걸려서 예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만들고 아유, 예, 게임까지 하고 왔다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겠습니다. 자주 만나시고요. 친인척 그리고 뭐 부모님도 또 내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잘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축복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형제지간에도 또 뭔가가 틀려가지고 또 등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예, 이렇게 우리 이순희 대리사님처럼 예, 일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일부러 그쪽에서 뭐 굳이 그렇게 나몰라라고 쌩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개는 명절 때 보면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예, 하느님의 뜻입니다. 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진리가 부릅니다. 당신과 영원히.

네, 당신과 영원히 진리 노래로 들었습니다. 김대영 베드로님께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수녀님, 저도 아직까진 고해성사가 어렵고 부담되네요. 아유, 뭐 고해성사가 재밌고 좋은 사람이 없죠. 죄인인 우리가 다들 껄끄덕거리는 마음으로 고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실은 사르르 좀 떨리는 기분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요. 뭐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라고 이제 화살 기도를 좀 쏘아 올리면서 예, 성사에 임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 같아요. 훈계 말씀해 주시는 신부님 말씀 안에서도 빛을 받게 되고요. 여러 면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행복감도 느끼게 된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는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부족하고 조금 죄스럽고 뭐 별로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 뭐 있는 그대로 정말 보여드리면 주님은 몇 배로 몇 배로 또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예, 오죽하면 십자가 손에 못을 못에서 빼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참 대단한 엄청난 기적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보시면 그게 유명하다고 해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아침엔 춥고 낮엔 더운 오늘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며 걸어갑니다. 그래도 예, 이것만 하면 이 일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참 기분이 좋아요. 아유,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일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또 부모님도 잘 거둬서 이렇게 뭐 병원도 모시고 가고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추석이 예, 며칠 안 남았는데 또 부모님과도 또 재미나게 잘 지내셔야죠. 네. 수원의 시몬 형제님, 저는 화서동 본당의 수원 예, 시몬입니다. 저희 본당 동말 지역에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생활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윤여훈, 율리오 형제와 또 이재홍, 바오르 형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병마와의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레 감사함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율리오 형제님은 약 7, 8년 전에 폐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병을 이기시기는 했지만 노령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바오로 형제님은 희귀병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병과 함께 공존하면서 산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70대 후반 그리고 70대 초반인 두 분을 위해서 수녀님의 기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

제가 마음으로 지향을 바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뭐 이분들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율리오 형제님이 형제님과 그리고 바오로 형제님에서 특별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상은 곰님. 네, 곰 얼굴이 딱 그려져 있네요. 네. 저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응급 상황이시거나 아프시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제가 불안해지고 슬퍼져요. 부디 지금 고통스러운 모든 환자분들 먼저 하느님께서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마음이 그래도 참 선하시고요. 따뜻하신 분인 우리 김상은 고모님. 그러게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래요. 너무 그런데요.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는 마세요. 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예. 아픈 분은 또 아픈 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또 열심히 사실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힘내시고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성호 세바스티아노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며칠 후에 떠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스티아노 형제님. 아유, 무려 800km에 이르는 예,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통 뭐 한 달이 넘도록 걸어야 하는 긴 여정인데요. 와, 신앙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도 저마다 이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특별히 지향을 품고 이 길을 찾아 걷는다고들 하죠. 세바스티아노 형제님도 이 길을 그런 마음으로 걷겠다고 결심을 하셨군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순례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이라고 했는데 예, 오늘쯤 혹시 떠나시지 않았을까? 추석 연휴를 기해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듣고 계실까요? 예, 세바스티아노 형제님도 이번 순례길에서 매일 마주하게 될 정말 아름다운 스페인 풍경과 또 여정에서 만나는 또 순례자들 많잖아요. 함께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걷고 계시는 정말 순례자들이 비워진 마음으로 열심히 잘 걷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 속에서 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총을 또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의 십자가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혹시 걷게 되시면 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도 좀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뭐 어떻게 공개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800km의 모든 걸음을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마음모아서 네,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여정에 매 순간 함께 걸어주시고 걸음을 내딛는 하루하루마다 건강과 평화

사랑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때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순례의 모든 여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긴 여정의 길을 무사히 완주하고 처음보다 더욱 깊어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오게 하소서.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네, 세바스티아노 형제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드립니다. 김연희 수녀가 부릅니다. 순례의 노래.

내 손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안에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또 문자를 보겠습니다.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형제님이 청하시는 기도처럼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아유, 선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뭐 마음으로는 뭐 산티아고 길을 수도 없이 많이 갔다 오셨겠죠. 얼마나 가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른 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저는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6300님, 네, 형제님 축복 가득한 순례의 길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무사 무탈하게 다녀오시길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빌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도 세바스티안 형제님 정말 발이 부르트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완전 잘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도 있어야 또 순례의 묘미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소서. 마음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지은 죄보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괜찮다, 다시 나에게 오너라. 말없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그 손을 잡게 하소서. 저희 또한 주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다른 이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류선영의 괜찮다 듣고 왔는데요. 와, 노래가 가슴을 찡하게 울리게 하네요. 예수님 목소리 같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오니시아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조금 길게 쓰셨네요. 약 15년 전에 친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발톱은 빠지고 몸은 너무 힘들어서 길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친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상관 말라고 짜증을 냈었다고 해요. 친구 말로는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 이렇게, 아유, 그렇군요. 별명이 고음일 정도로 무던한 친구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세바스티안 형제님, 인내하면서 무사히 잘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뭐 발톱 빠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800km가 말이 800km죠. 예, 그걸 걸어봐요. 아유. 대단한 일인데 알베르고 뭐 그런 산장 같은데 뭐 그런데도 가도 쉽게 뭐 두 다리 뭐 뻗고 호텔 마냥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고요. 막 한 방에 이렇게 침실이 여러 개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친구에 또 뭐 벌레도 많고. 네, 제가 나쁜 얘기만 자꾸 하지만 뭐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 그런 거 인내하면서 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저는 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069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손잡아서 일으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주님의 손 덕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고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바로바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텀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 자신이 잘 해나가고 있기에 점점점 아 그러시군요. 네, 하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기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니 용기를 내고 기도로 무장해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참 좋은 말씀으로 또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체험도 얘기를 하셨네요. 맞아요. 언제라도 나무라지 않는 다독인다는 그 말이 저희는 그걸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물과 함께 그런 때가 있답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짝 다가가시면 주님은 두세 발짝 더 가까이 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두 발 벌려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네. 2037님,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 아니에요. 지금 뭐 끝나려면 아직도 6분 7분 남았는데 기도의 오솔길 들어와서 잠시나마 끝날 때까지 함께해요 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쓰신 것도 참 고맙습니다. 1573님, 수녀님, 오늘 모처럼 많이 걸었어요. 집에 오니까 피곤하네요.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며 편히 쉬고 있어요. 모두에게는 쉼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일 속에만 있어도 이게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잠시 멍청하게 정말 벽이라도 바라보고 앉아서 좀 생각에 잠기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성당 가까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잠시 앉았다 오시는 그런 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또 엄마들은 더 바쁘신가요? 예, 그래도 좀 짬을 내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스텔라님, 네, 전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오늘 피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2주 후에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백혈구 수치가 낮았군요. 네. 잘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또 하시면서 또 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상의 비호 성인을 생각합니다. 성인은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동참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1918년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와 같은 오상을 받으셨고 평생 그 고통을 견디며 기도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호 신부님을 찾아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죄와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비호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통해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자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깊이 동참했던 성인이시기에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 비호 신부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비를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당신께 돌아오는 누구라도 기꺼이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보다 주님의 자비는 훨씬 크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성 비오 신부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오상의 비오 성인, 오늘 축일이죠. 예, 정구를 청하면서 축일을 준비하는 마음, 내일입니다. 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유정이 부르는 나의 목자시여 남겨드려요.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원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심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 사실 오늘 복음은 정말 온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반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 이 부분이 워낙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보통 강론을 하면 그 부분을 해명하는 위주로 얘기가 흘러가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나쁜 분 아니다. 그래 뭐 예, 천륜을 어글라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의 천륜이라는 것에조차 얼매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우리 머릿속에서 하느님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다, 뭐 예, 우리랑 다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히기 쉽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예, 무슨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구장창 뭐 기도문도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 잘 와닿지가 않곤 합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납니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뭘 해도 예 아무리 그 관계에 끼어들려고 해도 뭐가 됩니까? 의동생, 의형제, 의붓아들, 의붓아버지 이런 식입니다. 타인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혈연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 우리가 우러러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그 간단한 전제 조건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후한 조건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모님을 아주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예, 우리 보고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도 예, 단순히 오해라고 하기만 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성모님께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께 정성을 드리는 이유, 그렇게 각별해 보일 만큼 우리가 성모님을 높게 치는 이유, 그게 단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혈연이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답게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의 손에 천상 모후로 올라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물론 깊게 넘어가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게 뭐 여럿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안 하는 쪽이 바보일 지경으로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당장은 뭔가 없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느님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남는 것 하나도 없겠지만 당장은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에 내가 매몰될 것인가? 여러분, 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할지 고민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골라서 택배까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보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택배 보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텐데요.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24일부터 26일까지 배송 업무를 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택배를 보내면 빠르면 당일에 도착하기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받아볼 수 있다 보니 이런 편리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명절처럼 잠시 배송이 멈추는 때가 되면 그제서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물건을 전해주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조금 늦어지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늦지? 하기보다는 누군가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겠구나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청하의 벌써 12시 듣고 오셨습니다.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어떤 그런 명절 선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내거나 그런 일이 잘 없어서 아, 요즘도 많이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라디오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또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참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좀 여행을 길게 할 때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던 유럽이나 남미의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일요일에 마트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일요일에 어떤 도시에 도착했는데 뭔가 그때는 많이 사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또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보였던 표어가 뭐냐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어떤 경제 사정이 달라지면서 예전에 24시간 했던 집들이 이제 24시간 안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유럽이나 그런 나라도 예전에는 다 일을 안 했었는데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곳들도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정말 뭐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좋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뭔가 괜히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몇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은 천천히 도착해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은 명절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의 입장에서 명절에 아무데도 식당이 열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열려져 있는 식당을 보면 아, 이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 걸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다르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또 그런 추석 시간에 또 기쁜 그런 명절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9월 2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지코의 아무 노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7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로 제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것과는 다르게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고 어렵게 면접까지 가도 그마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은커녕 불합격 소식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서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면접 보고 나서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다운되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아 버릴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는데 정작 저는 그 말들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앞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 앞에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참 쉽지 않은 시절인 것 같아요. 20대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어렵고 조금 더 나이 든 세대도 어렵고 퇴직을 앞둔 세대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들 이 좁은 문 앞에서 씨름하고 있죠. 예전에 인정받으며 일했던 경력이 있어도 지금 이 시장에서 그게 통과증처럼 되어주지 않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는 그 반복이 능력을 확인당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다르긴 할 텐데요.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좁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해서 보라고 하군요. 자존감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그 자존감이지 실제 능력이 아닐 겁니다. 실패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음을 결정하는 데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다음 시도할 힘이 끊기는데 이번엔 안 됐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다음 문이 다시 열릴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한 번의 결과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것, 물론 한 번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로 확대될 필요는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침묵의 기도가 떠올라요. 참 나약한 제 처절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때인 거죠. 잘 포장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처절함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큰 힘이었어요. 심리학이 알려주는 방법들이 마음을 다잡는 도구라면 이 침묵은 그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잘 될 거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지금 겪고 있는 구체적인 좌절을 담아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침묵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시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오늘 하루 딱 5분이라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력서도 결과도 다음 계획도 다 내려놓고요. 그냥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두는 시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634님, 최근 자취를 시작했는데 혼자 요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시켜먹는 건 간편하지만 뭔가 허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요리를 자꾸 해먹는데, 오늘은 된장찌개 하나 잘 끓였더니 그렇게 뿌듯해서 부모님에게 사진을 보내며 자랑을 했더니 자취한다고 해서 걱정 많았는데 좀 안심이 된다고 하셔서 괜히 뿌듯합니다. 자취하면서 뭔가 음식도 해먹고 그러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부지런하게 참 잘 해드시는 것 같네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데에서부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3917님, 올해 초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영상통화를 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말도 못하는 게 영상 속에서 방긋방긋 웃을 때면 참 이런 게 인생의 황혼기에 맞을 수 있는 멋진 기쁨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가 되어보니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뭉클한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네, 우리가 엄마가 되는 것과 또 할머니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모르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어떤 할머니의 좀 여유로운 모습, 이제 한 번을 넘어서 두 번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젊으신 나이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삶을 또 즐거움 속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6488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엔 우리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에게 어떤 요리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 며느리들이 올 추석에는 힘들여서 집에서 요리하시지 말고 그냥 1박 2일로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서 호캉스 하자고 하네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떨떨한데 왠지 아무것도 안 하려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Something Stupid 노래가 딱 어울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래도 좋으신 한편 또 내가 뭔가 안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나중에는 또 우리 또 그렇게는 안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며느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좋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또 내가 먹여서 아들, 딸, 뭐 그런 자녀들에게 먹이는 기쁨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좀 쉬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음식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대화가 중심인 어떤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 정말 잘 보내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킷만의 Something Stupid.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듣고 올게요.

이윤희 형님, 장이 약해서 장염에 자주 걸립니다. 얼마 전에도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금방 나아서 다행입니다.

5711님,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잠시 모든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준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0700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친구가 하는 인터넷 쇼핑몰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친구와 틀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는데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은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난 거에 감사하다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라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가끔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야 고맙긴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고맙다 라는 말이 떠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감사함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즐거운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7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이 아쉽지 않게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무조건 주말마다 엄마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평일에는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해 왔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생활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가지 않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번엔 또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합니다. 날씨 좋은 날을 보면 문득 엄마는 오늘 뭐 하고 계실까 싶고 괜히 마음이 쓰이고 무거워지더라고요. 좋은 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시에 제 삶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정답이 없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시간과 나만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데 참 이런 따님이 있으시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그 사이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시간과 내 삶 사이의 마음 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둘 다 놓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은 둘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좋은 딸이고 싶고 또 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둘 다 진짜죠. 어느 하나가 이기적이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양자택일로 보면 답이 없어집니다. 매주 가거나 안 가거나 이 두 극단 사이를 오가니까 어느 쪽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죠. 매주 갈 때는 내 생활이 사라져서 힘들고 안 갈 때는 엄마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이 운동 자체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긴다면 지금 이 방식으로는 절대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몇 배로 쪼개져도 다 챙길 수 없는 순간들이 오니까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아이도 나 자신도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채우려 하면 결국 나는 실패하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모든 걸 챙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기도 한 것 같아요. 좋은 딸이라는 게 뭘까요? 엄마 입장에 되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주 찾아오지만 지쳐서 가끔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가끔 오더라도 진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오는 얼굴을 보는 것. 어쩌면 엄마한테는 후자가 더 큰 위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가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너무나 좋죠. 엄마 입장에서도 좋을 거고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전화라든지 영상통화나 또 다양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미션은 딱 하나만 정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생활을 봤을 때 진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 하나요. 한 달일 수도 있고 격주일 수도 있고 뭐 두 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만큼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곧게 해주시리라. 우리가 항상 정답을 다 알아내고 정답을 찍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린의 엄마의 꿈.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귀성길 가는 게 요즘에 참 쉽지 않죠. 기차도 예매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차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차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귀성길 중에서 너무나 너무 힘들지 않고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또 그렇게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서 내일부터 가시는 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머물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리온 러셀의 A Song for You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의 265번째 날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올해도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단 건데요. 이렇게 시간의 빠른 속도를 체감할 때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후회는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 박수를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마음 내려놓고 남은 100일을 잘 보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힘의 위로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오늘이 또 2026년에 265번째 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올해도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뭔가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벌써 100일이나 남았는데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도 방송하면서 우리 제작진과 함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벌써 2026년이 지나가고 있다니. 남은 한 해도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화요일이죠. 네, 이 시간은 또 어떤 분들을 위해 오늘 기도해야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빵 앱이 새 단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다운로드 못 받으셨던 분들은 CPBC 빵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새로워진 빵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또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업데이트 하셔야 새로운 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토크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는 라디오도 바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곡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AOD 서비스에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새롭게 단장한 빵앱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으로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밴드의 그리스도의 향기 듣고요. 이어서 금암성당 청년회가 부르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어드립니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시작보다 끝이 가까워지면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는 남지 않고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하십시오. 이루지 못한 일 앞에서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지나온 모든 시간을 만족하고 살아온 시간을 기쁘게 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들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당신에게 희망을 두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이어서 박명선 수산나 목소리였죠. 희망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류채칠리아님이 내일 봉담성당에 조윤호, 윤호요셉 신부님, 또 본당에 이슬기 정혜엘리사벳님, 정은철 장주기 요셉 형제님, 안혜성 효주아네스님, 정문영 장주기 요셉 형제님과 또 한국 세례명 쓰신 모든 분들 영명 주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내일 본당의 날에 피정과 전신자 식사 있어요. 신등본당 본당의 날 축하해 주시고요. 신청곡으로 장원진님의 모든 일에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마 그저께 주일 전에 보내주신 거겠죠. 축일 맞으신 우리 순교 성인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당의 날또잘 보내셨나요? 전신자 식사 준비하려면은 또 많은 분들이 봉사 열심히 해주셨을 텐데 즐거운 본당의 날 행사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또 5687님이 슬디 저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해서 신구약 완독했거든요. 우와, 벌써요? 올해가 10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맞으셨던 거죠? 실디랑 함께 매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우와, 이렇게 빨리 완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시도해봐야지 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저희 아나운서들은 계속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조각조각은 읽었지만, 군데군데는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통독해야지 항상 생각만 하고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용기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5687님 생각하면서 17이다 성경 읽으세요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장완진의 모든 이에게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성경 읽으세요 듣고 올게요.

네, 또 신나는 아침이 돼버렸죠. 17이다 성경 읽으세요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신청곡이었어요. 장환진의 모든 이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우리시오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요, 로마의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인데요. 농민들의 반란을 격퇴한 후에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황제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거절하고요. 모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라는 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황제는 결국 항명에 대한 형벌로 이들을 처단하고자 했고, 결국 많은 병사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마우리시오 성인 축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마우리시오 세례명 쓰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 문자 메시지로 축하해요 하고 보내주셔도 좋겠고, 화살기도 한번 나눠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아론 밴드의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요. 이어서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까지 듣고 올게요.

네, 아름밴드의 사랑한다는 말은 이어서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어머니고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이는 성모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말씀이었죠. 덕분에 우리는 또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느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경수의 우리는 하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3일 수요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신내동 본당 부주임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특별한 은총으로 거룩한 비호사제를 성자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사제 직무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새롭게 베푸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시키시어 빛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나이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당신 규정으로 저는 지혜를 얻어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하나이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3: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역겨워하오나 당신 가르침은 사랑하나이다.
0: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옵니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0: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우리는 오늘 피에트치나의 성 비오 사제를 기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상의 비오 신부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자신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내세우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가난한 프란치스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은 수많은 사람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께 두 가지를 청합니다. 허위와 거짓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진실이며 두 번째는 절제와 하느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청은 바로 거짓을 피하고 부유함이나 궁핍이 하느님께 죄를 짓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신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0: 가져가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병자를 고치는 힘, 악을 이기는 권한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준비한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족함이 없이 그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더라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가기를 원하며 여행에 도착해서도 그 부족함을 잊지 못해서 행복한 자연과 시간을 만끽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빵도 돈도 여버릇도 없이 떠났지만 그들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자비에는 진실과 절제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보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실과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 비오사제의 전구를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비호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구워보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비호의 축의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0: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0: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0: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행복하여라. 주님이 돌아와 보실 때 깨어있는 종. 주님은 모든 재산을 그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비호를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에

0: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화형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요,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도 편리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요, 아직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인데요. 외국인들과 했던 노력만큼 수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한 적은 있는지 새삼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 수어의 날인 오늘,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투코다의 너의 마음 안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저도 최근에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을 때도 제가 뭐 그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를 잘 못하거든요. 조금 인사 정도 하는 거지만 근데 가서 사실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잘 되어서 막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아직 AI도 못 개척한 여기 수어군요. 최근에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미사를 다녀왔는데 그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미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한 신부님이 미사 내내 수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여러 신부님들 공동 집전하는 곳이어가지고 어떤 한 신부님이 계속 수어를 하고 계시길래 왜 이렇게 저 열심히 수어를 하고 계실까? 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둥 뒤에 그 청각장애인 신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어요. 미사 내내 미사 끝나서 행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좀 연세가 있는 연차가 있으신 신부님이셨는데 열심히 거의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계속 수어 통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AI도 개척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따뜻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게 또 수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오늘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자, 오늘만 지나면 우리 내일부터 또 추석 명절을 맞으니까요. 명절 어떻게 보내실지 또 함께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시연이 부르는 견디어내는 것 듣고요. 이어서 김구환 루카의 사랑하여라 듣고 오늘 또 마음 깊는 두레박 박하얀 자매님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이사 왔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가게를 자주 가게 될지, 그동안 주택에서 오래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는 일조차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알게 된 이웃은 아랫집에 사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며칠 보이지 않으면 궁금했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가워서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모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웃.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 쌓이며 이웃은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준 이웃과 이제는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피아니스트인 친구도 다음 달이면 유학을 떠납니다. 음악을 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지만 정작 만나면 음악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고민을 털어놓고

좋기도 하고요. 사는 이야기 좋기도 하고요.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요. 말과 행동에는 고운 구석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다음 달이면 유학을 떠납니다. 뜻하는 공부가 생겨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요.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니 내일처럼 기쁘고 좋은 곳에서 많이 배우고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이면 창에 불이 켜져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불이 켜져 있으면 잘 들어왔구나 싶고 또 늦도록 꺼져 있으면 아직도 일이 많은가 밥은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그 집의 불빛 하나로 서로의 안부를 짐작하며 지내는 시간들. 동네 친구들은 그렇게 집몇채 건너에만 산게 아니라 어느새 제 마음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니 함께 밥을 먹고 먹을 것을 나누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던 순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인상적인 멜로디 때문일 때도 있고 신나는 리듬일 때도 있지만 어떤 곡은 아주 잔잔한 울림과 분위기만으로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야 더 선명해지는

우리 또 다시 반갑게 만나자. 곧 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꼭 얼굴을 보는 것만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음악에서,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을 또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했던 인사처럼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몸, 마음 건강히 잘 지내기를,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좋은 사람들을 다시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박하얀님과 함께 했고요. 또 박하얀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에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듣고 왔습니다. 음악도 참 하얀 자매님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지나님은요. 안녕하세요. 늘 청취하면서도 톡은 처음 보네요. 오늘 첫 곡으로 나온 성가 제목 알고 싶어요. 선곡표에 안 나와 있네요 하셨어요. 어제 보내주셨는데 어제 제가 선곡표를 좀 늦게 올렸나 봐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힘의 위로였어요. 어제 첫 곡은 힘의 위로. 이 곡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 곡도 추천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지금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6654님은 황소리의 주님은 틀어주세요 하셔서요.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그리고 황소리 주님은.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이어서 황소리 주님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피에트레일치나의 성 비오 사제가 있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로 알려진 성인이죠. 예, 비오 성인은 1887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18년 처음 몸에 오상을 지니게 된 후부터 무려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닌 채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을 또 열성적으로 지도하며 회개시키려는 노력을 다했는데요. 비오 신부에게 고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신자들로 또 매일 성당이 북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오늘 축일인 분들, 세례자 요한의 부모이기도 한 성 지카르야, 성녀 엘리사벳 등 14분이 계십니다. 오늘 왠지 축일 맞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오상의 비오나, 지카르야, 엘리사벳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로 오늘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해요. 하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화살기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또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최준익이 부르는 내 발을 씻으신 예수 띄워드립니다.

최준익의 네 발을 씻기신 예수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파견하신 제자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애써 찾지 않아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온 반가운 소식 놓치지 말고 예 기쁘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잘 응답하고 계신가요? 어떤 봉사직을 맡으라고 신부님, 수녀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일종의 기쁜 소식 아닐까 싶은데 잘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한번더 다짐해 봅니다. 저는 그 푸른 기쁨 음반에서 온 땅의 기쁜 소식 외쳐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첫날 목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복음의 메시지 뜨겁게 만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시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예, 쉽게 말해서 얻어먹으란 얘기입니다. 이 얻어먹으라는 얘기, 당연하게도 안면 몰수하란 얘기는 아니겠죠. 예, 뭐 뻔뻔하게 다가가가, 예,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 나라,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지만 그걸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은총으로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너머의 일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변 신자가 됐든 비신자든 아니 환경이든 그것들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베풀어지고 채워진다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걸 얻어먹으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주는 교훈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게 내 손에 없으면, 아니면 내 손 닿는 데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천성이 걱정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닌 이상해야, 예, 누구나 인간적인 걱정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예, 예를 들어가 딸을 키웠는데 딸이 밤늦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누구한테 거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이러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해놨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면은 그걸 망치지 않을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우리 인간적인 걱정이 그렇게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일인데도,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아니 아유, 내가 보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비켜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내 고집만으로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느님의 섭리가 내게 들어올 자리가 아예 없단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내 말을 전하려고, 하느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르치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걱정대로 그렇게 전파 사업에 나선다면 그게 어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물건들부터 내려놔라. 세속적으로 봤을 때 제일 걱정할 부분까지 우리가 내려놓은 상태라면, 이미 뼈저리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복음에 또한 하느님께서 깃들어 계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신앙을 맡겨드린다는 것, 이게 그저 예, 될 대로 되라, 그래 하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예, 방임의 태도에서도 안 될 것이고,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런 태도에서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굳건한 신뢰, 하느님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의탁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활 또한 하느님의 손길이 깃들 것이고 그리스도의 숨결이 깃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여행 매체에서 세계 여러 도시의 동네들을 놓고 음식, 문화, 밤 풍경, 동네의 개성,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살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과연 올해 1위 도시를 차지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바로 서울의 종로 3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뭐 1위까지 할 동네였나 싶다가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종로 3가 골목길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보유국 대한민국. 그 동네를 아무렇지 않게 오갈 수 있다니까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문득 오늘은 내 주변의 익숙한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하루가 돼야겠다고 결심해봅니다.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사초와
1: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성곤, 니가 좋아. 이 노래로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국밥 한 그릇을 딱 때리고 오래된 골목을 걷다가 한옥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 가게도 발견할 수 있는 곳. 옛 것과 새로운 것,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이 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젊은 사람과 어르신이 같은 골목에 앉아있는 동네가 바로 종로 3가. 그래서 영국의 그 여행 매체에서 올해 1위 도시를 꼽은 거 아닐까요? 이 얘기 들으니까 막 갑자기 종로 3가 야장에서 막 파전 먹고 싶고 고기 굽고 싶고 종로 3가로 가서 내가 여행하는 기분으로 외국인들은 이런 기분으로 이곳에 온단 말이지 하면서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끈불끈 드네요. 여러분들 종로 3가 종종 가시나요? 지역에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왕 서울 나온 김에 명동도 들르고 명동에서 종로 3가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러서 이 분위기를 싹 한번 훑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7409님께서는 아직 남산이랑 광화문도 못 가봤다고 종로 3가 꼭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볼까 없어요. 남산 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광화문 차들이 많아요. 근데 종로 3가는 이렇게 또 영국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나? 복디 또 이렇게 트렌드 좋아하고 이러니까 유행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또 가봐야 되나? 7408님, 행여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보기님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라고 아침부터 복디 힘나게 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2500님께서는 연휴 앞두고 인사해 주셨어요.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낼 준비 다들 하고 계신가요? 명절 준비 때문에 바쁘실라나? 오늘 복디 출근하는데 차가 좀 평소보다 덜한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복디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오늘까지 붙여서 좀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가? 제 친구들은 오늘까지 연휴 붙여서 좀 쉬더라고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번 주 통으로 좀 쉬는 친구들도 있고 부럽네. 하지만 복디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아침도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복디는 오늘 왜 이렇게 부은 거야? 열심히 여러분들과 수다 떨면서 이렇게 좀 붓기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네요. 자, 멋진 가을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티켓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행여와 가족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한 분당 2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주년 음악회 온 에어가 열리는데요.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타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 땅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언제 하냐면요.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9월 28일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음악회도 보고 끝나고 종로 3가로 살짝 걸어가서 야장도 보고 야장도 즐기고 밤 풍경도 즐기고 우리 짧아서 아쉬운 가을이잖아요. 부지런히 즐기셔야죠. 가을의 낭만을 느끼실 수 있게 공연 이벤트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고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칠 테니까요. 다짐송과 함께 미리미리 사연, 다짐 남겨주세요. 이번 연휴에는 이거 꼭 지킬 거예요. 이번 연휴 동안에는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번 연휴 과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다짐도 다 좋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간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사연 남겨주세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진이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가을 절기이긴 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 19.3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8.4도입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아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추석 당일 저녁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입고 벗기 편한 외투 꼭 챙겨서 오늘도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비 예보가 있네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조금 내린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우리 좋은데 바람 쐬러 가자 하면은 옆에서 뭐 그런데 가 동네 구경이나 해 이렇게 툴툴 거리는데 또 막상 가면 저기 서봐 인생 사진 막 찍어주고 만난 것도 막 잘 사주는 그런 츤데레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겉으로는 툴툴툴툴 돼가지고 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왜 저래 라고 싶지만 속은 보들보들해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들. 츤데레 이런 츤데레 없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 툴툴거림 속에 숨은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일락 브랜뉴데이의 편한 사람이 생겼어.
2: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0: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1: 내가 예
2: 겉으로는 툴툴대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에서 겉으로는 툴툴툴툴툴 푸덜인데 속은 보들보들해서 누구보다 나 잘 챙겨주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이어드리는 곡은 김태우 린의 내가 야 하면 넌 예.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유치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와도 된다는 소식에 이모도 초대받았는데요. 이모는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다 가야 돼? 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 막상 체육대회 날이 되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줄다리기도 힘껏 참여하고요. 댄스며 개주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나눠줄 풍선꽃까지 손수 준비해 갔죠. 가기 전에는 귀찮다 귀찮다 투덜투덜 거리던 사람이 가서는 누구보다도 아니 아이들보다도 더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말은 퉁명스럽고 표현도 무뚝뚝한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나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무심한 말 한마디 건넸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기로 해요. 물론 모든 퉁명스러운 말에 사랑이 담겨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라면

그 쬐깐한 녀석들 체육대회에 가족이 다 가야 돼? 하고 막 투덜투덜 왕투덜이가 따로 없는데 체육대회 영상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아이들보다도 더 신나합니다. 말은 좀 툴툴거려도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알고 나면 막 오히려 귀엽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들 주변에 이런 가족,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조지, 좋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 주변에는 겉바 속촉,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다. 겉바 속촉, 이런 단어를 어떻게 또 떠올리셨을까? 이런 겉바 속촉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602님, 사춘기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춘기 때문인지 엄청 예민하고 툴툴툴툴툴 거려요. 일단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딸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사춘기가 진짜 무서운 거긴 한가 봐. 아, 벽대도 사춘기가 있었는지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가면 물어봐야 되겠다. 저 딴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잘 안 하고 툴툴거리는 것도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춘기 자녀를 둔 고민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라디오 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되네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요. 저희 수요일이죠. 마침 우리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감 맛집 그 감정식당 있잖아요. 아마 이성훈 교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냅둬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이성훈 교수님 오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딸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8852님, 우리 고모요. 세상 무뚝뚝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저한테 말을 잘 안 거시는데 집에 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용돈을 왕창 주십니다. 이런 고모 나도 갖고 싶다. 우리 고모 없나? 1156님, 우리 부장님 엄청 무뚝뚝 끝판왕이요. 살짝 숨 막히는데 회식 때 좋은 거 잘 사주십니다. 아이, 뭐, 살짝 숨 막힐 정도로 무뚝뚝 끝판왕인데, 또 너무 수다스러운 부장님도 싫잖아요. 싫으실 것 같은데? 그니까, 일 외에는 이야기 별로 안 하시는 부장님 좋지 않아요? 부장님이 막 이야기 많이 하시면은 약간, 나 지금 일이 이만큼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부장님 이야기 들어주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 회식 때 좋은 거 잘 사주시면 그게 장땡이죠, 뭐. 7701님, 우리 남편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았는데 갱년기가 오더니 사람이 살가워지더라고요. 츤데레 츤데레, 원래부터 츤데레였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츤데레 중에 선물 드릴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딸 너무 예민하고 툴툴거리는데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760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스데이 달링 듣고요.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건데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김상은님, 오늘의 다짐은요, 연휴 기간 혼자 버티는데 무사 무탈하기를, 이라고 문자 하셨는데요. 제 주변에도 후배가 기차표를 못 끊었대요. 목포에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못 끊어가지고 이번 연휴 혼자 서울에서 보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연휴 처음으로 혼자 보내보는 건데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맛있는 거 주변에 분명히 찾아보면은 같이 못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좀 연휴 동안 나 혼자 뭔가 이렇게 바쁜 도시 속에 혼자 남아있는 뭔가 시크한 그런 사람이라고 뭔가 빙의하면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가면 부모님들이랑 싸우고 일하고 또 체력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체력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도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 우리 월요일에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영화관도 가서 즐거운 문화생활도 하시고 연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368님, 오늘 하루만 회사 나가면 4일 동안 쉴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힘을 짜내서 출근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적어서 좋긴 합니다. 그쵸, 지하철에 사람도 적고 도로에 차들도 적어요. 나 빼고 다 노나봐. 우리는 내일부터 놀면 되니까 오늘만 조금만 화이팅하고 내일부터 우리 푹 쉬자고요. 2903님, 5남매 집안의 막내 며느리인 나. 몇 년째 혼자 차례를 지내고 있지만 이번 추석도 힘내서 잘해볼 지니. 남편, 나한테 잘해라.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 우리 기특한 며느리, 5남매 집안의 막내 며느리. 사랑도 많이 받고 일은 많이 하지만 사랑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3님, 화이팅! 화이팅! 뽑디가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라의 루팡.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카라 루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106님, 북디 참여는 안 해도 늘 듣고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죠. 참여하셔야죠. 아침마다 복디 목소리가 저를 깨워서 잘 일어나게 하고 출근할 정신이 들게 하는 거. 복디 덕분에 지각 안 하고 살아요. 복디 건강하게 기쁘게 행여와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2106님 덕분에 이미 행복해져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704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의 다짐은요. 4대 가족 식사를 거의 담당해 주신 어머니 대신 오늘부터 이제 연휴 끝까지 가족들 식사 담당 제가 책임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제각각 입맛도 챙겨주시는 엄마 너무 감사하고 늘 고생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괜찮아요? 이 다짐 못 들은 걸로 할까요? 괜찮겠어요? 모를까요? 이거 다짐 이루어지는데 복디한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불안한데 하루만에 엄마 부탁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닐까? 그때 돼서 물러달라고 하면 저 모른 척 할 거예요. 0704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숨 좀 돌릴 틈도 생기시고 덕분에 좀 쉬시지 않을까, 편안하게 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이에요. 3046님, 복디 명절에 막내인데다가 양쪽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집에서 조용히 지낼 거예요. 책도 보고 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땐 뭐다? 내 심장을 줄게다. 그럴 땐 무슨 책이다? 복디 책이다. 우리 복디 라디오도 계속 나오니까 아침에 복디랑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66님, 올해 추석 명절 동생이랑 사이좋게 덕담 나누기 다짐합니다. 0840님, 평소보다 안 막히는 도로 방심하지 않고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도착하기. 아, 여기는 마포구 강변북로 올림픽대교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새치기 하시는 분들 많지만 화내지 않고 내 앞에 끼워주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아우, 우리 0840님 같이 너그러운 분들이 계셔서 서울시 이 교통 이 순환이 원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복 받으실 거예요. 9790님, 오늘의 다짐은요, 만 43세 우리 집 영감님 덕분에 길 막힌다고 5시에 나와서 명절 여행 가는 길입니다. 진짜 길 하나도 안 막혀서 방송 끝나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여행 동안 제발 안 싸우는 넓은 마음 가지기 다짐합니다. 아, 이제 명절, 꽤 긴 명절이어서 명절 여행 다녀오신다고 귀성 차량에 막혀서 힘들까봐 우리 영감님께서 일찍 출발하셨군요. 아이, 현명하셨습니다. 아니, 교통 정체 때문에 가는 길부터 막혀가지고 지치면 이번 여행 힘들어서 못해요. 5시. 아, 근데 좀 이르긴 하다. 오늘 차도 없던데.
북디 출근할 때 보니까 차도 없던데 정말 방송 끝나기 전에 도착하시겠네요. 아침 식당 문 안 여는 거 아닌가 몰라. 넓은 마음으로 둥글둥글 즐기다가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뽑아볼게요.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0704님, 4대 가족 식사를 오늘부터 책임지겠다라고 외쳐주신 0704님, 그 결심 꼭 이뤄지길 바라며, 꼭 이뤄지길 바라도 되나요? 어찌됐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께서 신청하신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올게요.

K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 마무리는 그루브하기 끝나네요. 부가킹스 틱틱토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7: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8: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1: 볼!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 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8: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3808님 명절 준비하는 아침 복디의 목소리가

0: 힘나게 하네요. 눈으로 드세요. 집에서 만든 송편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송편.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북토크를 했어요. 근데 북토크 시간이 저녁 시간이랑 딱 겹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떡집에 가서 떡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갔는데 다 매진이어서 문을 닫았고, 아니 저는 당연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설 당, 그러니까 설이래. 추석 당일은 금요일이잖아요. 아, 목요일까지, 오늘 만약에 붐비는 거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요일 날 매진이 돼서 떡집 문들이 족족 다 닫았고, 마지막에 한 곳에는 그 유명한 떡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떨어졌고, 그냥 몇 개만 몇 박스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운이 좋게 떡을 겟해서 북토크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는데 떡집 장사 잘 되대. 깜짝 놀랐네. 떡집 할 걸 그랬나 봐요. 떡집 장사 잘 되더라고요. 벌써 매진이라니. 어제 한 뭐 4시 이때 갔는데도 떡들이 다 팔려가지고 뒤에 줄 서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만든 송편 그게 더 최고지 뭐.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떡 만드시는데? 그래도 오손도손 가족들이랑 떡도 만들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드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 8949님.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 직장으로 출근 중인데 완전 가을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의 변은 노랗게 익어가고 들꽃들도 하나둘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피어나기 위한 쉬는 시간을 가지는 듯합니다. 라고. 시인, 시인이시네. 8949님. 안 그래도 저희 집 앞에도 그 창을 가리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제 군데군데 지기 시작한 거. 잎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푸릇푸릇하긴 하지만 군데군데 잎이 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집 앞에도 가을이 왔구나. 우리 8949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다시 자라나기 위한 쉬는 시간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간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국비드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오뚜기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예!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이용, 서울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실까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는 말 오프닝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종로 3가가 뽑혔다는 소식 시작했었잖아요. 이용 씨는 44년 전에 벌써 알고 계셨나 봐요. 종로에 사과나무 심을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지? 자, 보기들은 과연 종로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외국인들이 확실히 많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예쁜 소품 가게를 하나 열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 서서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홍보해야 되나? 아니면 야장을 열까? 떡집을 열까? 자, 우리 보기들은 종로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와 함께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재미난 사연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서울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용 서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종로에다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만나볼까요? 6469님, 확실히 종로 3가가 새롭게 보이네요. 멋진 서울 탐방 해볼게요. 가끔 항상 출근길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내가 여행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하면은 뭔가 다 새롭고 다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복디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좀 차가 없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꽉 막히는 길인데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그때 그래 뭔가 내가 출근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 왔다 생각하자 하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막 똑같은 걸 먹어도 맛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일상 중에 그런 리프레시 될 만한 뭐 모먼트를 갖는 게 순간들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392님 종로 3가 삼겹살집 야장도 대단하다고요. 사람 북적북적 요즘 딱 좋은 날씨네요. 그쵸 그쵸 야장 너무 좋은 날씨죠. 지금 선선하니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잖아요.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짧아서 아쉬운 가을 꼭 만끽하세요. 하루라도 꼭 오늘 하루라도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2250님 로또 1등 되면 종로에다 금은빵집을 열어보자. 로또 1등 되면 참 좋겠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느낌이 딱 될 것 같은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네. 이번 주를 노려봅니다. 3368님 종로 3가 너무너무 블링블링 하겠네요 라고 문자. 금은빵 3368님 저는 똑같은 문자를 또 읽는 줄 알았네. 다들 종로 3가 하면 금은빵이래요. 금은빵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 블링블링 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금이 너무 비싸서 장사가 될런지 몰라. 자 그럼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225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등 되면은 종로에다 금은빵집 연다고 하셨는데 금은빵집 이름은 로또 1등으로 로또 1등 돼서 차린 금은빵집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아마 재밌어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래 이어지는 노래는 JS 종로에서입니다. 이 노래 듣고 감정식당으로 넘어갈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에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복장이 저랑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예요.
1: 네, 블랙 앤 화이트죠.
0: 어떻게 또 제 복장에 맞춰서 입고 오신 건가요?
1: 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저희 스승이신 이근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님이고 30년 동안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제 삶 속에는 이근우 선생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조문 가고 오늘 내일 발인까지 조문을 가려고 이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0: 이 마음을 추스리기도 바쁘셨을 텐데 저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1: 그럼요. 선생님이 지금 하늘에서 원하시는 건 방송 복디랑 열심히 해라. 내 심장을 줄게. 많이 팔아라. 저도 마침 선생님한테 바치는 책이 나왔어요.
0: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요즘 어때라는 책인데요.
0: 네.
1: 이건 뭐 4살부터 80까지 다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0: 네.
1: 요즘 어떠세요?
0: 요즘이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책도 나오고 교수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1: 어제 북토크를 또 하셨다면서요.
0: 맞아요.
1: 성황리에.
0: 교수님 덕분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독자도.
1: 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책을 읽고 펑펑 울었다는 제자도 있고.
0: 감사해요.
1: 저희 서강대에 또 특강 교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0: 교수라기보다는 그냥 게스트.
1: 게스트로. 네. 이 책은 제가 피아니스트인 에드윈 킴 선생님하고
0: 네.
1: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면서 34통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0: 어떤 내용들로 주거니 받거니 하신 건가요?
1: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만날 때 노림수.
0: 노림수.
1: 예, 노림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그런데 가장 오래 가고 많이 남는 장사는 노림수가 없게 만나는 거다. 우리 뭐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살리는 이야기에서 우리 특강 때 처음 봤잖아요.
0: 네,
1: 선생님이 눈물 흘리고
0: 네.
1: 저도 언젠가 선생님 한번 보고 싶다 할 때 무슨 노림수가 있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무 노림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고 저하고 또 만났을 때 무슨
0: 네.
1: 노림수가 있나요?
0: 그러니까요.
1: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어가고 선생님 필기구 많다고 오늘 아침에 예쁜 필통이랑 안에 필기구 가득 넣어서 저한테 스티커까지 해서 주셨잖아요. 무슨 노림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노림수가 없어야 한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도 노림수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죠.
0: 네.
1: 그래서 노림수를 주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실은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실은 남한테 해를 끼칩니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성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의 이야기를 34가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한 400페이지 가까이 책이 됐어요.
0: 와.
1: 그래서 이거를 수도원에 이 책을
0: 네.
1: 보내드렸더니 수사님들이 당장 책으로 내야 된다고. 책 내용이 그 말이 듣고 싶어서가 제가 잘 나가는 책이었는데
0: 네.
1: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래서 기쁘게 이 책이 세상에 나왔죠.
0: 레벤북스에서.
1: 레벤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이제 16번째 제 책인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15권은 잊어도 좋다.
0: 우와.
1: 그래서 이거 우리 아버님 스승님 영전에 제가 오늘 바치려고 와.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신작이죠.
1: 신작입니다. 네.
0: 요즘 어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1: 다 판매합니다.
0: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기실 수도 있고요. 비밀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 사연을 남겨요. 저희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이랑 다르다.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깨어있으신 분이고 진짜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니 말씀과 실제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선물이나 용돈은 필요 없다 하시면서 너희 둘이 사는 게 가장 큰 선물이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넘어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쇼핑하는 것까지야 괜찮은데 지나다니면서 저거 이쁘다. 어머, 이것도 괜찮네 하시면서 물건을 계속 눈여겨보시니까 괜시리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대놓고 사달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랄까요? 결국 제가 알아서 눈치 보고 챙겨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도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차례도 없고 올 식구도 없으니 명절에 편안하게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저도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하루 시댁 그리고 하루 친정에 가서 식사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실컷 쉬자고 남편과도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가까운 곳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행 자체가 싫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 2박 3일을 함께 보내는 게 며느리인 저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장소만 집에서 여행지로 옮겨갔을 뿐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건 똑같은 것 같거든요.

0: 어머니들은 네.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두 번 생각 안 해도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걸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축하는 뭐냐면 드디어 성장통을 앓기 시작하셨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은 뒤에 쑥 자라잖아요. 네. 지금 매듭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어머니 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주 심플한 분입니다. 어른인 척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속물이고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시어머니의 특징을 볼 때 저기 추석이나 제사나 이럴 때 부침개 아세요?
1: 네네. 맛있게 먹는 전.
0: 네, 부침개의 특징은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1: 아, 말고 행동을 뒤집으셨구나.
0: 네. 항상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네. 속으로는 실속을 찾잖아요. 2박 3일 가자는 것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앞과 뒤가 달라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 이런 모습 아니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신인류를 며느리가 보게 되면서 이 신인류는 바뀔 수 없지만 네. 신인류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게 성장통의 핵심이거든요.
1: 네.
0: 이런 사람 많아요.
1: 많이 있어요.
0: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신해철 씨가 생각나네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어머니 말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어머니 말을 믿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장 세속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옛날에 양반전이라는 거 아시나요?
1: 네.
0: 양반을 샀는데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때려치워버린 거.
1: 네.
0: 도저히 이렇게
1: 못하겠다.
0: 어머님이 그런 거거든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꼭 명문가에 시어머니처럼 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지 너희들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 가자 그러고 2박 3일 여행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아들이 우리 엄마 그런 엄마 아니야 라고 아들도 속고 있잖아요. 속지 말고 꺼진 물도 다시 볼고
1: 그러니까요.
0: 시어머니 말 믿지 말고 아 이런 걸 왜 왔어? 이러면,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생각 아 얘는 참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서 야호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호 하는 시어머니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성장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옛날 중국의 한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0: 한비자가 세난 세상은 참으로 어렵다.
1: 네.
0: 세난에서 설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릇 네. 남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 어려운 일이다.
0: 그것은 내가 머리가 모자라거나 말에 언변이 없어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네. 명예를 좋아하는데
1: 네.
0: 내가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를 천박하다 하여 나를 내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는데
1: 네.
0: 내가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 하여 나를
1: 내칠 것이다.
0: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 속으로는 이익을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명예를 얘기하는데 명예를 얘기하면 겉으로는 하오하오 맞소맞소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내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명예를 좋아하는데 겉으로 이익을 얘기할 때 이익을 얘기하면 참으로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내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기에는 어렵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금은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1: 네.
0: 신하는 임금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것이 설득의 유일한 길이다. 무릇 설득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네.
0: 지금 시어머니는 그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속으로는 이득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명예를 좋아하는 세 번째 유형 아니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속지 말자.
1: 네,
0: 한비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그녀의 패턴을 파악하라. 그리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진짜 원하는 걸 맞춰줘라. 그래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어라.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한테는 돈 쓰면 됩니다. 돈 쓰면 돼요. 그거 뭐 몇천만 원 원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2박 3일 가자 그러면 가서도 너희끼리 놀아라.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갈까? 뭐 이렇게 따라 붙을 거예요. 그걸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다. 남편도 바꿀 수 없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태도만 바꿀 수

0: 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공이 생기고 있다. 그것을 축하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 그냥 기대를 하셨나 봐요.
0: 그렇죠.
1: 우리 시어머니는 다를 것이다.
0: 네.
1: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다를 것이다 라고 네. 기대를 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이 큰 법.
0: 예, 사람들하고 바로 그거죠. 기대를 할 때 최소한이라는 말을 자꾸 넣어요. 시어머니라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주 나의 최소한은 그의 최대한보다 더 높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는가. 우리 복디님도 최소한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그걸 껑충 뛰어넘는 사람들
1: 많이
0: 적지
1: 봤죠.
0: 않게 많이 보셨죠.
1: 네, 많이 봤죠.
0: 그래서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시어머니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다. 엄마 고마워. 그래도 내가 마음 복잡하지 않게 살게 해줘서. 시어머니 고마워요. 저의 내공을 키우게 해주셔서. 한번 제가 보란 듯이 이 골든벨을 울려라. 49번 문제 제가 꼭 풀어보고야 말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0: 네.
1: 이게 어머니의 기대치와 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지금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0: 네네네.
1: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제가 그 이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1: 네.
0: 교수님은 30년 상담하며 사시니까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누가 북토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는 상담자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속물이 될 때까지 그만큼 세월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저렇게 되실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인데 귀염누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자기 자신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 제 상담 30년의 노하우는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좋은 부모 두셨고 내공 커지는 걸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여러분은 지금 이서은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0: 네.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말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1번
0: 경거망동,
1: 2번
0: 언행일치,
1: 3번
0: 감언이설.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킴 있는 모습 그대로.

0: 제 친한 친구 중에 평소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저와 약속이 있었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 아내와의 신뢰가 있으니 그 친구도 비슷하겠거니 싶었고 가끔 부탁하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저와 1박 2일 낚시를 가는 걸로 친구 아내에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아니고 명절에 1박 2일이라니 아무래도 단순한 낚시 여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야, 내 이름 좀 작작 팔아라. 명절에 본가도 가야 되는데 무슨 낚시야. 난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워낙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 결국 제 이름을 또 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요. 이 친구의 아내가 제 와이프와도 친분이 있어서 가끔 확인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명절이니 거짓말 하나를 덮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싶어요. 점점 남의 부부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 부부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30년 우정 깨버리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내가 확인 전화를 하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 모르겠습니다. 남의 부부 문제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도 않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부탁했을 때 가볍게 들어줬는데 네. 이제는 부담과 죄책감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1: 명절에 1박 2일 낚시까지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부모 이제 아내들끼리랑도 서로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네. 확인 전화가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또 그 아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내 친구의 아내가 아, 저 사람은 눈치도 없이 명절에 어딜 가라고 네.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친구를 위한 일인지 네. 일단 친구를 위하고 자식을 떠나서 네. 너무 나는 지금 귀찮고 힘들어.
1: 그렇죠. 세 가지 이슈가 있네요.
0: 네.
1: 첫 번째 친구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구 맞아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사람 친구 맞냐고요.
0: 아, 내가 과연 진짜 친구일까? 네.
1: 3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이 됐다면서요. 근데 왜 친구 마저 하고 제가 묻냐 하면 친구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아냐는 거예요. 친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파는지 아냐는 거예요. 사연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도 친구 마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도둑질을 한다고 담을 넘으면 그 옆에 그 담 밑에 있던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같이 넘어야 돼요.
1: 왜 같이 넘어요? 그 도둑질을 왜 넘어가지 않습니까?
0: 그렇네. 도둑질이네. 네,
1: 도둑질을 하러 담을 넘는데 친구는 뭘 해야 되죠?
0: 말려야죠.
1: 신고해야 되네. 네. 말리고 그거는 안 가까운 친구.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아주 가까운 친구는 망을 봐줘야죠.
0: 망을 봐준다.
1: 네네.
0: 나는 뛰어들지 않고 망을
1: 네,
0: 봐준다.
1: 망을 봐줘야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담을 넘으면 아내는 망을 봐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 중은디. 도둑질보다 중요한 게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친구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죽하면 명절에 1박 2일 동안 나를 팔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쟤를 믿는다. 그런 마음이 우정이고 신이고 믿음이고 친구 아닐까요?
0: 그렇겠네요.
1: 그 다음에 정말 친구라면 나의 영혼의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얘기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친구 맞는가? 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명절날 외박이 뭐 수상하다고 이상하게만 몰고 갈 게 아니라
0: 네.
1: 이 친구에게 정말 친구라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는 게 친구의 도리라는 거죠. 어쩌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야 되는 나의 작은 불편 때문에 사실은 친구가 느꼈을 큰 절망이나 큰 고통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0: 네.
1: 친구라면 대화가 필요해요. 자두만 대화가 필요해 노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라면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깊은 속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0: 네.
1: 진짜 나는 친구 맞는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죠. 내가 너를 정말 돕고 싶은데 너 무슨 사정이 있는 거니? 하고 정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 30년 된 친구잖아. 나도 결혼 생활하다 보면 힘든 게 많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네. 하고 뭔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내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어깨 툭 치면서 아유 그렇구나 하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핑계댈 거는 핑계대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친구 아닐까요?
0: 그렇겠네요.
1: 그렇죠. 이게 깊은 우정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터닝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까 사연에서 성장통 얘기했는데 이 친구하고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박 2일까지 얘기하니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너한테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런다. 어떻게 1박 2일 어디 잘 갔다 왔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솔직히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어딨냐? 하고 대화의 물꼬를 이것을 계기로 트셔라.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0: 네.
1: 남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자정이 다 됐는데 집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야, 어떻게 나온 집인데 벌써 들어가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 그 마흔이 다 돼가도록 아직 결혼 전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술에 취한 친구가 전화가 온대요.
0: 네.
1: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 아직 결혼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술 마시고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밤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나온 집인데 벌써 들어가? 말하는 친구.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별로겠죠.
0: 네.
1: 별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두 번째 이슈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야야 어디가? 뭐 그거 꿀 발라놨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꿀이 발려있으면 꿀바로 가잖아요. 꿀바라고 가잖아요. 개꿀 이러고 그러는데 집에 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자꾸 바깥을 연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다면 더 따지겠죠.
0: 네.
1: 왜 안 들어와? 그러면 동수하고 또 동수야? 어떻게 해? 나 진짜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어제 몇 시에 왔어? 이러면 대충 입을 맞춰서 1시 동수 맞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의 괴로움을 좀 도와주는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0: 네.
1: 세 번째 이슈. 진짜 예측대로
0: 네.
1: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0: 안 그래도 경산 해피맘님이
1: 네.
0: 명절날 외박 수상합니다.
1: 당연히 이게 수상한 짓이죠. 수상한 짓인데 우리는 확정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뭔가 심증이 심증이 딴짓하러 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어디 간 거 아니야.
0: 명절에.
1: 게다가 외박이라니 이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0: 네.
1: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가 있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딴짓을 하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0: 끊임없이 딴짓. 딴짓이란 네. 무엇인가.
1: 딴짓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각자 상상에
0: 네네,
1: 맡기고요.
0: 네네네.
1: 이게 뭐 이성관계일 수도 있고
0: 네네.
1: 도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 어떻게 친구로서 해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이슈에 해당하는 거죠. 복디님, 친구가 좀 이상하게 해.
0: 네.
1: 그러면 안 되는 짓들을 해.
0: 네.
1: 이럴 경우에 복디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0: 같이 이야기를 나눠 일단 이야기를 나눠서 이게 무슨 일인지
1: 네.
0: 상황 파악을 하고
1: 네. 그래 알았어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알았어
0: 네.
1: 그러면은 그 뒤에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되죠?
0: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친구라면
1: 말린다고 말을 들을까요?
0: 안 들어요?
1: 안 듣죠.
0: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1: 이미 그 일에 빠져 있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제 친구도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제가 또 바뀌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네. 빠졌다 빠졌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네네.
1: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럼 자꾸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면
0: 네.
1: 거짓말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0: 저는 안 할래요. 거짓말 안 할래요.
1: 안 하면 이 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30년이 됐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0: 나도 이런 친구 둔 적 없다.
1: 단절. 나하고는 그냥 끝내자. 저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친구한테는 협조를 해줘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협조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0: 아, 나는 도와주지만 예. 내 아내까지 거짓말쟁이로는 네네네네. 만들지 않는 거죠.
1: 아내까지 그 협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마누라 입단속도 시켜야지. 그러면 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지 하면서 빠져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내가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한 것은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크게 잘못을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해야 돼요. 당해가지고 네. 아 얘한테는 말을 시켜봤자 결국 마누라 통해서 우리 마누라가 다 알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구나. 하는 패턴을 이 사람이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키고 네. 아내는 자연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럼 결국 너무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1박 2일 같으면 전화 분명히 올 거잖아요.
0: 그쵸.
1: 우리 남편 낚시는 무슨 낚시? 같이 제사 지냈는데. 그치 죽었어. 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낸 거죠. 아내한테는 열어두고 나는 딱 닫아주고 그 두 가지 작전을 펼치는 게 친구도 잃지 않고 네. 그다음에 친구도 정신 차리게 하는 비법이다. 이것이 저의 필살기 세 번째 빠밤입니다.
0: 빠밤.
1: 네.
0: 자, 지금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죠? 교수님이 문제 한 번만 더 내주실까요?
1: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말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0: 네, 네.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네, 2번 언행. 일치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칠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 명절을 앞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고

0: 있고요. 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이 가련해지죠.
1: 오.
0: 우리 모두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1: 그쵸.
0: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1: 오,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0: 네.
1: 또 명절이라서,
0: 명절이라서
1: 가족들이랑 또 네. 부딪히고 그럴 일들이 많아요.
0: 그리고 명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거.
1: 네.
0: 너 결혼 안 하냐? 또 뭐 이런 꼰대 같은 말 있잖아요.
1: 잔소리.
0: 그러다가 조카들한테 당합니다.
1: 네.
0: 그렇게 말하는 삼촌은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지직에서 좋으세요? 이 소리 듣기 때문에 대받아치기 싫으면
1: 네.
0: 그냥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1: 네.
0: 궁금하죠. 재민서 요즘 어때?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추석에 제 책이나 선물해 주시죠.
1: 요즘 어때?
0: 네.
1: 요즘 어때? 하면서 책을 슬그머니.
0: 그렇죠. 슬그머니. 아, 좋다.
1: 아, 너무
0: 네.
1: 좋다.
0: 네.
1: 아, 제목이 너무 좋네요.
0: 네.
1: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이래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정작 여행지에 있을 때보다 떠나기 전 짐을 쌀 때가 더 설레죠. 가방 하나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마음은 벌써 먼저 길을 떠나는데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퇴근길부터 도로 위 풍경도 조금 달라지겠죠. 오랜만에 만날 그리울 얼굴들 떠올리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며 한 가지라도 저 챙겨놓고 있는 사람들. 명절은 그렇게 가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서로를 향하는 시간이죠. 길은 조금 막히더라도 마음까지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반갑게 바라보고 많이 웃는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